0: 9월 25일 금요일 추석 한가위 날 아침 첫 곡은요. The Seekers Morning Town Ride로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행복도 평화도 결국은 우리 가족이 서로 얼굴을 맞이하고 웃음을 띄우는 그 순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넉넉한 명절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다가오는 건 아닐 텐데요. 오늘 유독 마음이 허전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홀로 명절을 맞이시는 분도 그렇고 그리운 얼굴을 이제는 마음속으로만 만나야 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께도 어디선가 작은 어떤 그리운 사연 하나쯤 연락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가까운 이웃이 계시다면 한번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이 명절이 조금 덜 외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추석 특집,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 누르면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요.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진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시민 필.
7: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8: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9: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은빛 창가. 마음이 머물다 간 자리마다 꽃이 피고 바람이 불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곳. 그곳에 가면 나를 아는 나무가 서 있고 나를 기다리는 길 하나 굽이쳐 있을 것만 같다. 어머니 부르면 금방이라도 대답하며 달려 나올 것만 같은 저녁 연기 자욱한 마을. 나태주 시인이 노래하는 고향입니다. 가고 싶어도 여러 이유로 갈 수 없는 고향을 두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가다 올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일이죠. 홈식, 향수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병인데 그 상심이 깊어지면 무엇으로도 치유가 안 되다가도 고향의 흙 한 줌을 병에 담아 건네면 그제야 치유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향의 힘이란 그만큼 큰 거겠죠. 또 다른 시 한 편, 양광모 시인이 기억하는 어머니입니다. 어쩐지 길을 잘못 걸어온 듯 느껴지는 날, 겁먹은 어린아이의 눈길로 뒤돌아보면 저만큼 당신이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손을 흔들고 계시겠죠? 고향은 곧 어머니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삐걱이고 덜컹이는 인생길을 걸어오며 상처입은 우리에게 고향은, 그리고 어머니는 그 생채기를 다독여주는 반창고가 됩니다. 잘나가는 자식보다 오히려 인생이 삐걱이는 아픈 손가락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어머니 마음이죠. 평생 집안일에, 논일 반일에 거칠어지고 마디마디 굳으신 그 손으로 반질반질 윤을 낸 고향의 솥단지와 살림살이 하나하나에도 어머니의 숨결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짧은 추석 연휴, 금방 떠날 자식들이 손을 들고 뒤돌아보면 저만큼 어머니는 구부러진 손 흔들며 백미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겠죠. 고향집에 계시는 동안 짧아도 아주 진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가르쳐주신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노래, 어린 목소리였죠. 지미 오스먼드의 Mother of Mine 들려드렸어요. 이 노래 들으면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 노래가 마치 우리나라 노래처럼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을 담은 노래였죠.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 기류에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집에 계신가요? 돌아가는 길인가요? 가시는 길인가요? 이 차가 밀리고 고단하기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고향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평생에 한으로 남은 이산가족분들도 계십니다. 고향을 잃고 사신 실향민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 고향이 있다라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죠. 설령 고향집에 부모님이 안 계셔도 고향은 여전하지 않나요? 우리가 함께 쌓아온 추억이

있으니까요. 짧은 만남, 긴 이별, 언제나 고향에서의 시간은 짧습니다. 이미 차례상 물리고 성묘길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휴가 짧아서 오늘 벌써 귀경길에 오실 분도 계시고요. 고향길과 여행길에 막히는 차 안에서 들으면 그 마음을 달래줄 노래들. 오늘 추석 특집,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오늘은 특히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가운데 올드팝, 우리 추억의 향수가 가득가득 담긴 올드팝과 함께합니다.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 들려드렸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시면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황제 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이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이죠. 살리에르 국제 피아노 콩쿠르와 루피의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정상욱의 피아노 독주회, 슈베르트와 20세기 작곡가 앙리 드티오의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합니다. 10월 3일이고요. 토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 10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 원하시는 분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피아노 해주시면요,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추석 특집,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추석 특집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해도 어머니는 왠지 엄마 하고 불러야 더 정겹죠. 엄마보다도 더 정겨운 건 엄니, 울엄마, 울엄니.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향길과 귀경길, 여행길의 차 안에서 들으면 좋은 노래들 추석 연휴 드라이빙 뮤직 함께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신청곡 가운데 내 노래가 나온다면 온 가족이 함께 들을 때 더욱 기분이 좋겠죠.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 오늘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꽉 채워드리는 시간.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 어디에 계신가요? 고향집에서 부모님과 정겨운 시간 보내고 계시고 있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성묘하러 움직이시는 분들, 또 뒤늦게 고향 찾는 분들, 또 여행지로 향하는 분들, 막히는 차 안에서 좋아하는 노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부모님 뵙고 행복한 웃음꽃 피우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 보면서 또 돌아서는 마음이 짠하시기도 할 텐데, 부모님이 생각나는 노래 아니면 여행길에 들으면 좋은 노래들, 그동안 보내주신 곡들 중에서 오늘은 올드팝 추석 연휴 드라이빙 뮤직 함께합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한 첫 곡은요, 5631님이 신청하신 노래로 시작합니다. 밥 딜런의 Forever Young.

5631님이 신청하신 밥 딜런 Forever Young, 2432님이 신청하신 Dolly Parton Here You Come Again, 4561님이 신청하신 Vienna Billy Joel, 5151님이 신청하신 Only Yesterday Carpenters 네 곡 듣고 왔습니다. 추석 연휴 드라이빙 뮤직. 오늘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차가 막힐 때는 이렇게 좋은 음악 한 곡이면 여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행 기분 살려주는 노래들, 또 옛날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들, 부모님 생각나는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보내주세요. 100원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0622님이 사연 주셨어요. 6남매 우리 집은 다 모이면 20명이 넘어요. 고향집에 꽉 찬 가족들 보면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요 라고 하셨어요. 와, 20명이 넘는 대가족. 상상만 해도 시끌벅적, 정말 정겨운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 북적임 자체가 부모님께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5109님, 세상 가장 맛있는 음식은 당연히 집밥이죠. 또 무엇보다 어머니의 된장국인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집밥 실컷 먹고 다이어트 포기했어요. 다이어트 포기 선언 저도 응원합니다. 어머니 된장국 한 그릇의 힘을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드라이빙 뮤직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7423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시작할까요? 닐 다이아몬드 송 블루.

7423님이 신청하신 닐 다이아몬드 송 썬블루, 0321님 올리비아 뉴튼 존 Have You Never Been Mellow, 4654님이 듣고 싶어하는 조지 벤슨 온 브로드웨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 여러분이 신청하신 노래, 그 중에 우리의 추억의 향수가 듬뿍 담긴 올드 팝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고향길에서, 귀경길에서, 그리고 여행길에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 가족이라는 건 참 소중하지 않나요? 이렇게 명절이 되면 더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죠.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치다가도 가족을 만나면 잔소리도, 걱정도, 칭찬도 모두 사랑이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직 연휴 이틀 남았지 않나요? 남은 시간도 가족들과 넉넉하게 마지막까지 알차고 따뜻하게 보내시면서 돌아가시는 길 모두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내일 주말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 여행 음악에 스며들다 해서 저는 변함없이 기다릴게요. 끝곡으로는요. 다이아나 로스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추석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4: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5: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6: 고마워.
5: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3: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2: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3: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2: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3: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2: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3: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2: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3: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추석 특집 한가위 마음 담은 선율 따라의 장일범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추석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구름이 달을 가린다고 해서 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모양이 달라진다고 해서 달이 아닌 것도 아니죠. 우리의 소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김없이 어딘가에 떠있는 달처럼 늘 마음에 품고 꾸준히 애쓴다면 언젠가는 보름달처럼 환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 나운영의 달밤, 소프라노 강혜정의 음성입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나은영의 달밤, 달같이 고운 목소리의 소유자 소프라노 강혜정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 음악회 온에어 티켓 이벤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매일 라디오를 통해 만났던 음악과 이야기가 이번에는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 음악회 온에어. 지난 6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음악의 순간들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저 장일범의 유쾌한 진행과 해설을 비롯해 소프라노 장혜지, 크로스오버 보컬 그룹 리베란테의 바리톤 노현우, 피아니스트 김도현, 유튜브 채널 뚱찌땅치의 기타리스트 김희연, 피아니스트 정희와 그리고 클래식 유망주들로 구성된 조이풀 콰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 류현석, 백수현, 비올라의 박솔진, 첼로 서규민이 함께하고요. 다양한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특

특별한 무대, 가을의 정취 속에서 좋은 음악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 음악회 온에어, 10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 을지로 사가역 10번 출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티켓 신청 받습니다. 공연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방송 중 샵1053번 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6주년 음악회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티켓 신청은 9월 28일 월요일까지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칠리아 미녀 아발라티 춤춰라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로베르토 알라냐가 이제 프랑스 사람이지만 시칠리아계죠. 파리에 참 시칠리아계들이 많은데 여기 와서 성공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바로 알라냐네 집안도 피자 가게 또 하면서 이 파리에서 그 삼형제가 다 음악을 했습니다. 자, 이반 카사르가 지휘한 파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아발라티. 자, 이 정말 즐거운 곡이었죠. 시칠리아의 어떤 재밌는 정서. 이 사람들의 아주 그 흥이 많은 흥부자들의 정서를 들을 수 있었던 충격이었습니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이반 카사르가 지휘한 파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춤춰라 함께 들었습니다. 추석 특집 한가위 마음 담은 선을 따라에서는 고향과 그리움, 가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설렘과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는 마음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전해드릴 텐데요. 추석 연휴 귀성길과 귀경길은 물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좋은 음악이 따뜻한 동행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자리한 바로 이 시칠리아. 오랜 세월 여러 민족과 문화가 오간 섬이죠. 그리스와 아랍, 노르만과 스페인의 문화가 차례로 뿌리를 내리면서 시칠리아 민요의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을 남겼는데요. 밝은 선율 속에서도 어딘가 애잔한 정서를 느낄 수 있죠. 조금 전에 들으신 곡 아발라띠 또 함께 즐겁게 들어보셨고요. 고향은 누군가에게는 지금 달려가고 싶은 장소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그리운 풍경이죠. 우리 가곡에는 고향의 산과들, 그곳에 두고 온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름다운 우리말과 선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한가위를 맞아 고향의 정취와 그리움을 전하는 한국 가곡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최동선의 그리워, 소프라노 홍예란, 김동민이 지휘한 요 클래시컬 플레이어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고요. 윤학준의 마중, 바리톤 길병민,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함께합니다.

윤학준의 마중,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피아노의 김정원의 연주를 들으셨고요. 최동선의 그리워, 소프라노 홍혜란, 김동민이 지휘한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우리 가곡에 한국인의 깊은 그리움과 정서가 담겨 있다면 유럽에는 애절함과 흥겨움을 함께 품은 집시로 불리는 로마니족의 선율이 있습니다. 이들의 음악은 느리고 구슬픈 선율로 마음을 끌어당기다가도 어느 순간 빠르고 정렬적인 리듬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특징인데요. 브람스는 헝가리에서 온 바이올리니스트 에드와르트 레메니와 함께 연주하며 이 음악을 가까이 접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헝가리 춤곡을 썼습니다. 또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시 역시 느리고 애절한 선율과 빠르고 흥겨운 리듬을 오가며 강렬한 매력을 전하는데요. 그리움과 열정, 슬픔과 흥겨움이 한데 어우러진 두 곡 함께 만나보시죠. 자, 로마니는 이제 집시를 뜻하는데 요거 약간 이제 구분은 해줘야 하는데요. 자, 헝가리의 음악을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헝가리안 댄스 5번, G단조, 바이올린의 안네 조피 무터, 피아노의 람베르트 오키스, 그리고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쉬, 바이올린의 사라 넴타누, 피아노의 칠리 곤살레스 연주로 감상합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이 헝가리 음악을 좋아해서 차르다슈를 쓴 Vittorio Monti, 이 바이올린의 사라 넴타누, 또 피아노, 파르피사 오르간, 드럼, 퍼커션까지 다 소화해낸 칠리 곤살레스의 연주도 함께 들어본 차르다슈였습니다. 그에 앞서서 요하네스 브람스의 헝가리안 댄스 5번 G단조, 파이니스트 안네조피 무터, 그리고 피아니스트 람베르토 오키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헝가리 음악하고 집시 음악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헝가리 음악 중에 이제 신단 음악들을 집시들이 많이 연주를 하니까 집시 음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헝가리 음악이나 또 루마니아 음악 중에 그 집시들이도 연주하는 음악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타일이 좀 다른 거죠. 클래식으로 연주하느냐, 또 집시 스타일로 연주하느냐. 버르톡은 헝가리와 루마니아의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이 부르고 연주하는 민속음악을 직접 녹음하고 체보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집한 루마니아 민속 선율을 바탕으로 1915년 피아노 곡을 만들었고 2년 뒤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으로 편곡했습니다. 작품은 지팡이 춤과 허리띠 춤, 제자리 걸음 춤과 빠른 춤 등 성격이 서로 다른 6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이올린과 목관 악기가 현지의 피리와 민속 현악기 소리를 떠올리게 하고 소박한 선율과 변화무쌍한 리듬이 마을 축제의 풍경을 생생하게 펼쳐 보입니다. 6곡을 모두 연주해도 7분이 채 걸리지 않지만 루마니아 민속춤의 다양한 매력을 짧고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이 작품, 오늘은 벨라 버르톡의 루마니안 폭댄스, 이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 이 오르페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르페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신 곡 벨라 버르토옥의 로마니안 폭댄스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 함께 민속 춤곡을 로마니아 민속 춤곡 만나봤습니다. 민요에는 그 나라의 자연과 역사,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언어도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기쁨과 슬픔,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는 마음은 어느 곳에서나 닮아있죠. 이런 민요가 우리말 가사를 만나 친숙한 번안곡과 동요로 다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원래 가사의 뜻은 달라도 쉽고 아름다운 선율 덕분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부르는 우리의 노래가 된 것인데요. 자,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부르던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그때의 목소리와 표정까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번에는 세계의 민요에 우리말 가사를 붙인 동요로 가족이 함께한 기쁨을 이어가 볼게요. 자, 독일 민요 Alle Vögel sind schon da. 벌써 새들이 왔네. 솔솔 부는 봄바람. 이 곡입니다. 테너 루치아 폽, 라인하르트 자이프리트가 지휘한 스튜디오 앙상블의 연주고요. 폴란드 민요 아가시드라 난파 소년소녀 합창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폴 시네혼스 사벤 로드 플리베. 폴은 정원에서 암탉을 놓쳤네. 아이고 아까워라. 폴 레디 샌 플러터 인 더 가든. 리코드의 미칼라 배트리, 더블 베이스의 닐스 해닝, 오르스텟 페데르센이 함께 해줍니다. 자, 그리고 호주 민요죠. 거의 뭐 호주 사람들이 제2의 국가처럼 생각하는 왈싱 마틸다. 이게 이제 그 배낭여행, 이 서부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사막에서 배낭여행하는 거를 이제 왈싱이라고 하는데, 이 왈싱 마틸다 듣겠습니다. 바리톤 벤자민 룩손, 벤조의 빌 크로프트 연주로 함께 하신 또 이 곡을 들어보시죠.

왈층 마틸다. 마틸다의 배낭여행, 이 보침, 개나리 보침 싸들고 이 호주의 서부 지역을 이제 여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호주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제2의 국가처럼 좋아하는 곡이었고요. 올림픽 때도 이 곡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리톤 벤자민 룩손, 벤조의 빌 크로프트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미녀 폴 시네혼 사벤 로드 플리베, 폴은 정원에서 암탁을 놓쳤네, 폴 let his hand flutter in the garden, 리코더 연주의 미칼라 베트리, 그리고 더블베이스의 닐스 해닝, 오르스텟 베데르센이 함께해 준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미녀 아가씨들아 난파 소년소녀 합창단의 노래를 들었고요. 알레 포겔진트 쇼다, 벌써 새들이 왔네, 슬슬 부는 봄바람, 소프라노 루치아 폽, 라인하르트 자이프리트까지 위한 스튜디오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추석특집 한가위 마음 담은 선율 따라 1부 끝곡은 노르웨이 미녀 예이 세르데이 소텔람, 귀한 이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소중한 사람, 바이올리니스트 수잔 룬댕의 연주 들으시면서 저는 또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클로드 미셸 샨베리의 레미제라블 이 뮤지컬 가운데서 Bring Him Home. 장발장이 이제 어서 그 고제트의 애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는 곡이었죠. 데이비드 윌렛츠의 보컬, The City of Praha Philharmonic Orchestra 연주를 들으신 Bring Him Home이었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은 혁명의 거리에서 딸 고제트가 사랑하는 청년 마리우스를 만납니다. 마리우스가 바리케이트 전투에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 장발장은 신에게 그를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한가위 마음 담은 선율 따라 2부 첫 곡은 이런 기도의 음악이었습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나, G장조 작품 100,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바이올린의 길샤함, 피아노의 오를리샤함, 오누이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바이올린의 길샤함, 피아노의 오를리 샤함이 연주한 곡, 안토니 드보르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나 G장조 작품 100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였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가족이기에 나눌 수 있는 깊은 교감과 단단한 신뢰가 돋보이는 연주였죠. 바이올리니스트 길샤함과 피아니스트인 여동생 오를리 샤함의 연주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쌓아온 믿음은 두 사람의 연주에서도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남매 연주자에 이어서 형제 연주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루노 카피송과 첼리스트 고띠에 카피송입니다. 5살 차이인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함께 무대에 오르면 뛰어난 호흡과 균형 잡힌 앙상블을 들려주는 걸로 유명한데요. 두 사람 모두 파리음악원에서 공부했고 세계적인 젊은 연주자들이 모이는 구스타프 말러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했습니다. 2002년에는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이끄는 스위스 루가노 음악제에 함께 참여하면서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연주자로 정말 거듭났고요. 이후 여러 음반과 공연에서 형제만의 깊은 교감을 들려줬습니다. 최근에는 각자의 독주 활동에 집중하면서 함께하는 무대가 예전보다 줄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하는 든든한 형제이자 음악적 동반자인데요. 자, 요한 할보센의 파사칼리아. 길을 건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파사칼리아죠. 자, 그 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작품 헨델의 건반 모음곡, 헨델 작품 번호 432를 바탕으로 한 곡, 바이올린의 르노 카피송, 첼로의 고띠엘 카피송의 연주입니다.

바이올린의 루노 카피송, 첼로의 고티에 카피송 형제의 연주였습니다. 뭐 앞서가니 뒤서가니 뭐 자주 내한도 하고 세계적으로 연주 많이 하고 또 후학들도 많이 키우는 두 명입니다. 요한 할보센의 파사칼리아,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작품, 헨델의 건반 모음곡 헨델 작품 번호 431을 배경으로 한 작품,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연주자의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오르면서 특별한 음악적 호흡을 들려줍니다.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세딸 가운데 유일하게 연주자의 길을 택한 비올리스트 리다 첸은 루가노 페스티벌에서 여러 차례 어머니와 한 무대에 올랐고요. 우리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도 스튜디오에 또이 아들과 함께 온바 있습니다.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블라지미르 아시케나지도 피아니스트인 아들 볼프가 아시케나지와 함께 연주하며 부자의 호흡을 들려줬는데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의 자녀인 바이올리니스트 사샤 마이스키와 피아니스트 릴리 마이스키도 아버지와 자주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릴리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첼로 연주와 호흡을 맞추며 가장 가까운 음악적 동반자로 활동하고 있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어내는 따뜻하고 깊은 교감, 세 곡의 음악을 통해서 느껴보시죠. 펠릭스 멘델스존의 피아노 섹스텟, 피아노 육중주 디장조 작품 110,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들으실 텐데요. 바이올린의 도라 슈바츠베르크, 비올라의 리다 첸, 비올라의 노라 로마노프 슈바츠베르크, 첼로의 호르헤 안드레스 보소, 피아노의 마르타 아르헤리치, 피아노의 하지아 부니아투시빌리 연주로 듣습니다. 또 이어서 알렉산드르 보로진의 프린스 이고리, 그냐지 이고리 오페라 가운데서 볼롭시안 댄스의 사막장 알레그로 피아노의 블라지미르 아시케나지와 피아노 아들 볼프가 아시케나지가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가스파르 카사도의 레키에브로스, 사랑의 속삭임,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딸인 피아니스트 릴리 마이스키가 함께합니다.

가스파르 카사도의 레케브로스, 사랑의 속삭임,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피아노의 릴리 마이스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알렉산드르 바르진의 프린스 이고르, 그냐스 이고르, 이고르공, 오페라 가운데서 폴롭시안 댄시스, 이 노예로 잡혀있는 폴로베스인들의 춤, 사막장 알레그로, 피아노의 블라지미르 아시케나지와 아들 보프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펠릭스 멘델스존의 피아노 섹스텟, 피아노 6중주 디장조 작품 110,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바이올린의 노라 슈바츠베르크, 비올라의 리다 첸, 비올라의 노라 로마노프 슈바츠베르크, 첼로의 호르헤 안드레스 보소, 피아노의 마르타 아르헤리치, 피아노의 하티아 부니아 두시빌리까지 함께 어우러진 또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음악계에는 쌍둥이 연주자들도 있습니다. 튀르키예 출신의 피아노 듀오 페르한 베르잔 웬데르 자매와 또 미국의 피아니스트 크리스티나 미셸 노튼 자매가 대표적인데요. 같은 날 태어나 함께 성장한 만큼 서로의 호흡과 음악적 의도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쌍둥이 연주자들의 또 강점이겠죠. 이번에 소개할 연주자는 캐나다의 쌍둥이 자매 듀오 시밀리아입니다. 플루티스트 나디아 라브리와 기타리스트 애니 라브리가 1998년에 결성한 듀오인데요. 맑은 플루트 선율과 따뜻한 기타의 음색이 어우러진 두 사람의 연주로 오늘은 아이토르 빌라로부스의 마키아나 브라질레이라, 브라질풍의 바흐 5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듀오 시밀리아의 연주입니다.

브라질의 아이토르빌를 오브스의 바키아나 브라질레이라, 브라질풍의 바흐 5번 두오 시밀리아의 연주, 플룻과 기타 음색이 어우러진 연주를 감상하셨고요. 바로 이 곡, 브라질풍의 바흐 5번 그 중에서 아리아 이 곡을 또 우리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6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소프라노 장혜지 또 기타리스트 김희연의 연주로 우리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한 가족이 대를 이어서 연주자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음악 가문이 바로 오이스트라흐 부자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다빗 오이스트라흐는 아들 이고르와 함께 연주행을 다니며 탁월한 이중주를 들려줬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한 연주 가운데 특히 유명한 작품이 모차르트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입니다. 이 곡은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독주 악기로 나란히 등장하는데요. 다빗 오이스트라흐는 아들 이고르에게 바이올린을 맡기고 자신은 비올라를 연주했습니다. 아들이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꺼이 자리를 내어준 것이었죠. 그로부터 약 40년 뒤에는 이고르 오이스트라흐가 자신의 아들 발레리와 함께 같은 작품을 녹음하며 아버지에게서 받은 음악을 다음 세대로 이어갔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함께 들으실 곡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바이올린과 비올라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 이 플랫 장조 켈번호 364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빠른 듯하면서 웅장하게 자 바이올린의 이고르 오이스트라흐 또 여기서는 아버지가 비올라 맡았습니다. 다빗 오이스트라흐 두 명이 어우러졌고요. 기릴 건드라신이 지휘한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 역사적인 연주를 들으시면서 오늘 또 추석 특집 오늘은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39일째 강용민의 빵집입니다.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 추석. 이 추석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닥 감흥도 없이 무의미하게 지내는 건 아닐까요? 이번 추석에는요, 정말 정성껏 고른 책으로 그간의 안부도 묻고요, 다정한 마음도 전하고 우리의 속 깊은 생각을 나누는 그런 유의미한 시간 보내보면 어떨까요?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안녕하세요.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추석인 오늘 금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좋아서 하는 밴드의 잘 지내니? 좀 어떠니? 함께 들었고요. 저는 이 추석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빵집 준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추석에도 계속 멈출 수 없는 저 용디의 이 책사랑. 신신우신 추석 특집 마음을 읽는 사흘간의 북토크 여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추석인 오늘 정말 특별한 이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라이브 음악과 또 책의 아주 맛있는 만남. 최근 신작 요즘 어때?를 사이좋게 함께 쓰신 두 분. 정말 한 방울 한 방울 커피 향보다 더욱더 향기로운 우리 위로와 희망을 나누는 공감의 피아니스트 에드윈 킴과 명쾌한 소통, 유쾌한 통찰. 딱 듣고 싶은 그 말로 희망을 북돋아주는 감정주치 이서원 소장님과 오늘 함께할 예정입니다. 신신우신 추석특집 마음을 잇는 북토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의 보름달. Hey. The first collaboration of JYP and Brave Sam. Yes, sir. Here comes song.

0: 아날로그 감성 발효 타임. 시나브로 북며드는 신신우신 추석 특집 북토크.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가 없죠.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이 마음의 양식도 좀 챙겨보자 싶어서 오늘 마련한 시간입니다. 마음을 잇는 이 사흘간의 북토크, 책으로 건네는 추석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정말 맛있는 라이브 음악과 책의 만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우리 피아니스트 에드윈 킴과 감정주치 이성원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추석 명절날 이렇게 만나니까 더 뜻깊은데요.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먼저 하시죠.
3: 아, 예. Happy Thanksgiving. 아하. Happy 추석입니다. 부디 요즘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바쁜 일상이고 그런 시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는 분들 많으시길 바랍니다.
0: 아주 행복한 명절 인사네요.
2: 네. 네, 저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하는 날이 365일 중에 오늘 하루잖아요.
0: 네네네.
2: 정말 오늘만 같은 꽉 찬 보름달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빕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추석 명절 당일 보내시면서 좀 편안하게 좀 이 느낌 있게 이 명절을 좀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두 분께서 이 북토크를 위해서 이 라디오 빵집이 북토크 시간에 와주셨어요.
2: 네.
0: 그럼 오늘 라디오 출연하시니까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2: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아침에 출연하다가 낮에 이렇게 출연하니까 역시 사람은 햇볕을 봐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0: 아니 우리 에드윈 킴 또 오랜만에 신신을 찾아주셨는데 네. 이 자리에 이제 좀 익숙해지시지 않나요?
3: 아, 그렇죠. 전 또 항상 여기 이 스튜디오에서만 항상 해가지고 네. 늘 보이는 라디오만 해서 가끔 안 보이는 거 해보고 싶긴 합니다.
0: 네,
3: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왔어요.
0: 사실 우리 에드윈 킴 약간 특집 전문가로서 신신우신 특집 때마다 모시고 있는데
2: 아, 그렇구나.
0: 평상시에도 좀 와주세요.
3: 불러주시면 옵니다.
0: 네. 네. 아, 그리고 우리 PD님이 안 불러가지고 못 왔다.
3: 맞아요.
0: 네. 네. 오늘 또 이 명절 정말 좋은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라디오 빵집이잖아요.
2: 네.
0: 이 보통은 이제 각자에게 나랑 어울리는 빵 어떤 빵인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이게 두 분이 오셨으니까 서로가 어떤 빵인지 좀 소개를 해보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소장님 어떻게 하세요? 에드윈 킴을 볼 때 약간 이런 빵 같은 사람이다.
2: 네, 저기 명동성당 앞에 가면
0: 네네.
2: 그
0: 바게트 빵 파는 데가 있죠.
2: 바게트 말고
0: 네.
2: 안에 뭐 들어 있는 거 뭐죠?
0: 네.
2: 빵 중에 요렇게 고로케.
0: 고로케 고로케.
2: 고로케 같은 사람입니다.
0: 아, 네네네.
2: 그 집에 가 보면 야채 고로케, 뭐 단팥 고로케, 뭐 온갖 종류가 다 있잖아요.
0: 네네네.
2: 그래서 겉으로 보태 멀쩡한데 속에 어떤 능력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로케 빵이라고 에든 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0: 네, 뭔가 칭찬 같기도 하면서
3: 잘못 들으면 멀쩡하지 않나.
0: 그 정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2: 너무 많은 종류가 들어있어요. 네,
0: 다양한 맛을 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에든 킴이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에든 킴 보시기에 소장님 어떤 빵 같으세요?
3: 빵이라고 분류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들렌.
0: 마들렌.
3: 네.
0: 왜 마들렌이죠?
3: 어떤 음료와도 잘 어울리고요.
0: 네.
3: 특히 커피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0: 네.
3: 그리고 버터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0: 네네네.
3: 그래서 다소 과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절대 과하지 않은 정말 이렇게까지 좋은 말만 할 수 있나 싶게 늘 칭찬과 아름다운 말이 온몸에 무장되어 있으신 분. 그래서 마들렌 같은 분.
2: 처음에 들을 때는 사랑의 아들 뭐 이러려고 그랬거든요.
0: 네네네네.
2: 어디나 어울린다고.
0: 네.
2: 근데 막 버터 얘기 나오니까 약간 취소하게 되네요.
0: 오늘 정말 이 명절 추석 느낌으로 정말 이 가족의 분위기가 훨씬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마들렌이라는 빵이 좀 부드러우면서 달콤하잖아요.
3: 맞아요.
0: 약간 네. 그런 장점을 또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게 아닌가.
2: 네. 아유, 포장 감사합니다.
0: 우리 신신우 신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 책방을 열고 우리 또 책방지기들을 준비한 그런 또 책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특별히 추석을 맞아서 두 분을 함께 모셨어요. 이제 누군가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책이 이번 달 이렇게 주제였는데 두 분께 이 추석 내가 어떤 날인가요? 추석.
3: 추석.
2: 유파스트.
3: 아.
2: 네.
3: 아, 저는 추석은 쉬는 날입니다.
0: 쉬는 날. 아.
3: 네. 뭐 이렇게 밥 먹자고 뭐 이렇게 명절 친척들 모이고 저는 무조건 빠집니다.
0: 아.
3: 안 갑니다.
0: 나는 쉬어야 된다.
3: 네.
0: 이 명절 기간에는 나를 내버려 두어라.
3: 네. 찾지 네. 마라.
0: 찾지 마라.
3: 그리고 텅 빈 서울을 혼자 배회하고 다니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0: 아, 참 바빠 보인다. 나 이렇게 여유 잃어먹는데 그런 느낌으로. 사실 누구나 좀 꿈꾸는 추석의 또 하루일 수도 있어요. 가족 간의 네. 어떤 화합과 친교도 중요하지만 아, 진짜 이번 명절은 좀 쉬고 싶어.
3: 맞아요.
0: 내가 하시는 분들에게 좀 꿈꾸는 명절 네. 보내기 방법인 것 같아요. 소장님에게 추석은 어떤 날인가요?
2: 니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날.
0: 니들.
2: 할머니, 어머니, 언니.
0: 아. 너희들 아니고 네, 니로 니들, 끝나는 니들. 사람들.
2: 네네. 아. 정말 그분들이 다 철이잖아요.
0: 아 맞아요.
2: 근데 소파에서 그 리모컨이나 돌리는 네네. 이 빠들, 네네. 오빠, 아빠들,
0: 아, 빠들,
2: 네, 니들에게 네네. 감사해야 되는 날이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정말 맞습니다. 또 이제 잘못 보이면 전 한 조각도 못 얻어 먹는 수가 있어요.
2: 그렇죠.
0: 같이 해야 됩니다. 네.
2: 저도 이상한 건 넣어서 줄 수 있죠.
0: 나는 꿀이 먹고 싶은데 왜 자꾸 콩만 줘 이렇게 될 수 네. 있어요. 네. 이렇게 좀 명절이 되고 나면 뭐 평상시에 못 봤던 친척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제 뭐 가족들이 좀 모이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평상시에도 뭐 가족들 만나고 명절을 좀 휴식으로 보내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를 더욱더 생각하게 되는 시즌이 또 이 명절이지 않을까 싶어요.
2: 그렇죠. 그렇죠.
0: 우리 소장님 가족은 좀 어떤 존재신가요? 어떤 의미를 좀
2: 가족은 보세요. 1년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 같은 사람? 그렇게 하고 싶네요.
0: 이
2: 네.
0: 뭔가 시간의 간극이 있지만
2: 시간이 의미가 없는
0: 그걸 집단. 뛰어넘게
2: 네,
0: 되는
2: 네, 맞습니다.
0: 이 정말 거리감이라는 게 없는 존재들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2: 맞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거리감이 정확히 있잖아요.
0: 네네네.
2: 1년 전에 봤으면 1년 전에 본 거고 근데 가족은 몇 년 만에 봐도 어제 본 것 같고 그런 거리감이 없는 사람들 시간이 없는 사람들
0: 네.
2: 그런 사람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아, 우리 에드윈킴 어떠세요? 가족, 나에게 가족이란?
3: 저요? 너무 아름답게 설명해 주셔서
0: 네.
3: 저는 좀 반대로 가자면
0: 네.
2: 마들렌이잖아요.
3: 아무것도 묻지 안아도 되는데 가장 많은 것을 묻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0: 결혼은 언제 하니?
3: 그렇죠.
0: 취업은 언제 하니?
3: 맞아요.
0: 손주는 언제 보여줄 거니? 네. 건강 관리는 하고 있니?
3: 맞아요.
0: 정말 많은 질문 폭격기들. 사실 네. 알고 있어요. 가족들은 네, 네.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3: 그러니까요.
0: 한편으로는 이제 관심과 걱정이면서 네. 한편으로 이제 잔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질문들. 요새 청년들 중에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 한번 질문할 때마다 5만 원씩 용돈을 주시면 기꺼이 듣겠다.
3: 네. 대답하겠다도 아니고 기꺼이 듣겠다.
2: 근데 뭐 또 이런 대받아침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묻는 삼촌은 행복하세요?
0: 아 오히려 한번 물어봐라.
2: 네.
0: 결혼 언제 하니? 취직 언제 하니?
2: 결혼해서 행복하세요?
0: 네.
2: 뭐 이렇게
0: 결혼해서 행복하세요?
2: 애 낳아서 좋으세요? 뭐 이런.
0: 네. 노후 준비는 하고 계세요?
2: 그렇죠.
0: 건강 관리 네. 하고 계시죠? 이렇게 역질문을 해봐라.
3: 잠시 네. 저희 추석 특집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네. 훈훈한 거 깨지 않는
0: 훈훈한 마음으로 아 저희 훈훈합니다. 저희 사이 좋습니다.
2: 네. 우리만 사이 좋죠. 네. 네.
0: 이 명절에는 사실 이제 뭐 선물도 오랜만에 주고 받잖아요. 꼭 뭐 가족끼리 아니어도 뭐 내 은사님 아니면 뭐 정말 내가 마음을 쓰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좀 주고 받는데 만약 이번에 좀 선물을 내가 준다면 아니면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선물이 좋을까? 사실 이제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명절 선물 좀 흔하고 맞아요. 뻔하잖아요.
3: 네.
0: 내가 주거나 받고 싶은 선물 어떤 선물 있으세요?
3: 저는 예상치 못했던 전화 한 통.
0: 전화 한 통? 와.
3: 네. 요새 다 카톡으로 하니까 사실은
0: 네네네.
3: 목소리 들으면서 통화하기 되게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고 가끔은 전화하는 게 망설여질 때도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0: 네.
3: 그냥 진짜 생각나서 전화했다. 잘 지내니?라고 연락이 왔을 때.
0: 네.
3: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따뜻함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0: 네네네.
3: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무엇보다 내가 너를 늘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네. 때론 가장 큰 선물이지 않나라 생각을 합니다.
0: 네,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에드윈킨 지인분들 오늘 전화 한 통씩 다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안 오면 다 지울 거예요. 네.
0: 우리 소장님은 어떠세요? 좀 명절이니까 좀 네. 주고받기 좋은 선물.
2: 저는 돈으로 주는 게 좋아요.
0: 네.
2: 그래서 뭐 전화 한 통 이런 것보다 제가 다음 달에 주례를 서거든요.
0: 네네네.
2: 미리 스포일을 하자면
0: 네.
2: 과일 세 개를 가져갈 거예요.
0: 과일 세 개.
2: 사과하고 감하고 수박.
0: 네.
2: 그래서 수박은 상대방이 이럴 수밖에 없지. 아. 하니까 수박을 가져가고 네. 감은 감사해라.
1: 네. 오.
2: 사는 사과해라.
1: 네.
2: 그래서 오. 저는 사과하고 감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1: 아, 사과하고 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뭔가
2: 의미를 담아서
1: 너를 위해 준비했어. 그냥 뭐 요새 이런 거 많이 유행한데라고 네. 주는 게 아니라
2: 나한테 미안할 건 미안해야지 네. 사과.
1: 아, 거기에 네. 의미를 좀 담아서 네. 주고받는 네. 선물. 네. 정말 뭐 사실 그냥 뭐 요새 봉투도 준비 안 해요. 그냥 계좌 이체로 막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2: 네.
1: 선물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2: 우리가 사과배 수박,
1: 네. 사과배 수박 이렇게 네. 또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추석 특집에 앞서서 정말 우리 추석과 명절 이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한번 책을 선물해 본다면 어떤 책을 좀 선물해 볼까라는 주제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선물을 이제 또 청취자분들께 드리기 전에. 우리 에드윈 킴의 선물을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 선물을 좀 준비해 주셨다고요?
3: 네, 맞습니다. 네.
1: 노래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죠?
3: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조용필 원곡의 바람의 노래.
1: 와, 우리 에드윈 킴의 또 연주와 노래로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추석 명절 맞이해서 이 맛있는 북토크 시간 여러분들께 에드윈 킴의 라이브 선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브라보! 와! 우리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에드윈 킴의 피아노 연주와 또 이 라이브로 함께 들었는데요. 와, 이 정말 추석 명절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라이브 음악 선물 너무 감동적입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래?
1: 이제 집에 가야 되겠어.
0: 안 돼.
1: 아니, 공연 다 끝났는데 갑자기 막 시간 장소 없어지고 네. 집에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율이 느껴졌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중간에 이제 또 피아노 연주가 잠시 멈추고
1: 네.
0: 약간 독백하듯이 딱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흡입력이 진짜 이렇게 빠져들었습니다.
1: 그렇게 다 쏟아내고 방송 가능한가요 이제?
0: 네,
2: 가능합니다.
0: 이제 시작인데 네. 이제 오늘 추석 명절에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좀 선물하기 좋은 책 또 이렇게 어떤 책을 가져와 주셨는지 공개도 부탁드릴게요. 어떤 책 좀 가져오셨나요?
1: 요즘 어때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0: 네.
1: 가져왔는데 이 책은 중년의 니들께서 언니 어머니들께서
0: 할머니, 네.
1: 할머니들께서 우연히 누가 전화가 왔는데 요즘 어때?

0: 라고 물었을 때 가장 울컥하고 뭉클하다 그런 말씀을 늘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따뜻함을 전하는 그런 책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쓴 책이 요즘 어때입니다.
1: 네. 네. 지은이 이름에 우리 에드윈 킴과 이성훈 소장님의 이름이 같이 이렇게
0: 에드윈
1: 또...
0: 킴이 먼저 네.
1: 어 그러네요. 에드윈 킴이 먼저네요.
2: 네, 맞아요.
1: 아니 이 책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책 표지가 너무 예뻐요.
0: 네.
1: 우리 아마 두 분인 것 같아요. 사진에 이 네. 책 표지에 두 분이 있고 두 분께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는 이 원이 또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의 책 표지를 좀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정말 색감도 따뜻하고요. 그림도 좀 이렇게 정겨운 그런 표지를 좀 이렇게 정하셨어요. 일부러 이렇게 또 책 표지를 담으신 거죠?
0: 이거는 또 에드윈 킴 선생님 작품이기 때문에 네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2: 아, 뭐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소장님 아들이 네. 디자인을 했고요.
1: 오.
2: 이제 디자인 과정 중에 있어서 이제 그 친구만의 이제 전공과 감각을 살려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표지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1: 네.
2: 원고를 읽어보고 마음껏 세상을 펼쳐봤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고 이런 작품이 나온 거죠.
1: 네. 네. 이 표지와 그 따스함이 딱 연결되는 네. 그런 표지를 또 보여주셨는데 제목이 이제 요즘 어때요? 사실은 우리가 뭐 전화를 하거나 뭐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 안부 말이 제일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안부 인사가 있거든요. 뭐 영어로는 How are you?
0: 어, 그렇죠.
1: 네. 네. I'm fine, thank you, and you? 약간 이런 식으로.
0: 뭐 아는 거 다 나왔다.
1: 네네. 네. 뭐 잘 지내?
0: 네.
1: 뭐 괜찮아? 뭐 살만해? 여러 그렇죠. 가지 말들이 있는데 요즘 어때? 라는 말로 좀 특별히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0: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많이 묻죠. 뭐 밥은 먹고 사냐? 네. 건강하냐? 이런데 그 속 얘기는 결국 마음은 어떠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때? 그랬을 때 뭐 의식주를 얘기하기보다는 마음이 편안하냐? 어디 마음에 걸리는 일은 없냐?
1: 네.
0: 하고 진심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묻는 게 요즘 어때?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런 또 그런 요즘 어때?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할 때
1: 네.
0: 또 뭐라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간문
1: 네네.
0: 편지를 주고받는 걸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느낌을 함축적으로 담는 걸로 요즘 어때? 마음은 건강하니? 마음은 편안하니? 이런 느낌인 거죠.
1: 네. 네. 약간 이 상태에 대한 대답이 나오기보다 나의 감정에 대한 대답이
0: 맞습니다.
1: 나올 수 있는
0: 감정과 마음.
1: 네. 책인데요. 이 두 분이 책을 같이 쓰셨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아니 어쩌다가 두 분이 이렇게 책을 같이 내시게 된 거예요?
0: 제가 얘기할까요?
1: 네.
0: 네. 우연히 알게 됐는데
1: 네.
0: 우연히 또 제가 글을 한 편 써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답이 왔는데
1: 네.
0: 정말 장난이 아니게 온 거예요. 저는 뭐 끽해봤자 아, 글 좋습니다. 이 정도로 올 줄 알았는데
1: 네.
0: 아니 대로 죽고 말로 받는 한 10 정도를 보냈는데 기대도 안 하게 한 100 정도가 온 거예요.
1: 야.
0: 이거 뭐냐 싶어서 거기서 또 두 번째 글을 한번 보냈더니
1: 네네.
0: 또 200이 오네요.
1: 와.
0: 야, 그럼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직감적으로.
1: 네네네네.
0: 야, 이거는 둘이 시너지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네.
0: 10도 될 수 있겠는데
1: 네.
0: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서
1: 네네.
0: 우리 편지로 한번 주고받자.
1: 네.
0: 처음에는 책 쓸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서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묶이니까
1: 네.
0: 이게 책 한 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입니다.
1: 두 분께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글을 주고받게
0: 네네네.
1: 되셨는데 그게 약간 편지와 답장과 다시 답장과
0: 맞아요.
1: 저희가 이제 메일로 쓰면 이제 리 해가지고 답장이 계속 달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느낌으로 이제 주고받는 그 스토리가
0: 네, 네,
1: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맞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1: 네.
0: 편지가 이어가는.
1: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약간 주제 느낌.
0: 주제 느낌은 처음에는 제가 주제를 주로 잡고
1: 네.
0: 예를 들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열심히였거든요.
1: 열심히.
0: 열심히 산다는 건 뭐냐.
1: 네.
0: 그래서 제가 생각한 열심히에 대해서 목표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1: 네.
0: 목표가 나발이고 간에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자체에 묶일 수가 있다. 이런 또 답장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른 열심히의 다른 차원인데 그러다가 뒤에 신중하게가 만약에 나오면 네네. 그럼 또 신중하게라고 썼는데 네. 이번엔 신중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그래서 꼬꼬무 꼬리에 네네. 꼬리를 물고 네네. 계속 주제어들이 이어져 갔죠.
1: 아, 그런 또 대화가 이어지는 책이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책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좀 낭독으로 또 들어보고 오늘 두 분이 같이 나오셨으니까 약간 정말 내 목소리로는 이렇게 전했고 나의 목소리를 이렇게 답했다라는 느낌으로 한 대목을 좀 청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들어볼까요?
0: 제가 먼저 제일 첫 곡지인 열심히에 대해서 네.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1: 네.
0: 그래도 될까요?
1: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서원 소장님과 에드윈 킴의 목소리로 이 책의 한 네. 대목 함께 듣고 오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사랑하는 에드윈, 첫 경험은 늘 설렘을 주는군요. 우리가 함께 하나의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로 하고 쓰는 첫 편지라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한다, 열심히 산다고 할 때의 그 열심히에 대하여 그대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열심이란 쉬지 않고 부지런히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게는 한 번 앉으면 최대 10시간씩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에 의존한 무적의 연습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5년 가을, 저는 두 개의 큰 국제 콩쿠르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각 4라운드씩 총 8라운드에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한 달여 만에 준비해야 했던 겁니다. 심지어 대부분 새로 배워야 하는 곡들이었죠. 잠을 반납하고 미친 듯이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모든 연주를 무사히 해내고 돌아와 3주 만에 또 부르의 난곡 라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을 아무리 해도 연주를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손가락이 통제를 벗어나 틀린 음을 짚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했죠. 그 와중에 모스크바 심포니와의 협연이 들어왔습니다. 늘 자신 있어 하던 모차르트 협주곡이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으니 하루하루 연주가 다가오는 것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연습하면 된다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오래전 선배의 그 한마디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0: 피아니스트 에드윈 킴과 감정수치 이서원 소장님이 사이좋게 또 이번 추석 선물로 추천하는 오늘의 책 요즘 어때에서 한 대목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아, 이 책의 구성이 아버지의 편지로 시작해서 아들이 답장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빨리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네. 오래전 선배 한마디가 뇌리를 스쳤다라고 끝내면 이거 뭐 듣는 사람들 답답해가지고 무슨 말인데 무슨 말을 했는데요. 제 선배 한마디 네? 네. 말씀을 해주고 끝내셨어야지. 그래서 청취자분들 막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선배가 네. 뭐라고 말했나요?
1: 너네 모여서 나이 드니 점점 손이 안 돌아간다 이따위 소리를 자꾸 하는데 말이야. 나는 손을 다쳐서 한 번 앉으면 30분 이상 연습을 하기가 힘들어. 쉬엄쉬엄 4번, 2시간 정도 연습하면 손이 아파서 더 못해. 근데 매일 어제보다 더 잘 돌아가. 짧은 시간 안에 다 해내려고 애쓰다 보니 방법이 생기더라.
0: 아, 이 선배의 조언, 약간 내가 너네 지금 젊은데 그거 뭐 하잖아. 내가 해보니까 더 짧은 시간 동안 하니 오히려 또 이렇게 잘 됐다라는 그런 조언이 담겨 있었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네, 지혜의 말씀이었죠.
0: 네. 그 손떨림은 멈추셨나요, 그래서?
1: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도움이 된 것도 있긴 한데 네네. 그 무조건 많이 돌려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네. 결국은 많이 써서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고 여기야라고 말을 해도 손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0: 네.
1: 근데 그거를 어떤 소리를 만들 건지 어떤 마음으로 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면을 돌아보면서 연습을 하니까 몸이 편안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떨림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0: 너무나도 네. 그래도 다행인 결과를 또 이렇게 마주하셨는데
1: 네.
0: 저희가 이제 이 책에 두 분의 낭독으로 함께 했지만 이렇게 아버지의 편지와 아들의 답장으로 이어져 있는 이 내용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자. 근데 이게 주제를 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들은 내용으로는 열심히 한다.
2: 네네.
0: 열심히 산다라는 걸 이제 첫 주제로 잡으셨는데 네. 이 주제들은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2: 사실 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책을 쓸 때 그 느낌이 살아나와서 좀 뭉클해요. 뭉클한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뭐 잘 살아. 근데 어떻게 잘 살라는 거죠? 또 무엇을 잘 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해주지 않아요. 그냥 잘 살아. 열심히 해봐. 이러는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건 열심히 일을 인수분해하면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어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나도 어른이 됐으니
0: 네.
2: 내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모든 좋은 말들은 인수분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연 뭐 신중함이라면 신중함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열심이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걸까? 도둑질 열심히 해도 열심이잖아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올바라야 되고 그다음에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뭐 그런 말들이 인수분해로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것들을 건반을 이렇게 누르듯이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 하고 아들한테 인수분해 첫 번째를 얘기하면 아들이 거기다가 아버지 어떻게 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러네. 두 가지를 합하면 열심히가 우리가 완성되네. 그래서 하나하나 주제를 밟아갔고요.
0: 네네.
2: 잡아갔고
0: 네.
2: 잡는 요령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또 다른 단어. 거기에 대해서 또 내 생각을 얘기하면 거기에 또 인수분해에 대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고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편집이 불가능해요.
0: 아, 그렇네요.
2: 네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네네. 이걸 앞으로 가고 이걸 뒤로 가고 이게 불가능하고
0: 빼고 이런 게 안 되겠네요.
2: 흐름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바다 이를 때까지
0: 네.
2: 강물이 그대로 흘러가는 그 의식의 흐름 따라 이 책이 엮인 거죠.
0: 네, 뭔가 추상적이고 덩어리져 있는 그런
2: 네네.
0: 내용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바라보자.
2: 맞습니다.
0: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2: 예.
0: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건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2: 예.
0: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네.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걸 약간 실체화시키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야, 그 말씀 드리니까 네. 달리 용디야. 정확하십니다. 요약 정리 네. 정확하십니다. 네.
0: 이렇게 첫 번째 주제를 이 던지고 대화를 시작했을 때 설렘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2: 네,
0: 너무 말문을 딱 텄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2: 배가 저련이라는 말 아십니까?
0: 배가 저련이요?
2: 네.
0: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2: 그 배가라는 그 검은고를 잘 치는 사람이 네. 종자기가 음을 알아줘가지고 종자기가 죽자 내가 이게 검은고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검은고를 꺾어버렸다.
0: 네네.
2: 그래서 배가 절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제가 종자기를 만났다는 느낌.
0: 오.
2: 그래서 이 책을 나오고 나서
0: 네.
2: 제가 주위 분들한테 이러죠. 이전에 내가 썼던 15권은 잊어도 좋다. 이 책만 보면 된다.
0: 네.
2: 그래서 지음을 만났을 때 그 느낌.
0: 네.
2: 네. 드디어 만났구나.
0: 드디어 만났구나.
2: 종자기를 만났구나.
0: 네.
2: 네. 종자기 에드빈입니다.
0: 네.
2: 네.
0: 아니 소장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세상 어딘가에 저와 같은 결과 길로 생각을 하는 분이 또 계시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그 주제를 받았을 때 할 말 너무 많아.
2: 할 말이
1: 설렘을 가지고 글을 썼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사실 어디 풀어놓기가
0: 네, 맞아요.
1: 네, 풀어놓을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깊게 생각하게 되고 깊게 네. 생각한다는 건 결국 나를 마주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즐겨하는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나눌 곳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먼저 도착을 하니 어디 한번 풀어볼까? 이런 느낌으로 네.
2: 어디 한번 풀어
1: 오랜만에 이야기꾼이 될 수 있었던
0: 네.
1: 네. 그런 설렘이들이 있었죠.
0: 저는 이제 두 분의 낭독을 들으면서 우리 소장님의 질문과 에든킵의 답을 저희가 이렇게 들었잖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세상은 이겨야 사는 세상이에요.
2: 예.
0: 누군가 무언가를 제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장을 하면 내가 저 주장을 꺾어야 된다. 이겨야 된다. 뭔가 반박을 하고 그 뭔가 질문에 대한 약점을 잡고 그런 것들이 너무 팽배해져 있는 세상이거든요. 네, 그런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 저는 경험상 이런 걸 느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 대화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해야 되나? 이 현실에서 약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발견한 약간 그런 느낌?
2: 네.
0: 그런 느낌이에요.
2: 지금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그 이겨야 한다에서 무엇인가 다른 걸로 간 게 이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아름다움을 인수분해하면
0: 네네.
2: 이겨야 한다에서 보태야 한다. 나의 이 생각과 당신의 이 생각이 보태진다. 그러면 이 보탬 속에서 새로운 제3의 창조적인 것이 나온다. 그것이 너도 성장시키고 나도 성장시킨다.
0: 네.
2: 그래서 이 책은 이기려고 쓴 책이 아니라 아들과 아빠의 한번 배틀 한번 해봐. 그치. 누가 더 잘 말하는지
0: 한번 봐. 누가 네. 더 말을 잘하는지.
2: 그렇지. 그러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0: 네.
2: 제 생각도 하나 보태도 될까요? 그래서 보탬의 미덕이 아닐까
0: 네.
2: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이 또 첫 번째 대목이 열심히에 관련된
2: 네.
0: 주제였잖아요. 이 얘기를 좀 더 저는 구체화, 더 인심 부분에 해가지고
2: 네.
0: 우리 에드윈킴한테 좀 몇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쓰면서 나에게 있어서 열심이란 무엇으로 약간 정리가 되었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1: 뜨거운 마음의 목적지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것.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열심과 저는 집중이 되게 깊게 비슷한 영역이라고 보는데 집중을 할 때 집중하는 감각에만 열중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연습할 때 저도 자주 빠지는 함정이기도
0: 네네네.
1: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집중을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빨려들어서 집중하면서 틀리면 다시 치고 틀리면 다시 치고 이게 아니라 왜 안 됐을까? 어디에 힘이 들어갔을까? 그래서 피지컬한 거를 다 돌아봤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내 마음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무엇이 걸려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가? 이렇게 가면 생각보다 문제 해결 시간이 짧아지거든.
0: 네네네.
1: 저는 그걸 열심이고 집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엉뚱한 곳에 또는 아예 목적지가 없이 멍 때리고 있는데 그게 집중한다고 느끼고 있으면 네. 그거는 열심이 아닌 거죠.
0: 제가 아주 적절한 예시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에 그 교수 신부님의 그 강의를 토시 하나 안 들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었어요. 열심히 한 거죠. 근데 네.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만 남아있지 그 강의에서 뭘 배우려고 했는지 교수님이 뭘 전하려고 하셨는지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이 강의를 열심히 따다다다닥 받아 적고 공부를 했다. 그 시간에 보냈다에만 충실했는데 이 열심히 목적지가 어디인가.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았을 때 아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이런 지평을 넓히고 뭔가 나의 성숙도를 늘리고 내가 이 배움을 통해서 무언가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 목적지를 또 찾아냈다라는 그런 나눔이신 것 같네요.
1: 그렇죠. 네. 그래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죠.
2: 야, 네. 저는 저 직업 본능이라고 할까요? 네. 제가 맨날 아침마다 빠밤 빠밤 이러다 보니까 신부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빠밤 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 수업 신학교에 있을 때 그대로 받아 적었는데 남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건 남 일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다워지면 내가 되면

0: 그때는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남 일을 열심히 하는 거 하지 말고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나다워질 때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빠밤이었습니다.
1: 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또 이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께서도 이런 저희 분위기와 감정을 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0: 네.
1: 아버지의 어떤 물음과 아들의 대답.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 나는 지금 이 대화 안에서 이렇게 또 느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독자들이 많이 전달을 받지 않았을까요?
0: 그러게요. 네. 저는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이게 나이 상관없이 직업 상관없이 학력 상관없이 마음이 통하면 친구 아닙니까?
1: 네, 네, 그렇죠.
0: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호칭은 그렇게 부르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는 지음 두 사람이 서로 그런 호칭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할 것 같아요.
1: 네, 저희가 이제 또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분명 같은 장소에 앉아 계실 거예요. 이 방송을
0: 네.
1: 듣는 분들도. 그런데 뭔가 마음이 안 통해. 분명 똑같이 한국말 하는데 소통이 안 돼.
0: 네.
1: 그런 느낌 받고 아까 뭐 저희가 처음에 뭐 잔소리 뭐 이런 얘기들 뭐 질문들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지만 소통을 이렇게 잘한다. 약간 어떤 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우리 에디딩킴 생각하기에 뭔가 마음이 이어진다. 뭔가 결이 맞다라고 하는 건 어떤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것 같으세요?
2: 서로가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들어왔던 말, 뭐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기준 삼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러면 야,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이야기를 딱 그만큼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비슷한 일을 나도 겪었는데 하고 나를 대입하기 시작하는 순간 저 사람의 이야기는 반밖에 안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 마음보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면 조금 더 여유 있고 서로가 상처를 남기지 않는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을 쉽게 얘기하자면 내 답을 없애고 네 답을 궁금해하면 된다.
1: 네.
0: 뭐 이런 이야기죠.
1: 아 그래서 제목이 요즘 어땠나 봐요. 내가 내 말을 하고 약간 내 기준으로 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의 말을 듣겠다.
0: 맞습니다.
1: 너의 느낌은 어떠냐? 요즘 어때?
0: 예.
1: 라는 제목을 찰떡같이 잘 지으셨는데요.
0: 네. 네. 내 답은 땅에 파묻으라.
1: 네.
0: 그리고 네 답만 궁금해해라.
1: 네. 아, 내 답은 그냥 묻어놓고.
0: 묻어놓고.
1: 너의 네. 답을 얘기를 해달라.
0: 에든기 선생님 말했던 나의 네.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답이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내 답을 내세우거나 듣고 또 내 답을 얘기하면 네. 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궁금해해라. 너의 답을 하는 거.
1: 사실 근데 그게 잘 필요하려면 이제 명절에 가족들 다 모였어요 지금.
0: 네.
1: 그러면 사실 뭐 더 어리고 약간 아랫사람이 아니라 약간 위에 분들이 그런 마음의 또 감정과 배려를 더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0: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윗물이 네. 맑아야 된다.
1: 네,
0: 힘센 사람이 잘해야 된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힘센 분들
1: 네네.
0: 파이팅!
1: 먼저서 넓은 마음과
0: 맞습니다.
1: 너의 네.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네. 거 나의 질문을 잡고 내 입장에서 이렇게 던지지 말고 네.
0: 힘 있는 분들이 자기 답을 네. 없애는 것.
1: 아, 나의 답을 없애고 너의 답을 내가 받아주려고 하는 태도를 네. 갖는 거. 네. 너무 재밌는데요. 저희가 오늘 또 추석 명절에 딱 맞는 책과 주제로 두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이 북토크 이제 2부까지 좀 이어질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에드윈 킴과 이선 소장님과 함께 이 즐거운 이야기를 채워가면서 신신우신 추석 특집 마음을 읽는 북토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 요즘 어때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내용들 또 내가 나누고 싶은 마음들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1부 끝곡을 또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의 이야기는 쭉 이어질 테니까요. 1부 함께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5: 폴!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0: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성동성당 황복은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0: 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0: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2: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어서 오세요.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낮게 부서지는 잔잔한 노래.

0: 신신우신 추석 특집 마음을 잇는 북토크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경 프란치스코 신부고요. 오늘 2부 시작하면서 오늘의 주인공 피아니스트 에드윈 킴이 준비한 라이브 최유리의 밤 바다 함께 이렇게 피아노 연주와 노래로 듣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이서원 프란치스코 소장님과 또 피아니스트 에드윈 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2부 첫 곡 어떠셨어요, 소장님?
1: 야,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알겠네요. 네, 다 받아준다고 바다 아니겠습니까?
0: 아~
1: 그래서 여기 가사 중에 네. 제가 제일 와닿았던 게 만약에 이 책 요즘 어때 2권을 쓰면 네. 괜찮아에 대하여 사랑하는 아들이 노래한 밤바다 중에 네. 괜찮아라는 말이 유독 내 가슴에 들어왔어요. 괜찮아 다 받아줄게. 그게 어른 아닐까요? 이렇게 첫 글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밤바다 괜찮아 네. 연결돼서 저는 느껴지고 울컥했습니다. 네. 네, 다 받아줘야 어른이지.
0: 이권의 첫 주제를 벌써 이렇게 정하셨어요. 이권까지 못 도망가십니다. 이제. 편지 또 이제 답장하셔야 돼요.
2: 그러게요. 네.
0: 네. 오늘 신신우신 추석 특집으로 마음을 잇는 북토크 마지막 셋째 날이자 추석인 오늘 요즘 어때? 라는 책에 쓰신 우리 피아니스트 에드윈 킴과 감정주치 이성훈 소장님과 이야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저희 이제 인사를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일부를 못 들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오늘 추석을 이렇게 맞이를 했잖아요. 보통의 추석의 일상들 좀 어떻게 지내실까요? 뭐 많은 분들 미사도 다녀오시고 뭐 성묘도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그냥 오늘 오후 뭐 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석?
2: 저는 쉼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 쉬는 거 말고 생각이 안 나는데
0: 쉬는 것도 이제 방법이 많잖아요, 사실.
2: 네,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걸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0: 아...
2: 그래서 그런 날,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날
0: 네.
2: 아무도 나를 연주에 불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날 이런 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기를 한 번쯤은 해보는 것? 근데 진짜 결국 아마 한 2시간도 안 돼서 뛰러 가든 등산

0: 나는 가든 뭘 하러 나갈 거예요. 성격이 가만히 있으면은 지구 해까지 가라앉는 사람이라 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자꾸 추석에 뭐 하면 좋겠냐 막안 떠오르는 이유가 몇 년째 이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면서 추석 때 가족이랑 보낸 적이 없어요.
1: 아, 이미 익숙한 게또그 부재를 경험하셨군요.
0: 네. 그러니까 뭐 항상 미국의 부모님이 이제 본가가 미국에 있으니까 추석을 부모님이랑 보낸 지가 벌써 한 4년, 5년? 네,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뭐 일이 있거나 뭐 촬영을 가거나 작년에는 촬영 갔다 왔었어요. 네, 늘 뭔가
1: 명절의 바쁨과
0: 네, 명절을 친척들과 가족들과 보내는 컨셉이 제 삶에서 사라진 지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1: 그런데 오늘 이 추석 당일날 옆에 아버지를 모시고 책 속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됐어요. 이게 좀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그참그 아버지와 아들이 된 인연도 좀 독특하거든요. 그 제가 상담이 필요한 날이었어요. 근데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다른 분한테 상담받으러 가지를 않았는데 마치 상담처럼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제가 상처를 받고 완전히 무너진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행사 때 이제 1박 그 같이 하시는 행사에 제가 같이 가게 돼서 늦은 밤이라도 제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없냐. 네. 새벽 4시라도 오시라.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생각보다 되게 길게 하게 됐고, 그 끝에 잠시 침묵하시더니, 제가 감히 교수님의 아버지가 되어도 되겠습니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그 직관적으로는 느낌이 내담자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어린 성필이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탁 꽂혀서, 덥석. 좋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아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또 가족의 형태가 된것 같아서 사실은 이 특집에 함께 나올 수 있어서 더 좋은 이유는 요즘 어떤 분이 시인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만 가족인 시대가 이제는 지나가는 것 같다. 네. 소방관이세요. 네. 이러면 이제 누군지 다 아시겠네. 네, 유명한 분이신데. 이제 보면 이제 고독사 한다거나 뭐 이런 현장에 가보면 사실 가족이 없는 분은 없대요. 네, 거의 다 배우자나 뭐 자녀분들이 다 있으신데도 혼자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꼭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어도 나와 마음이 맞고 평생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하시는데 우리 책이 생각나면서 소름이 돋았고 기억이
2: 그렇군요.
0: 그래서
2: 추석날 이런 진짜 가족이랑 만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러니까요.
2: 저는요, 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잖아요. 맞죠? 예.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솔이에요. 솔.
1: 솔.
2: 예, 방송할 때도 솔톤 이상으로
1: 그렇죠.
2: 하면 안녕하십니까? 뭐 스포츠 뉴스
1: 그렇죠.
2: 누구입니다 할때 이제 솔톤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 소울을 영어로 쓰면 SOUL, 소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블러드 패밀리가 아니라 소울 패밀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이구 그랬죠, 어이구 그랬죠, 이거 했거든요. 뭐 떨고 있는 어린 새를 보고 가요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새가 어미새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미는 될수 없으니 아비는 될수 있겠다 생각해서 내가 아버지가 되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이구 그랬죠, 어이구 그랬죠, 아이고 그랬죠로 맺어진 소울 패밀리입니다.
1: 근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사실 이미 친아들 있으시고 이번에 책 표지까지 이렇게 아들이
2: 맞아요,
1: 그려주고
2: 맞아요.
1: 했는데 약간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또 이렇게 만든다. 약간 영혼의 가족이 생겼다. 약간 느낌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2: 정말 남달라요. 저는 제가 아버지가 된 것보다 제 목숨을 1초 만에 그냥 바꿀 수 있는 제 아들의 형이 돼줬다는 게더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외동이거든요. 그래서 외동끼리는 서로 연대해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제 아들 있는 멀리 미국에 가가지고 이 큰아들이 한 5시간 차를 타고 겨울에 아들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둘이 인증샷을 보냈을 때 죽을 뻔했어요. 가슴이 터져서. 한국에 와서 또 여행을 둘이 같이 다니고
1: 네.
2: 아들 또 형을 이러더라고요. 네. 아빠 내가 지금까지 만난 어른들 중에 제일 훌륭한 형이던데 그럼 됐다. 이제 둘이 형제를 맺어줬으니 나는 안심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까지 있어서 네. 뭉클하고요.
1: 네.
2: 예, 이게 사이드 이펙트라 그러는데 사이드 이펙트가 메인 이펙트를 능가한다. 그런 게 저한테 제일 큰 감격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의 친아들이 있고
2: 그렇죠.
1: 우리 또 영혼의 아들이 생겼는데 예. 또 그런 아들들끼리 또 형제가 된
2: 예, 종류별로도 아들이 다 있습니다.
1: 네.
2: 예.
1: 어, 와. 우리 소장님은 실제 아들과는 어떤 관계세요?
2: 아빠 나중에 내가 아이 놓으면 네. 아빠가 키워주면 안 돼? 그런 관계.
1: 아, 약간 엄마들한테 약간 부탁하는데 그걸.
2: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나도 아빠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
1: 아,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아들한테.
2: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자식이 누구한테 뭘 부탁하는 거야 생각해가지고 승준아 할아버지가 아빠를 잘 키웠겠어? 아빠가 너를 잘 키웠겠어? 아빠가.
1: 네.
2: 근데 할아버지한테 받았는데도 이 정도 키웠는데
1: 어.
2: 너는 나중에 네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어 그때 네. 아 그게 그러네 그럼 어. 내가 키울게 그래서
1: 네.
2: 속으로 그럼 부탁하지 마 자식
1: 네가 키워라
2: 네가 키워라
1: 엄마.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2: 어디다 갖다 대냐
1: 네 아들을 왜 나한테 키워달라고
2: 그렇죠 바로 그거죠
1: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빠와 아들 사이의 관계라는 게
2: 네.
1: 참 잘 맺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2: 네네.
1: 뭐 요즘 이제 젊은 아빠들이라고 하죠.
2: 네.
1: 지금 이제 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거나 뭐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젊은 아빠들은 그래도 아이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시는 모습들을
2: 네네네.
1: 보거든요.
2: 네.
1: 근데 뭐 사실 저만 해도 저희 아버지는 좀 가부장적이신 모습도 네네. 좀 있었고 지금의 어떤 친구 같은 아빠는 꿈꾸기가 좀 어려웠던
2: 네,
1: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는데 약간 그런 아빠와 아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2: 네.
1: 어떤 좀 팁들이 필요할까요?
2: 아, 팁 하나밖에 없어요.
1: 네.
2: 뭐냐면 아이를 짜리라고 생각 안 하면 돼요. 7살짜리, 10살짜리 그러면 짜리한테는
1: 네.
2: 함부로 하거든요. 그런데
1: 네.
2: 아이를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뭐 20살 나신 분과
1: 네.
2: 또 뭐 60살 나신 분과 55살 나신 분이 살고 계신다. 이렇게 분으로 생각하면 절대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가 돼도 짜리로 생각하는 한 짜리로 생각하면 자꾸 게임에서 아들한테 이기려고 그러거든요.
1: 네네네네.
2: 반드시 져줘야 되는데
1: 네.
2: 그러니까 분이라고 생각하면 늘 궁금하죠.
1: 네.
2: 궁금하니까 자기 답을 없애고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늘 여쭤보죠.
1: 네.
2: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괜찮겠어? 괜찮아?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젊은 아빠거나 나이든 아빠거나 분이라고 생각해라. 그 원칙만 있으면 까딱 없다.
1: 네.
2: 저는 이렇게 빠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약간 상하 관계가 아니라 아빠와 아들이라는 상하 관계가
2: 똑같은 분으로
1: 약간 네. 수직적인 관계. 네.
2: 짜리는 없다. 짜리는
1: 아,
2: 없다.
1: 몇 살 짜리는
2: 네.
1: 없다.
2: 네.
1: 사실 그게 몇 살 짜리가 생기면 이제 라떼가 더해지는 거거든요.
2: 그럼요.
1: 이제 서른 살 짜리가 말이야 뭘 안다고 내가 30살 때는 뭐 했는데 이렇게
2: 너 몇 살이야 뭐 이러면서.
1: 그렇죠 네. 그렇죠. 네.
2: 나이 깡패가 나오는 거죠.
1: 우리 오늘 추석 특집 신신호신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특히 아버님들 네. 잘 생겨 들으시면.
2: 네, 짜리란 없다.
1: 저희 아버지도 듣고 있을 수 있는데
0: 네. 옆에서 보면 진짜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1: 네,
0: 그러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소장님과 비슷한 마음으로 소장님처럼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네. 원인은 다 있으세요.
0: 네. 네. 네, 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쉽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잘 지켜보면 나의 익스텐션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도
2: 음흠.
0: 내 자식한테는 얘가 뭐가 흠이 생기면 내 흠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 감정이 앞서니까
1: 그쵸, 그쵸.
0: 이거를 감정보다는 한번 뭐 흠고 빼고 봐야 되는데
1: 네네네.
0: 그게 안 되고 일단 감정이 앞서면 잘한 일에도 잘한 일을 칭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안 좋은 일들을 먼저 염려하고
1: 네네.
0: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면은 자식들은 또 훈계야 나를 잘하는데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어려운데 사모님까지 두 분이 다 그걸 정말 실천하셨다는 게 저는 진짜
1: 네.
0: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상담하면서 느끼신 그 모든 기술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나를 내담자로 대하고 있다고 느낀 적은 없냐?
1: 네네.
0: 그랬더니 한 번도 없다는 거야.
1: 와.
0: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마치 그 모든 기술을 다 쓰시는 것처럼 아이를 대하고 있는데 아이가 그거 받고 있는 아이가 아버지가 나를 직업병처럼 대하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제 대단한 일이죠.
1: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건 다른 거거든요.
0: 네.
1: 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스킬들을 이제 실현하는가 실천하는가가 아니라 네. 내가 그 스킬대로 살고 있는가.
0: 맞아요.
1: 정말 다른 문제인데 네. 소장님 그것도 해내셨네요. 네.
2: 신부님 네. 여기서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 영업 비밀인데 네. 솔직히 양심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함부로 하고 다른 분들한테 아들한테 잘하라고 이야기할 양심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약속한 게 네. 아이에게 쓸데없이 화내고 욕하고 그러면 그날부로 네. 상담을 이 영업을 그만두겠다.
1: 아~
2: 스스로한테 맹세하고 하나님께도 약속했죠.
1: 아~
2: 아내하고 함부로 대하면 네. 그날로 부부 상담을 그만두겠다.
1: 네.
2: 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 다짐이 있었네요. 약간
2: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1: 절벽 위에 서 있는 심정으로.
2: 네. 이게 에드윈 아~ 킴은 미워하지만 네. 이게 저는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약속을 지켜야 됐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1: 저는 사실 신자분들한테 기도하셔야 된다 하지만 기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2: 네네.
1: 근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한 걸 네. 나도 못 지키는데 말할 수 없다.
2: 맞습니다.
1: 내가 그걸 맞습니다. 만약에 못 지키는 네. 순간이 오면 네. 나는 상담을 그만두겠다.
2: 알코올 중독자가 술 그만 마시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1: 그렇죠.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2: 네.
1: 저희 밖에서 PD님께서 아주 격한 공감을 하시면서 아주 박수를 치고 막 계세요. 사실 뭐 저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애가 없으니까 이제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키우는지 그걸 100% 공감을 할 수는 없는데 예. 우리 PD님도 이렇게 자식을 또 자녀를 키우시면서
2: 맞습니다.
1: 아 이러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한테
2: 비밀은,
1: 너무 네. 쉽게 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약간 반성하시는 네. 네, 표정으로 이렇게
2: 자식보다 더 중요한 건 영업 이익이다.
1: 자 오늘 아버님들 잘 들으시죠. 오늘 명절에 이렇게 자녀들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잔소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그 몇 살짜리라고 바라보게 된다라고 네네. 하면 아들이라고 바라보지 말고 딸이라고 바라보지 말고 고객님이라고 바라보시면
2: 고디라고, 네, 네.
1: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아 잠깐만요.
0: 목이 메시네요.
1: 네, 막 사례가 들리려고 그러는데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이제 우리가 이번 또 명절 또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으로 두 분의 그러한 또 아름답고 너무 재밌는 대화가 담긴 요즘 어때 이렇게 펼쳐보고 있는데요. 이 또 책의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네요. 아하.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음에 또 한 대목을 좀 청해 듣고 이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목을 좀 들어볼까요?
0: 사이에 대하여.
1: 사이입니다. 아, 너와 나의 사이.
2: 네.
1: 어떤 사이인지 한번 우리 소장님의 목소리와 에드윈 킴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에드윈, 제가 아드님과 편지를 주고받다 보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생각이 솟아나는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나 혼자였다면 생각하지 못했을 창의적인 생각이 나는 걸 보면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드님이 이야기한 딱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새로운 생각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관계에서 창조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사이의 묘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사이는 빈 공간이 아닙니다. 서로 스며들어 배어나오는 새로운 공간이지요. 각자로서는 생길 수 없는 현상이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여 물이 되듯이 화학작용을 일으켜 생깁니다. 이것이 사회가 주는 창조력입니다. 아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 가슴 밑바닥에 있는 희미했던 개념이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다 결론이 나지 않아 잠시 저 뒤로 미뤄두었던 개념이 아드님의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 슬며시 또렷해진다는 거지요. 아마 아드님도 제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 미완성이던 개념이 완성되었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드님이 이야기한 궁합이 잘 맞는

0: 사랑하는 아버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비에 대해서 이번엔 커피를 통해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커피를 추출할 때 점드립을 합니다. 주전자 끝에 물을 맺히게 하여 한 번에 한 방울씩 물방울의 크기와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해 원하는 맛과 향을 만들어냅니다. 커피 스승님의 물을 다스린다는 표현에 매료되어 핸드드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전자를 기울이며 조금만 균형을 놓쳐도 점이 아니라 줄로 쏟아집니다. 너무 조심스레 기울이면 당초에 물이 맺히지를 않습니다. 힘을 풀고 온전히 집중하여 물의 무게가 이동하는 과정이 손잡이를 잡은 손끝에 빠짐없이 느껴져야 점과 점 사이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두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 이상의 물이 흡수되기 시작하면 비로소 원두 내부에 담긴 다양하고 좋은 맛이 응축되어 추출됩니다. 반대로 물을 다스리는 데 실패하여 줄로 쏟아지면 원두가 물을 흡수하기 전에 물이 원두 표면을 씻어내려가면서 겉에 묻어있는 거친 맛과 건강하지 못한 성분들이 먼저 추출됩니다. 사람 사이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신신우신 추석 특집 마음을 읽는 북토크, 피아노 치는 바리스타 에드윈 김과 감정주치 이서원 소장님이 함께 쓴 책 요즘 어때 가운데 한 대목을 저희가 나눠봤고요. 사이에 관련돼서 두 분께서 이제 주고받으신 내용 이렇게 낭독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좀 이렇게 살펴볼까요? 자, 이 책에서 두 분께서 이제 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좀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자, 두 분은 어떤 사이시죠?
2: 저희는 뭐라고 해도 오해하지 않는 사이죠. 우리가 이론론적 관계가 많아요. 이론론적 관계란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장인 관계. 그래서 다시는 안 보는 관계인데 가끔 생각해보거든요. 좋은 관계란 다원론적인 관계 아닐까? 쌓고 쌓인 게 있어서 비록 그 말 한마디로 마음에 스크래치가 가더라도 이전에 쌓인 게 많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품을 수 있는 관계. 저는요, 관계가 세월이 중요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통하면 1년을 만나도 100년처럼 느껴지는 만남이 있는데 에드윈 킹과는 그런 것 같아요. 지음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누적된 게 굉장히 10년씩 압축시켜서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는 관계. 무슨 뜻이 있겠지. 설령 그래도 이전에 해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괜찮아 하는 관계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치고 들어갈 때 조금도 눈치를 보지 않게 돼요.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 그래도 제가 상처받지 않고 좀 치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아들하고 잘 지낸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제가 영업 비밀을 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1: 더 치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3: 제가 생각보다 잘 듣는 사람이라 이제 진짜 이래 봬도 아버지 아들로 책을 냈는데 1년도 안 된 사이입니다.
2: 맞아요. 네. 아, 놀랍네요. 진짜.
3: 서로의 존재를 안 거는 2년쯤 됐죠.
2: 그렇죠.
3: 24년도 11월에 알게 됐으니까요. 네네. 그리고는 작년 12월에 그렇게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되고.
2: 맞아요.
3: 그리고는 3월 달에 책을 썼나요?
2: 그렇죠.
1: 속도감 있는 부자시네요. 네. 네.
2: 스피디 부자라고.
3: 네. 네. 그런 사이입니다. 네. 네.
1: 혹시 뭐 책 만들려고 만나신 부자 사이는 아니시죠?
3: 네. 어떻게 아셨어요?
2: 결과로 놓고 보니 그런 부자 같습니다. 네.
1: 아니, 제가 이 두 분의 이 말씀, 특히 우리 소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학생 때 취미로 장기를 뒀거든요.
2: 네.
1: 근데 이 장기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2: 네, 네.
1: 근데 그 장기를 한 평생 긴 세월을 뒀는데도 실력이 급이신 분이 있고 장기를 정말 한 1년도 안 되게 배웠는데 막 단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2: 네네네네.
1: 그분들의 차이가 뭘까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복기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
2: 아하.
1: 내가 한 판에 두고 내가 이 판에 대해서 뭔가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더 성장한다라는 분들은 1년도 안 돼서 실력이
4: 쭉 올라가고 그냥 익숙한 대로 나는 그냥 판수만 늘릴 거야. 세월이 가면 자연스럽게 고수가 되겠지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그 실력 그대로 네, 가는 네. 거예요. 두 분의 관계는 약간 복기가 더해진 관계. 아하. 약간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고 뭔가 원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해진 관계가 아닌가? 나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2: 신부님 거기다가 한 방울 더 추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기를 하는 관계가 아니고 네. 각자 복기를 해오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기쁘게 훈수를 두는 관계.
4: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기쁘게 훈수를 두는 네. 관계.
2: 복기만 하면 거기서 맴돌거든요.
4: 네네네.
2: 근데 다른 사람의 훈수가 들어올 때 이제 복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네. 무슨 훈수가 들어와도 받아들이겠다는 오픈 마인드가 있으니까
4: 네네네.
2: 그 훈수를 바탕으로 복기를 하면 더 나선형처럼 발전하는 거죠.
4: 네네. 아. 네. 지금 또 우리가 추석 명절이잖아요.
2: 네네.
4: 여기서 계속 훈수가 들어오거든요. 이제 뭐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송편 빚을 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음흠. 너 윷놀이 윷 던질 때 이렇게 해야 된다.
2: 근데
4: 그 훈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2: 네.
4: 그러네. 혼자 복귀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각자의 복귀를 통해서 서로의 훈수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
2: 전제 조건이 네. 복귀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4: 네. 우리 에드윈 킴께서 그러면 네. 이 또 노래 전문가시잖아요. 이 노래로 훈수를 좀 이렇게 와주실 수 있을지
2: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3: 노래로
4: 네. 네. 어떤 노래를 좀 훈수로 네. 저희에게 전해주실까요?
3: 사실 요 타이밍쯤 사이에 대해서 말하려고 밤 바다를 준비했던 건데 그 나름 신신우신이라서
2: 네.
3: 나머지는 다 성가를 준비해 왔거든요.
4: 더 좋아요 저는.
3: 네, 신부님과 저 사이를 위해서 네, 성가를 부르는 것으로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기 전에 그 사이에 대해서
4: 네.
3: 보태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서
4: 너무 좋아요. 네.
3: 신부님 물병 한번 들어보실래요?
4: 네, 물병. 네.
3: 손에 힘을 꽉 주고 물병을 들어보세요.
4: 네.
3: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4: 아니요.
3: 힘을 다 빼고 들어보세요. 무게 느껴지시나요?
4: 그렇죠, 그렇죠.
3: 그렇죠?
4: 네.
3: 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바꾸기를 너는 내가 원하는 모습 같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꽉 쥐고 있는 힘이라면 네. 그대로 둬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무게가 그대로 내 손에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게 사이를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점드립의 영업 비밀이기도 합니다.
4: 네. 네.
3: 광야를 지나서 들려드릴게요.
4: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신신우신 이렇게 맛있는 북토크 준비하면서 에드윈 킴이 전해주는 훈수와 같은 시간, 기쁜 훈수와 같은 시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에드윈 킴의 피아노 연주와 노래로 광야를 지나며 함께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그리고 이어서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까지 또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신신신과의 관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노래로서 이런 노래 훈수는 저는 완전 환영. 그렇지 않아요? 이런 훈수면 저는 100번 1000번 들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보통 이제 훈수를 듣기 싫어하는데 왜냐면 아 나도 알아서 할 수 있어. 네 생각만 있어. 내 생각도 있어. 약간 이런 마음인데 이 훈수는 정말 도움이 되겠다. 이 노래로서 약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이 노래를 부르실 때도 약간 그런 감정을 좀 담으시나요? 나의 노래가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좀 뭔가 울림과 그런 또 연결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3: 음악을 통해서 하느님이 저한테 훈수를 두시죠.
0: 아 반대로.
3: 네.
0: 약간 울컥하신 것 같아요.
3: 저도 불만 항상 이래가지고 아직 감정이 좀 빠져 있습니다.
0: 아. 네. 소장님 어떠셨어요? 노래 들으시면서.
1: 노래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순간 이 그림은 보는 사람의 것이고 음악은 하는 순간 듣는 사람의 것이고 그런 펜을 놓는 순간 읽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지만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들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울컥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0: 할까요?
1: 네네네.
0: 이제 하숙을 할 때 후배가 걔가 형은 바다에 가면 무슨 생각이 들어? 좋다는 생각이 들지. 형 나는 바다에 가면 바다가 넓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작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 얘기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광야라는 제목이잖아요. 네. 이걸 듣는데 광야가 넓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좁아서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광야보다 더 넓어지면 내 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그래서 아마 이 책도 제 생각에는 좀 더 나를 넓게 광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마중물이 돼주고 싶다. 그런 소망으로 쓴 책이 이 책이 아닐까. 저는 피아노를 들으면서 제 마음대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여.
1: 아버지가 이렇게 네.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좋습니다.
0: 네, 네, 좋았어요.
1: 아들의
0: 좋습니다.
1: 아들 답장이 너무 짧았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0: 아들 말이
1: 지금,
0: 좀 짧습니다.
1: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지금 책 주문하는 소리가 막 들리 다다다다다. 빨리 요즘 어때 빨리 사야겠다 약간 이런
0: 소리가 벌써 272권 주문하신 네. 거예요.
2: 사실 제가 바다를 진짜 좋아해요.
1: 네.
2: 그래서 오죽하면 작가 소개 글에 산 위에서는 웃고 바다 앞에서는 운다 써놨거든요.
0: 맞아요.
2: 근데 바다 같은 사람이지 못해서 네 그렇게 살아올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하는 게 바다인 것 같아요.
0: 네, 사랑하는 에드윈, 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바다가 되면 온갖 풍상이 와도 기꺼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다. 아들은 어느새 바다입니다. 네. 대서양 난 태평양.
2: 네. 지난주 일 복음이었나요?
1: 네.
2: 지난주 맞죠? 그 한없는 자비를 주셨는데 빚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1: 네. 지난번 네네.
2: 지지난주인가요? 네네네. 벌써 네네. 시간 참 빠르네요.
1: 네.
2: 네. 근데 그 3개월치 내놓으라고 하는 근데 한없는 자비를 주셨는데 나는 그만큼 과연 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네. 이게 우리가 각자가 하느님께서 주신 어떤 재능과 탤런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간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바람은 끝없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에드윈 킴이 나는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해서 네.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미 신부가 됐지만 신부로서 살고 있지만 나는 약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신부가 되고 싶어라는 감정을 언제든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늘 뭔가 부족하고 빚지고 바라는 입장 내가 하느님보다 너무 이렇게 작게 느껴지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두 분 다 신앙인이시잖아요.
0: 네.
1: 또 믿는 사람으로서 그와 관련된 이렇게 책에 대한 내용도 좀 담아주시는 것 같은데 그 대목을 혹시 저희가 지금 좀 나눠보면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좋습니다.
1: 네, 우리 네. 두 분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에드윈. 처음 가슴에 코 닦는 손수건을 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같은 아버지의 신앙인으로서의 첫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드님이 기쁘게 받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손을 잡고 친절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기쁜 삶인지도 알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벅차고 행복한 날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드라마 대사가 위대한 원리였네요.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처럼 저도 모든 이에게 나의 모든 사랑을 전하겠나이다. 아드님, 참 고맙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졸업을 앞두신 아버지, 누가 누구를 이끌겠습니까? 오히려 저만치 멀리 계시면서 저를 향해 다시 걸어오고 계시는 걸요. 다만 이미 걸어오신 그 길 위에 새겨진 아버지의 발자국, 그 옆에 신의 발자국이 함께 있었음을 저를 향해 걸어오다 문득 발견하시게 됐을 뿐입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 존재하시는 하느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0: 신신우신 추석 특집 마음을 읽는 북토크. 우리 에드윈 킴과 이소은 소장님의 신작 요즘 어때 가운데서 한 대목을 좀 나눠보고 왔습니다. 이 신앙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어떤 좀 배경이 있나요?
1: 제가 사실은 성당을 잘 나가지 않고 방송은 나가면서 그때 아들이 늘 보기에 개울물 같은 얕은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내가 생각하기에.
1: 내가 생각하기에. 네. 그러지 않아도 자꾸 신앙에 대한 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자꾸 울컥울컥한 책들 이런 책을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넓은 품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나의 신부님이시네. 이분이 나의 수녀님이시네. 이분이 나를 이끄시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아들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참 고마운 우리 수행자님, 수도자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0: 네. 그럼 편지를 받았을 때 내가 책을 이렇게 슥슥 건네주면서 약간 그런 모습, 아버지가 또 이렇게 뭔가 주님을 더 기쁘게 만나고 하는 걸 바라셨으니까 그런 책 선물을 하셨겠죠?
2: 전혀 아니에요.
0: 그래요?
1: 네. 그래요?
0: 전혀 아니었대요, 소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 오늘 오해가 풀리네요. 네. 네.
2: 전혀 아니었어요. 네. 오히려 먼저 그런 말씀을 저는 여쭤본 적도 없는데 네. 항상 나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 편지를 받고 신앙에 대하여라는 이제 꼭지를 편지로 이제 시작하면서 네. 유일하게 이 책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면서 썼던.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피정 강사로 이제 좀 다녀요. 네. 초대를 받는데 그런 자리에서는 사실 다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단어나 내용이나 이런 거를 너무 깊게 검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아시는 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네. 그리고 이게 책이 돼서 나갈 텐데 교리에 어긋나는 말이 담겨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한참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쓰게 됐는데 저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제일 많이 우리가 흔히 성당에서 듣는 말이 저 친구는 신앙이 참 깊어. 저 사람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어. 막 이런 그렇죠, 말들이 막 되게 네. 난무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는 게 늘 함께 하시는 분을 늘 노크하고 계시는 분을 문 열어서 맞이할 것이냐 맞이하지 않을 것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이하는 과정과 모습과 시간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그분의 깊이만큼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히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라는 데서 시작이 돼서 사실은 우리가 살려진 만큼 자비를 받은 만큼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면 저는 그 안에 이미 영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다. 이미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쓴 글이기도 하고 그 책들을 선물한 거기도 합니다.
1: 야, 그랬군요.
0: 약간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성당 네네. 나가세요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네요.
1: 그러네요. 네. 야, 이런 깊은 뜻이.
0: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실현하면서 살고 계시니라는 응원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2: 맞아요.
0: 네.
1: 이 결과 효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부님.
0: 네.
1: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를 보면 러브 이즈 올 어라운드라는 아름다운 문장이 있어요.
0: 네.
1: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 근데 저는 아드님과 이걸 주고받고 아드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올 어라운드 모든 곳에 계시는구나. 지금 이 방송하는 가운데 추석날도
0: 네.
1: 우리 옆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것. 머리로 아는 거랑 믿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0: 그쵸.
1: 그래서 아들의 역할은 저를 늘 함께 계신다는 걸 믿게 해준 것. 그래서 보시기에 기쁘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 그 존재가 있고 없으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 아들.
2: 네.
0: 제가 늘 신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신앙인이지 기본이 전제가 신앙에 네. 믿는 게 전제지 기도하고 봉사하는 게 전제가 아니다라고 하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부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해요. 신부님 제가 봉사를 잘 못해요. 신부님 제가 미사를 잘 못 나가요.
1: 네.
0: 하느님 믿으세요? 네 믿어요. 그럼 됐어요.
1: 아, 네. 네.
0: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존재 이름을 받은 사람, 하느님을 믿는 사람. 물론 이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하지만 내가 그 흐름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 어떤 신앙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거나 이렇게 부서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단어 하나를 살다랑 붙여놓을 수 있으면 그게 신앙인이다.
1: 신부님 어느 성당 네. 계세요?
0: 저는 공덕동에
1: 거기 있어요. 가고 싶습니다.
0: 네, 주임신부님 듣고 계시죠? 제가 교족이 한 명 이렇게 늘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요즘 어때라는 이 두 분의 책을 가지고 이 명절, 이 추석 맞이 아주 마음을 잇는 북토크를 아주 찐하고 너무 재밌게 해봤는데요. 이 라디오에서 또 북토크를 이렇게 또 하니까 너무나도 소중하고 저도 색다른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 두 분 오늘 이렇게 좀 긴 대화 1부부터 2부까지 쭉 함께 네.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 이렇게 좀 나눠보시니까 라디오에서.
1: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로 먼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파만파.
0: 일파만파. 아. 네,
1: 정말 이웃 몇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287건이 팔려나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임에서 선한 영향력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저는 네. 일파만파 네. 이렇게 제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아, 우리 에든 킴 어떠셨어요 오늘?
2: 늘 일상 에서 나누는 대화와 별반 다를 게 없어서
0: 아주 자연스럽게 네. 아주 평범하게
2: 네, 아주 네. 편안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힘주지 않아도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어떤 응원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같이 들었습니다.
0: 네. 네. 저희가 이제 그래도 추석이고 명절이잖아요. 우리가 두 분께서 이제 오늘 이 책 안에서의 부자 관계로 이렇게 나와서 북토크 해주셨지만 우리 찐 가족들에게도 사실 한마디씩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한마디.
1: 패러디 해도 됩니까?
0: 네네.
1: 저 이건 너무 인상적인데. 네, 힘을 빼세요. 답을 빼세요.
0: 네.
1: 그러면 모든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살아있는 관계가 됩니다. 아들 좀 쳐줬나? 네 좋습니다.
2: 긴장합니다.
0: 네. 우리 에드윈 킴 가족들에게 뭐라고 남기고 싶어요?
2: 제가 한국에 나와 있어서 아마 평소부터 더 많은 짐을 지고 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도 되게 타지 생활이라는 게 이민 생활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긴 세월 너무 고생 많으셨고 명절이라도 함께하면 참 좋을 텐데 전화 한 통 없는 이 야속한 아들을 용서해달라 청하면서 네. 네, 좀 이제는 더 많이 웃을 일이 많아서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없지만 또 이제 미국은 11월에 또 땡스기빙이 또 다가오잖아요.
0: 그렇죠. 네.
2: 마음이 맞는 분들과 늘 행복한 웃음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오늘 이 북토크 영상 링크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네. 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네.
0: 우리 오늘 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오늘 선물하기 좋은 책으로 이 두 분 이서원 소장님과 에드윈 킴이 함께 쓴 요즘 어때 이 책 함께 또 읽어보시고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북토크 너무나도 맛있게 잘 나눠봤고요. 두 분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2026년 추석 특집으로 이제 사흘간 북토크를 좀 이어가 봤는데요. 책으로 나누는 추석 인사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좀 만나셨나요? 저는 이 책이라고 하는 이 매체가 우리에게 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힘이 어떤 부정적이고 무겁고 짐이 되는 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하고 위로하고 나의 어떤 삶의 온기를 너에게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매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사흘간 함께했던 이 북토크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저 용디의 온기가 전해졌기를 바라보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한 신신우신 강용인의 라디오 빵집 이번 주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과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빵 함께 드시면서 주님의 온기까지 잘 챙겨가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에 라디오 빵집 문을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에드윈 킴의 용기를 내어라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생명의 빵을 서로 나눕시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2: 키팅
1: 에몬스 가구
2: 키팅
1: 숙명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키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키팅
1: 집을 완성할 땐
2: 키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 옆 키팅.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와우.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6: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오늘 같은 명절에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빙 둘러앉으면 이 집 아들, 딸 아니랄까 봐 웃을 때 입꼬리 모양, 앉아있는 자세까지 다 닮았어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74억 명이라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거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각자 다른 장소에서 간을 맞추면서 살아가도 결국 시간장이 같다는 것을 일깨우는 시간. 마음에 환한 달 하나 띄워놓고 마음껏 누려보세요. 친정 같은 이곳은 2시엔 추석 김빛나입니다.

0: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9월 25일 금요일 오늘 추석이죠. 2시엔 추석 김빛나입니다. 첫 곡은 카더가든의 홈 스위트 홈으로 시작했어요. 진짜 홈 스위트 홈에서 2시엔 뮤직 듣고 계세요. 명절 되면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북적이죠. 그 분주한 풍경 속에서도 문득 어쩜 저렇게 닮았지? 그렇게 웃음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뒤통수가 똑같다거나 아니면은 앉은 자세 진짜 비슷한 거 있죠? 네. 밥 먹는 그런 뭔가 이 숟가락을 든 모습? 손자의 얼굴 보면서 아, 할아버지의 젊은 날이 저런 모습이었겠거나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저 손자도 나이를 먹으면 할아버지처럼 되겠거니 이런 추측도 가능해지죠. 자매들은 어때요? 나이 들수록 목소리까지 닮아서요. 목소리만 들어서는 누가 누군지 진짜 헷갈린다니까요. 이모들이 많으면은 진짜 큰이모인지 둘째이모인지 셋째이모인지 모를 정도. 그뿐이에요. 성격도 비슷비슷해서 말을 빨리 하는 사람들 보면 가족도 다 말이 빠르더라고요. 자, 가장 풍성한 명절인 추석입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누구랑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궁금하네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그리고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추석 특집 2시엔 추석! 아주 풍성한 시간으로 준비해뒀습니다. 1부에는요. 여러분이 추석 때 듣고 싶다고 미리 신청해 주신 곡 있죠? 그걸로 쫙 꾸며드리는 한가위 신청곡 열차 추추 준비해놨고요. 2부는 어제 이어서 개그맨 이문재 씨 그리고 드라마 지금 스캔들에서 열연을 펼치고 계신 배우 이지훈 씨와 함께 도전 솔로몬 제2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특별하거든요. 왜냐하면 늘 저랑 문재 씨 둘이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했던 꽁트를 우리 대배우님 이지훈 씨와 함께 할 거예요. 어머 세상에. 과연 저와 문재 씨의 연기는 이 배우님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도 4시까지 쭉 함께 해주세요. 이승환의 가족, 스텔라장의 칼라스 듣고 돌아옵니다.

0: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1: 지금 이 순간 놓치면 후회합니다. 두시 뮤직 김빈남입니다에서 준비한 초특급 선물 퍼레이드. 와우. 입안 가득 퍼지는 추억의 맛. 누룽지는 청춘이다. 청춘 누룽지. 청춘 누룽지에서 현미 누룽지와 찹쌀 누룽지를 드립니다. 아우 고소해. 손으로 한 땀 한 땀 감성을 제대로 살렸다. 핸드메이드 브랜드 피아도브 마리에서 미사포와 선물용 주머니 세트. 이건 선물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여기 하나 더. 깐깐한 유럽연합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세탁세제 에코백. 시트세제 에코벤으로 깔끔하고 스마트하게 세탁하세요. 아, 깨끗해요. 100억의 행복을 담았다. 100억 커피 모바일 상품권. 커피 한 잔이면 하루가 행복해져요. 나노폴리 나노 클린 비누. 예민한 피부도 오케이. 순하고 깨끗하게. 내 피부 내가 지켜요. 자외선에 지친 피부 집중 케어가 필요할 때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드립니다. 피부에 필요한 촉촉한 케어 선물로 만나보세요. 이 모든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두시의 뮤직 김빈남입니다와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혹은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에드시런의 퍼펙트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PBS 라디오 2시엔 뮤직 김빈나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은 2시엔 추석입니다. 자, 1092님의 사연 볼게요. 아침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하고 점심에 큰엄마랑 엄마 쉬시라고 제가 설거지했더니 모두가 박수치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촌동생 시켜서 큰엄마랑 엄마 드실 커피 사오라고 하고요. 오랜만에 어깨 뿜뿜인 명절이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 그냥. 아우, 이 사연을 읽는 제가 그냥 기분이 다 좋아져요. 네. 이렇게 뭔가 이 가족들이 다 있을 때 이렇게 착한 일을 한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두고두고 칭찬받을 만하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8813님. 선산에 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조상님 찾아뵈러 갔다가 얼떨결에 양손 가득 밤자루 들고 내려오네요. 가을 산 공기 진짜 끝내줍니다 하셨어요. 아유, 우리 또 조상님이 으소 오느라 하면서 이 또 밤까지 쥐어주셨네요. 가서 맛있는 밤, 햇밤이잖아요. 네, 맛있게 쪄서 드세요. 3049님. 점심에 갈비찜에 전까지 배 터지게 먹고 거실에 누웠더니 온 가족이 약속이라도 한 듯 다 같이 졸고 있어요. 식곤증이 스르륵 오는 나른한 오후입니다. 아, 너무 진짜 좋은, 가장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이때 다 같이 꾸벅꾸벅 졸고 다 같이 누워서 낮잠 자는, 크, 진짜 가장 좋은 명절입니다. 7112님. 명절이 되면 집에서 남은 명절 음식 처리반을 맡고 있습니다. 한때 잠깐 요식업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내일부터는 남은 식재료들로 제가 새로운 음식 해야 되는데 비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세요. 제가요? 감이요? 요식업을 하셨던 7112님께 제가 감히 이렇게 요리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아이디어 얹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전 같은 거 다 넣어서 나중에 탕으로 끓여 먹는 거 그거밖에 잘 모르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예,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다 같이 어떻게 먹으면 잘 먹을까 이러면서. 아, 옆집에 나눠 먹고 응, 또 뒷집에도 나눠 먹고 친구한테 연락해서 명절 음식 먹었냐 막 이러면서 나눠주고 이러면은 남지 않겠는데요. 어때요? 좋은 방법이죠. 영호 영사님, 추석 당일에 영업하는 고마운 동네 카페에서 혼자 여유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시험이 추석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또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추석 지나고 보는 시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4481님, 오랜만에 고향 내려와서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기로 했어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일단 어릴 때 놀던 그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 작은 놀이터인데 아직 안 없어졌다고 해서 놀라는 중이에요. 와, 내가 어릴 때 놀던 그 놀이터에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다 그 초등학교 동창들이랑 만나서 그 놀이터에서 진짜 좋은 시간 보내세요. 9022님. 할머니 댁에 왔는데 할머니가 자꾸 아이고 우리 강아지 살 빠졌네 이러면서 거울을 보라고 하세요. 할머니, 저 이번 달에만 3kg 쪘는데 대체 어디가 빠진 거야? 할머니 표 식고문에 배가 터질 것 같아요. 할머니에게 우리 똥강아지는 항상 많이 먹어야지. 우리 똥강아지가 많이 먹어야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요. 할머니가 해주신 아주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다이어트는 돌아와서 하는 걸로 하시죠.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에. 6153님. 남편이랑 아이들 데리고 근처 한옥마을로 널뛰기랑 투어 던지기 체험하러 가고 있어요. 애들 한복까지 입히니까 명절 분위기 나네요. 근데 딸내미 족두리 머리띠가 자꾸 떨어져서 이미 50번째 줍는 중이에요. 족두리를 큰 거를 좀 씌웠네. 머리띠를 작은 거여야지 안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일단 한옥마을 도착하면요,
아이들 뛰어가게 하고 족두리 머리띠는 좀 있게끔 해줍시다. 예, 차에 와서 다시 쓰는 걸로. 널뛰게 해야 되니까요. 자, 우리 어머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FT 아일랜드의 새들처럼 듣고요. 추석 특집 2시엔 추석 하이라이트죠. 한가위 신청곡 열차 추추 돌아올게요.

자, 우리 노래 들으면서 퀴즈 하나 풀어볼게요. 추석 대표 과일 하면 배와 사과죠. 근데 어떤 과일이 평균적으로 칼로리가 더 높을까요? 100원이 드는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선물은 청춘 누룽지 드립니다.

배와 사과 중에는 배가 아주 살짝 더 칼로리가 높다고 하네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이 시간 명절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행운을 빌면서 7290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네요.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

여러분의 신청곡 쉬지 않고 달리는 한가위 신청곡 열차 추추. 1001님이 신청하신 노래로 이어갈게요. NCT 드림 덩크슛.

어 이제 부터 봐왔어 너 확실해진 내 초점 너가 원

퀴즈입니다. 1998년에 개봉한 왕가위 감독의 작품 해피투게더는 양조위와 누가 주연을 한 영화였을까요? 1번 여명, 2번 장국영. 100억 커피 2만 원권 상품권 드릴게요. 100원이 드는 샵 1053이나 빵톡으로 정답 지금 보내주세요.

0: 정답은 2번 장국영이었죠. 선물 받으실 분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발라드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4406님이 신청한 윤종신의 존니 들으면서 전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1: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0: CPBC FM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3: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2: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3: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2: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3: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2: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3: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2: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3: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4: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성동성당 황복은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추석 특집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덤디덤디로 시작했어요. 오늘 2부는 제가 또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추석 특집 2시엔 추석 도전 솔로몬.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마련했어요. 우리 소중한 개그맨 이소... 이소문 씨, 네, 이소문재 씨와 함께할 거고요. 그리고 특별한 게스트 배우 이지훈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꽁트까지 준비해서 이지훈 씨의 연기력도 우리가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바로 모셔볼게요.

0: 첫 문제, 은근히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으시죠? 이곳에 네네. 오시면 다 해결해 드립니다.
1: 자, 어디에요? 해결할 일이 있다고요? 두시엔 뮤직 여긴가요? 자, 제가 의사입니다. 해결해 드릴게요.
2: 두시엔 뮤직 본격 추석 고민 해결 프로젝트 도전!

0: 어디죠? 여기 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네. 이지훈님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1: 네. 네. 이렇게 또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또 착석을 하게 돼서 참 송구합니다만
0: 너무 감사해요. 네,
1: 또 왔습니다. 빛나DJ님의 그 뭐랄까 초롱초롱 바라는 내일도 와주세요 하는 그 눈빛에 네. 제가 도저히 그냥 등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0: 감사해요. 네. 진짜 멋진 오빠다.
2: 아침에 집 앞에서 바로 납치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비티님이 형님 새벽 스케줄 가는 거 바로 잡아가지고 택시 탁 참 다음에 출발해갖고 바로 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어디 못 가게 네. 네. 모셔왔습니다. 네. 네, 우리 또 황금 인맥 이문재 씨 덕분이에요. 이소문재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소중한 문제 줄임말이었어요. 몰랐죠? 네.
2: 아, 네. 그런 줄임말 있었어요?
0: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소중한 우리 문제.
2: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이소 문제.
2: 네, 오늘은 저랑 좀 많이 쳐다봐 주시고.
0: 아, 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2: 근데 저도 형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형님 계속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가지고
0: 지금 TV 보는
2: 너무 좋아요. 네. 네.
1: 이렇게 이렇게.
0: 너무 좋아.
1: 이런 식으로. 네, 네. 무슨 미팅도 아니고 참 좋네요. 네.
0: 너무 좋아. 지훈 씨가 네. 그 가수 이지훈 씨랑 생년월일도 같으세요?
1: 아 이게 저도 참 신기한데 네. 그 친구하고 저하고 생년월일이 같은데 이름까지 똑같은 거잖아요.
2: 그러니까요. 와.
1: 그래서 서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본명이 맞을까? 생년월일 같을 수 있어. 정말 본명일까라는 거를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0: 배우님 본명이세요?
1: 네. 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친구를 딱 만났는데 와. 서로 이제 아는 거야. 우리는 저도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네. 그 가수 이지훈 그 친구도 이제 워낙 활발히 활동을 하는 친구고 네. 마주치고 첫 마디가 일단 인사하고 근데 진짜 이름 맞냐고.
2: 아, 서로 안녕하세요 이지훈 씨. 지훈이가 지훈에게.
1: 그래서 뭐 인사하고 연락처 주고받고 그래서 이제. 친분을 쌓게 우와. 됐어.
0: 되게 이상한 느낌일 것 같아요.
1: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더라고요.
2: 제 실명인 거죠 서로?
1: 실명이요.
0: 그분도?
1: 네네네.
2: 방금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형님이 이제 저랑 그러니까 방송과 그냥 친한 인맥이 있으니까 네. 존댓말과 반말이 동시에 나온 거 들었죠.
1: 나도
2: 나 저 너무 웃겨가지고 순간적으로 나도 진짜 이름이 좋더니 그렇죠. 그래서 난 순간 나 이런 거 너무
1: 저도 모르게
0: 그것도 캐치했어.
1: 네.
0: 세상에. 네.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좋죠.
2: 너무 좋죠. 네.
1: 네. 편하게 한데. 되는 거예요?
0: 그럼요. 빛나 했죠. 빛나요.
1: 누워서 하고 싶어요. 네. 다리도 좀.
0: 예, 예, 예. 편하게 좋다. 다리 꼬셨고 네. 좋아요. 예. 아니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나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어요?
1: 아마 52주 차에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그런 세포가
0: 잠깐만. 52주 차? 네. 몇 주차까지더라?
1: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약간 그 배우 세포가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근데 이게 또 유전적으로 뭐 무슨 예술가 집안이다 배우 집안이다 이런 것들인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0: 없어요?
1: 네. 근데 어려서부터 그게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까부는 거를 아기 때 사진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서 우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고
0: 어릴 때부터
1: 네. 그래서 중학교 때도 그 전교생이 모인 곳에서 그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그러지 MT
0: 수학여행
1: 수학여행 같은 거 가면은 늘 MC를 보고 우와. 노래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 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단순히 내가 이제 관종이었던 거지.
0: 학교에서 인기 많은 학생.
1: 인기도 워낙 많았어요, 사실. 이런 님, 제 입으로 얘기하는
0: 본인 입으로 굳이 또 이렇게. 네.
1: 제가 이제 중학생 때는

0: 옆에 여고에서 누나들이 예,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1: 그랬을 것
0: 보고
1: 같아.
0: 간다고.
1: 진짜. 아. 나라도 보고 갔다. 지훈 오빠 보고 갔다. 나도. 나 학교 안 갔다 그러면 나 진짜.
0: 지금 저 이문재 씨 표정에서 저는 저는 진짜 엉망이다.
1: 문재 씨는 네? 문재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나는 나 개그맨으로 가야 되겠어?
2: 저는
0: 48주?
2: 네. 저는 아빠 쪽에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아빠 가끔 술 먹고 흥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0: 아, 네,
2: 그 기세를 이어받은 것 같아요.
0: 아,
2: 네네네.
0: 아빠에 있을 때부터면
1: 굉장히 와, 오래전에
0: 그 경쟁률을 뚫고 잘 태어나셨네요.
2: 저는 공채는 확실히 힘들어요. 그때도 뚫고 나오기 힘들었고
1: 확실히 발이 빠르더라고 보니까 복싱하는 거 보니까 발이 빨라야 돼.
2: 아 근데 저는 사실 지훈 형님 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형님도 예전부터 이렇게 그 타고난 유전자 이런 느낌. 처음 뵀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형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다 보면 형님은 확실히 그러니까 좀 연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잘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아, 이 사람 연기해야 돼 이렇게
1: 연기의 싹이 그때부터
2: 네, 네, 연기할 사람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피지컬도 그렇고.
1: 진짜
2: 실제로 보면 여러분 상당히 키도 크고 어깨도 굉장히 넓거든요, 형님이.
1: 네,
2: 되게 네. 손도 엄청 크고. 오.
0: 그렇지.
2: 그래서 되게 완전 상남자인데 또 강한데 부드러움이 있고 또 약간 귀여움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거 할 때.
0: 그렇죠.
1: 그래서
0: 어제 이제 네. 귀여움을 제가 또 한번 어필했죠. 어제. 네.
1: 앙 네. 이렇게 앙 해주셨거든요. 앙.
2: 그래서
1: 세상에. 네이처본이에요, 네이처본. 그러니까 네, 태어날 때부터.
2: 네, 형님 볼 때마다 그 아, 형님 역시 타고난 사람 같다라고 막 항상 말했었어요.
0: 아, 쑥스럽네요.
1: 이게 타고 나나 봐요, 근데 진짜로. 네. 그 배우 포스가 있어요. 딱 뵈면은 예. 네.
2: 그리고
1: 그런 포스가 있어.
2: 저희끼리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형님 이렇게 형님처럼 생긴 상 있죠, 얼굴. 약간 좀 진하고 코 이렇게 뾰족하고 눈 크고 약간 이런 상을 우리가 맨날 말하는 게 분명히 그 조상 중에 외국분이 한 명 있을 것이다.
0: 뭐 우리 있을 수 있다.
2: 무조건 외국분이 한 명 있고 우리는 뭐 징기스칸의 후예다. 약간 우리끼리는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끼리는 서로 몽골의 후예다.
0: 다른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2: 전혀 한 번은 좀 분명히 아~ 형님 쪽은 다른
1: 서양
2: 쪽에 이렇게 피지컬이 이렇게 네. 왔고
1: 우리는
2: 몽골이 들판을 뛰어다니는 당나귀처럼 당근을 먹기 위해 초원을 달렸죠.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우리가.
1: 근데 뭐라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2: 뭐라고
1: 부정해야 되는데 네. 부정하고 싶지가 않네. 그러면은 저희가 혹시 대배우님이 앞에 계시니까 이 네. 꽁트나 이런 거에 연기 이런 거에 뭐 하나 이런 원 포인트 레슨 뭐 이런 거에 부탁드려요.
0: 이런 거 할 때 네.
2: 귀한 시간.
0: 야 원 포인트 레슨.
1: 원 포인트 레슨.
0: 이거 수강료 받아야 되는데.
2: 그러니까.
0: 귀한 시간.
2: 아, 네. 네. 그 감독님한테 그러면은 네. 이거 이런 연기 레슨 같은 거는 감독님 네. 네. 오케이. 빵원이란 안 준다는 뜻이에요?
0: 아 빵원이다. 아,
2: 없다는 뜻이에요?
0: 네. 아 그럼 뭐. 제가 우리 빗디님을 제가 또 네. 위하는 마음으로 네. 네. 간단하게 이제 원 포인트를 해드리자면,
1: yes.
0: 항상 그 어떤 역할이든
1: 네.
0: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보면서 이 사람은 요렇지라는 생각보다는
1: 네.
0: 이, 내가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거야라는
1: 내가
0: 느낌으로.
1: 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
0: 그것보다는 네. 내가 이 사람이라면
1: 어떻게 할까?
0: 아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 다음 나오는 이런 뭐 내용이나 뭐 네. 이런 꽁트에서 누구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상을 하지 말고 그냥 문제로서 뭐 그 빛디님, 우리 빛나 디자이님이 그냥 그 상황에 들어갈 뿐이다.
1: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억지로 꾸며서
0: 그렇죠.
1: 생각을 하지 말고
0: 네.
1: 자연스럽게 스며들어라.
0: 네, 어우 정확해요.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라는 아주 좋은 말이 있듯 스며들어서.
1: 스며들어서. 네. 네.
0: 억지로
1: 좋아요.
0: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1: 좋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배우님이 잠시 후에 아주버님으로 스며들어주실 예정이세요.
2: 네. 네.
1: 네. 네. 네. 네. 우리 문재님은 남편으로.
2: 전 젖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저는 스며들지 않아요. 그냥
1: 푹 젖어요?
2: 아주 푹 젖어버리겠습니다.
1: 고와요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 4540님이 보내주신 고민사연 네. 문제가 뭔지
2: 오랜만에 듣는

0: 네, 참 자기적이야. 반갑고 반가워. 네.
1: 문제가
2: 문제 함께 들어보시죠.
1: 저희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그러니까 저에게는 50대 초반 노총각 아주버님이 계십니다. 시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명절이 되면 제가 음식을 다 하고 대신 아버님, 어머님,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서 이틀 정도 지내다 가시죠. 그런데 종종 아주버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2: 저 재수 씨.
1: 네네네.
2: 국이 좀 짜네. 요즘 다들 건강 생각하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짜게 먹어요?
1: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뭐 물을 좀 더 넣어드릴까요? 어떻게요?
2: 그건 맛이 없지. 싱거워지잖아요. 음식에도 이 밸런스라는 게 있는데 조화가 이루어지듯.
1: 밸런스?
2: 네, 밸런스. 그리고 아 그리고 내일은 여기 좀 시원하게 동태탕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절 음식으로 몇 끼 좀 먹으니까 좀 물리고 좀 느끼하네.
1: 네?
0: 형. 이 사람이 이거 준비하는 것도 며칠 걸렸어. 내일 동태탕은 그냥 시켜 먹던지 하자 좀. 아,
2: 자식이 내 사람 입이 몇 개인데 시켜 먹. 너 자식 이렇게 돈이 많어? 야 재수 씨 살림 그렇게 쉽게 하는 분은 아닐 텐데 말이야. 부모님이 1년에 몇 번이나 오신다고 배달 음식을 대접하겠어. 안 그래요 재수 씨?
1: 네? 에? 아니 오히려 시부모님은 맛있다 잘했다만 하시는데요. 우리 아주버님은 웬만한 시누이들 못지않아요. 아니 아주버님 때문에 시집살이를 하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가끔 선 넘는 농담 때문에 기분이 상할 때도 진짜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2: 재수 씨 혹시 네. 친구들 중에 소개해줄 만한 좋은 사람 없어요?
0: 있지. 우리 여보 그 친구들 중에 예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아. 여보 그 친구 어때? 주희 씨 있잖아. 주희 씨 직장도 괜찮고 성격도 싹싹하지 않았어?
1: 뭐
0: 동태탕 주희... 좋아하잖아.
1: 주희 성격 좋지 뭐 야무지고 뭐.
2: 근데 그 성격 말고 성격은 뭐 말고 얼굴. 얼굴도 좀 예쁘신가?
0: 뭐 주희 씨 얼굴 괜찮지?
2: 아야 네가 뭘 알아? 야 네가 무슨 얼굴 볼 줄 안다고?
0: 형 내 와이프 이쁘지? 나 얼굴 봤어? 아니야?
2: 너 성격 좋은 사람 다 예쁘다고 하더라. 너 그래 너 재수 씨랑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야? 재수 씨 아이고 농담 또 이 표정 긋는다. 아이고 매야 아이고 아이고 농담이야 농담 참.
1: 자 이거 저 성격만 좋고 얼굴은 못생겼단 그거 맞죠? 아 솔직히 기분 많이 나빴는데 시부모님 계시고 아니 또 농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진지하게 따지는 것도 우스워질 것 같아 참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묘하게 선 넘는 얘기도 서슴없이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선요.
2: 저 재수 씨.
1: 예?
2: 이번 추석 연휴에는 네. 금요일에 가서 금토일 이렇게 있을게요.
1: 예? 아니 근데 이번 연휴 나흘이나 되는데 아니 저 아주머니 저 친정도 가야 돼요.
2: 친정은 그럼 목요일 저녁에 갔다가 금요일 지나고 오시면 되겠네.
1: 예?
2: 아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하루 이틀 있겠다고 장거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힘들어하시더라고요.
1: 추석 너무 좋아. 신랑은 형과 나이 차이 꽤 나서 형을 무서워하고 그렇다고 아버님 어머님께 말씀드렸다간 집안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고 눈 딱 감고 참자니 자꾸 웃음이 나네. 너무 좋아. 무례해지는 요구와 행동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우 진짜 살짝 정신 놓을 뻔했어 지금.
0: 근데
1: 정신 놓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격 나올 뻔했어요 지금. 저 성격 나올 뻔했어요.
0: 감독님
1: 연기를 너무 잘하시네.
0: 감독님 손님 불러놓고 역할 이런 거 주는 거 지금. 명절날 지금 에? 아니 큰 손님 불러놓고 지금 좋은 거 좀 시켜주지 이거. 형님 모시기도 힘든 분 모셔서 갑자기 형님
2: 아니에요 좋아요
0: 오자마자 캐릭터 네. 형님
2: 네
0: 아이 아무튼
1: 아 근데 아주버님 지 역할 너무 잘하셔서 저 진짜 너무 때릴 뻔했어요 지금.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 때릴 뻔했어요.
2: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고?
0: 그러니까 뭔가 이 꽁트와
1: 있을 것 같아 근데
0: 어제 방송 봐요. 들으신 분들과 약간 네. 그러니까 형님과 이 모든 것이 좀 약간 이렇게 잘 섞여 있거든요. 어저께 형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어머니 아버지 힘드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자 그랬었단 말이에요.
1: 네, 맞아 맞아.
0: 근데 오늘 배달 시켜 먹자 하자마자 형이 화를
2: 어디 배달을
0: 소스라치게 냈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2: 어? 세수 씨 그런 세수 사람 아닌가?
0: 그러니까
1: 갑자기 배달을 시키면 진짜 이상한 사람 되는 거 같아요.
0: 근데 형님 오늘은 또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아, 참 재밌네. 네.
1: 아니 근데 진짜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집안에서 한두 명은 이렇게 좀 눈치 없는 사람 있잖아요.
2: 맞아요.
1: 눈치 없이 막 말하고 에휴 농담이잖아.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그러냐. 뭐 이렇게.
0: 제 개인적인 생각에 네. 이 집의 평화가 찾아가는 방법 뭔지 알아요?
1: 뭐야?
0: 주희 씨의 역할이 큽니다.
1: 주희 씨?
0: 예. 네. 와이프 친구요.
1: 아.
0: 와이프 친구가.
1: 네. 근데 예뻐야 되잖아 또. 얼굴을 따지신다고요.
0: 아니. 얼굴 따져요?
1: 얼굴 따지잖아 얼굴.
0: 아, 갑자기
2: 성격은 됐고
0: 전부 다 형님 보고 전부 다 온 제작진과
1: 그래?
0: 모든 사람들이 다 형님 보고 얼굴 따져요? 라고 지금
2: 얼굴 중요하죠. 네 중요해요. 저 어제 얘기했다시피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하다.
1: 맞아.
2: 네.
1: 첫인상은 네. 얼굴이죠.
2: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0: 가족 중에 이렇게 눈치 없는
1: 네? 이렇게 끝내도 돼요? 중요하다.
2: 괜찮아요.
1: 괜찮아요. 저, 네. 배우님 이미지 괜찮아요?
2: 괜찮습니다.
1: 괜찮아요.
2: 네. 어허.
0: 추석은 뭐 특집으로 방송 시간 돌려가면서 나는 건가요? 새벽에 나가는 거 아니죠? 진짜로. 형님 이거 끝나고 저랑 멀어지는 거 아니죠? 감독님, 작가님. 네.
1: 아니 문재 씨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눈치 없는 행동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0: 저요?
1: 네.
0: 저는 이제 명절 때 모이면 눈치 없는 말은 안 하는데
1: 네.
0: 눈치 없는 행동 같은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1: 어떤 거요?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들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술을 좀 많이 과하게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카들 데리고 나가서 갑자기 막 그냥 뭐 충동적으로 막 뭘 사주거나.
1: 사줘요?
0: 네. 애들은 좋아하는데 이제 누나나 매형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좀 있고.
1: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은데. 또 문제 또 돈 이렇게 함부로 또 써 제끼네 막 이러면서
0: 빨리 어머니 아버지랑 있는 곳을 빨리 피합니다. 이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2: 그렇죠. 네. 아이고 왜 신발이 하나니?
0: 며느리가 따라주는 술 좀 먹어보자 이런 것들. 아이고. 전화 오면 네가 받더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받아?
1: 누가 받아?
0: 내 전화를 누가 받을 거야? 내가 받아? 누가 받을 거야? 내 전화를? 어이 그 어른들은 그런 말 어디서 학원 다니나 봐요?
1: 재미난 아이한테 받으라고.
0: 네 어른. 어른들 이런 말도 참 잘해요. 그렇죠? 네.
1: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갑자기 어른들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곡 그 준비해 오셨어요?
2: 그럼요.
1: 네.
2: 네. 제가 이제 선택한 노래는
1: 네.
2: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
1: 좋다.
2: 네, 우리 아주버님 같이 이렇게 뭔가 사랑을 갈구하는 약간 나이가 이제 또 50줄이니까 더 너츠 얼마나 고소해요. 고소한 나이에 얼마든 이런 아직도 사랑을 갈구하는 사랑의 바보다 이런 느낌으로 선곡을 어허, 네.
1: 좋아요.
2: 야,
1: 사랑의 바보.
2: 야, 해몽을 너무 좋을 너무 잘.
0: 네, 너무 좋은데요.
1: 네.
2: 사기치는 사람 같아 어떻게 괜찮나 모르겠네.
1: 너무 이미 넘어갈 것 같아. 네,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랑 네. 또 우리 문재님은.
0: 제가 어떤 걸 선곡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저는 사랑의 바보가 되었나 봐요. 저는 저 아주버니가 주희 씨랑 잘 됐으면 좋겠어.
2: 그렇지.
0: 제발. 그래도 사랑의 바보가 맞는 것 같아.
1: 아니 이렇게 방송을 날로 간다고 이렇게 또?
0: 날로 안 가고 있는데 지금 날로 어? 날로 대하는 건 여러분인데요.
1: 날로 간다고 지금
0: 저를 모셔다 놓고
1: 선곡 안 하고
0: 그리고 예?
1: 예?
0: 선곡이요?
1: 예.
0: 제 선곡은
2: 아주 얄미운 사람.
1: 아 좋다. 이 아주버님 너무 얄미워.
0: 얄밉고 아주 꼬집고 할퀴고 깨물어버리고 싶어 아주 그냥. 그냥 아주 한번 걸려가지고
1: 나한테 왜 그러지? 날 보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지?
0: 오랜만에 쳐다봐서 그래요. 한 공간에 있는데 자꾸 누나가 형만 보니까 나는 형님 나 형이랑 정면으로 있으니까
1: 얄미운 사람.
0: 고마워요 형 받아줬어.
1: 두 곡 듣고 올게요.

0: 더더츠의 사랑의 바보, 김지혜 얄미운 사랑 듣고 왔습니다. 추석 특집 2시엔 추석 도전 솔로몬.
1: 배우 이지훈도 좋아하는 라디오 2시엔 뮤직 김빛나입니다.
2: 개그맨 이문재도 함께합니다.
0: 좋다. 함께해요. 좋다. 네. 항시 함께해줘요.
2: 근데 잠깐만 작가님. 네. 잠깐 이거 대본을 살짝 보다가 좀 깜짝 놀랐네. 배우 이지훈도 좋아하는 라디오 2시엔 뮤직 김빛나입니다. 벌써 읽자마자 그냥 네. 뭐 대단한 방송, 대배우와 함께하는 방송. 개그맨 이문재도 함께합니다. 이거는 약간 여기부터 톤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1: 약간 이방 느낌, 이방.
2: 아, 네, 그렇죠.
1: 옆에 에. 저기 구석에 에, 저도 함께합니다. 자매품 있잖아. 그런, 메인 제품 선전하고 자매품으로.
0: 자매품 뭐, 이문재도 그렇죠. 함께 드려요. 약간 이런 느낌인가?
2: 아, 문을 열어라 한 다음에 문 열면 나는 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 아, 우르르 들어가고 나는 문을 닫아라 하는 사람.
1: 아니 근데 2시엔 그 애청자분들께서는 되게 조금 속상해하실 수도 있겠 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문제 씨께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0: 아, 아닙니다.
2: 아니, 아니야. 이러면 내가 이상이 더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형님. 아니, 다 즐거워. 형. 와, 형님.
0: 형님 보내 버려. 보내 버리네. 문제 님을 한 방에.
1: 아닙니다. 전혀.
2: 야, 이거
1: 저의 이런 진심을
2: 형님. 아니. 지금 어떤 캐릭터지? 또 잘못 잡혀가고 있는데?
0: 아니. 네. 왜냐하면 저희가 평소에 이 방글이들이 저희 청취자들 애칭이 방글인데 방글이들이 일주일 내내 문제님만 기다린다고요. 아... 네, 화요일부터
1: 방산동 대스타 네. 대개그맨 이문재
0: 예.
1: 예. 저도 기다려질 것 같아요.
0: 네.
1: 역시.
0: 그러니까 어린 왕자라고 본인이 하지만 않으면 진짜 계속 기다릴 거예요. 예스.
2: 아름다운 별 아름다운 달, 아름다운 해처럼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항상 떠 있고 싶은 남자, 당산동 어린 왕자 개그맨 이문재입니다.
0: 그만. 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우리 방글이들의 사연 좀 읽어주세요.
2: 많은 분들이 또 이거 보고 네. 화를 못 참고 또 가족분들이 이런 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0: 네.
2: 9710님께서 아주머님 정말 너무 얄미워요. 꿀밤 한 대 주고 싶어요.
0: 얄미운 사람.
2: 잠깐만요. 아, 다들 개그는 됐던데 왜 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 아니.
0: 너무 고맙다.
2: 다들 왜 이렇게 열심히 개그하죠?
0: 감사해요. 네.
2: 이러니까 개그맨들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
0: 네.
2: 똑똑하시고 잘생긴 분들이 다 오니까
0: 빨리 읽어줘요.
2: 알았어요. 네. 9710님께서 아주머님 정말 너무 얄미워요. 꿀밤 한 대 주고 싶어요. 제 생각엔 아주머님이 선 넘는 농담할 때 시부모님 계시는 자리에서 한번 울 것 같아요.
0: 아, 아주머니 그러지 마세요, 진짜. 막 이렇게.
2: 아,
0: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2: 사실 주위가 아파요.
0: 주위가 아파.
2: 아 그래요?
0: 네, 진짜 나 못 참겠어 이제 진짜.
2: 어제 요리하다가 칼에 손도 비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1: 아,
2: 막 이런 것도 말하고.
0: 동대 따고 나가서 사 먹어. 막 이런 거 하는 거지.
2: 생선 눈 보는 거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1: 아유.
2: 그런 거 있잖아요. 생선 눈 보는 거 무서워한 사람.
0: 아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저 같으면 한번 울어요. 전 이미 울었을 거야 아마. 전 이렇게 하면
1: 맞아.
0: 이미 울었어 나는.
2: 전 싸웠을 것 같은데. 아 빅딩 모르시죠?
0: 아 진짜.
1: 뭐를?
2: 형 아 조심해야 돼요. 끝나고 남아요 우리.
1: 아
2: 옥상 가끔 집합해요.
1: 아이고, 아 아이고야.
2: 오늘 토크할 때 말 몇 번 이렇게 엇갈렸어 그러면 올라와 옥상에 그럼 바로 올라가요.
0: 오늘 두 분 다 집에 못 가요. 추석 없는 거. 오늘 올해 추석 없어요. 없다고 생각합시다.
1: 아이고야.
0: 예스. 예. 배우님 하나 읽어주세요.
1: 네. 6016님께서 아무리 형이 무섭다고 해도 아내가 당하는 걸 보고만 있는 남편도 문제네요. 남자 대 남자로 형에게 진중하게 부탁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 이 남편이 눈치가 없는 건지 그 나이 차이가 있어서 뭐 무섭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뭐 나이가 70대 40도 아니고 형제면 많아봐야 뭐 한 10살 안짝일 텐데.
2: 그렇죠.
1: 그리고 형제라면 10살 차이 난다고 해도 그냥 아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결혼까지 한 마당에.
2: 이거는 형이 약간 이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모르는 거죠, 약간. 그렇죠.
1: 그렇지.
2: 맞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겪어보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 낯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형수님한테 자기 동생이 그렇게 했다. 어휴. 밥 먹다 밥상 우라.
1: 이 자식이 그냥 딸 마이 자식이 바로
2: 동태로 맞아 볼 테냐? 너희 놈.
0: 동태로.
2: 추석날 장례를 치를 작정이냐? 약간 이렇게 되는 감히.
1: 그 사극인데?
0: 아니, 뭐 갑자기.
2: 많이 갔어요.
1: 에이 놈.
2: 아니 뭔가 자꾸 계속 이틀 동안 밋밋해져서 캐릭터를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
0: 아 우리 배우님 지금 그 넷플에서 하는 그 홍보해 주시는 거죠? 사극 들어가는 거.
2: 근데 가볍게 네. 했는데 나는 약간 약간 무슨. 뭐 동생을 때리고 이런 사람인데 형님은 네 놈 약간 이런 캐릭터로 딱 다가오니까
0: 삐졌어.
2: 짧은 시간 동안 역할이 또 확 신분의 서로가 신분의 지위가 느껴지는 대사였어요. 애드립도
0: 눈빛 너무 삐졌어 지금.
2: 나도 토라질 표정, 때가 됐죠.
0: 표정이 너무 지금 새초롬하다고요 지금.
1: 눈도 좀 이렇게 더 얇아지고 이렇게 가늘어졌어 지금. 사람을 흘겨보네.
0: 얼굴은 어제보다 더 빨개졌어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 지금. 약간 보고 같아 보고.
2: 보고라니요. 명절인 추석에 뭐라는 지금
0: 화가 난 보고 있잖아요. 화난 보고.
1: 그래요? 그냥 추상적인 이미지 뭔가 좀 삐죽삐죽해 보인다.
0: 귀엽다.
1: 뭐 이렇게요.
0: 동그랗다.
2: 두 분이 벌써 티키타카가 되는 게 네. 앞으로 세 명 중에 한 명을 못 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오늘 명태로 그냥 가지고 그냥. 아 동태였나요?
0: 보고.
2: 보고였나?
0: 2069님 행여나 아주버님한테 지인 소개시켜 주지 마세요. 그 지인과 의상할 수 있어요. 제 경험담이에요.
1: 맞아.
2: 가족한테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는 거 이거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0: 진짜 위험해요. 네. 진짜 하면 안 돼요. 절대.
1: 맞아. 이건 진짜 이거는 많이 보았던
0: 네.
1: 네, 그런 상황이네요.
0: 제 진짜. 주변에도 그런 분 있어요.
2: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하지 않아요.
0: 네.
2: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소개시켜 주지 않는데 어른들은 빨리 가라.
0: 가라.
2: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소개가 아니라 그냥 아주 선을 봐서 결혼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죠.
0: 그러면 주희 씨하고도 아예 척을 질 수가 있다고요.
2: 그럼 친구 사이도 진짜. 멀어지는구나. 그런데 네. 주희 씨가 사랑에 빠지면?
0: 그럼 더 큰일 나는
2: 거예요. 난 저렇게 날 휘어잡고 뭔가 강한 사람이 좋아.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0: 근데 빠져서 결혼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1: 그렇지. 야, 그것도 불편하네요.
0: 불편하죠. 네. 주희도 잃고 아주버님도
2: 아니 이렇게 둘이 주희랑 아주버님이 불쌍하게 살길 바래요?
0: 아니
2: 주희랑 아주버님 잘 돼서 행복하게 결혼도 하고 살 수 있는데
0: 왜 화가 났어 이렇게 또 오늘 또 뭐 때문에 이렇게 또 보고처럼 화가 났어?
2: 아주버니 마음 아니까
0: 복을 잔뜩 품은 게 지금
2: 아주버님도 아주버니 마음 아니까
1: 괜찮은데 대신 아주버님은 네. 50이 넘으셨대잖아.
0: 아
1: 이것도 일종의 히스테리일 수 있어요.
0: 약간의
2: 아저씨 히스테리.
1: 아저씨 히스테리.
0: 아저씨
1: 히스테리. 아저씨.
0: Right. Yes, yes, yeah. right. Yeah.
1: Right.
0: Yes.
2: 네. 이때 되면 이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갱년기가 온다고 남자들도.
1: 그렇지. 네. 사소한 거에 눈물 흘리고.
2: 맞아요.
1: 내 가슴을 울리는 뭔가가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0: 그래서 약간 동태탕에 집착하시고 약간 그렇죠. 이럴 수 있나?
1: 동태탕을 좀 먹고 싶은.
0: 동태탕을 주세요. 뭐 이렇게.
1: 배달 음식 말고 맨날 집에서 먹는 게 그건데.
0: 아 그럴 수 있다.
1: 그럴 수 있는 거다.
0: 아 집밥에 집착할 수 있겠다. 네. 혼자 사니까 그죠? 네. 다음 사연 좀 소개해 주세요. 슬픈 이 문제 씨.
2: 일단 방송 듣고 있는 전국의 아주버님들께 사과드리고 네. 시작하도록. 솔로 아주버님들 힘내세요.
0: 파이팅.
1: 파이팅.
2: 7855님께서 남편이 아무 말도 못 한다면 글 쓰는 사연자님이 한번 버럭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버님, 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 나빠요. 이렇게 딱 부러지게요.
1: 그렇지. 맞아요. 이게 제일 필요한 거.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게 표현을 왜냐면은 나 이것도 네. 문제라고 생각해. 손 윗사람이라고 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불합리함을 그냥 다 그냥 이렇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애써 돌려 말하더라도 내가 네. 지금 이런 얘기

0: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라는 어느 정도의 제스처나 뉘앙스를 풍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손 윗사람 두분 모시고 있는데 오늘 요 프람리함을 뭐 한번 뭐 시동 걸어볼까요? 그냥 오늘 추석이고 한데 뭐 그냥 아주
2: 아, 그럼 대신에
1: 네.
2: 부드럽게 들어와 줘요.
0: 그렇지.
2: 싸우면 안 되잖아.
0: 돌려서 부드럽게.
2: 돌려서 부드럽게 해 줘요. 네. 감독님 큐 주세요.
1: 아니 갑자기 큐를
2: 아니 액션 가면은
0: 기대해요?
2: 부드럽게
1: 돌려서
2: 부드럽게
1: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아까 네. 강하게
2: 그러니까 그렇게 째려보지 말고 부드럽게
1: 불합리하게
2: 해줘요?
1: 하지 이거 아니 그럼 이런 걸
2: 자 액션 들어갑니다.
1: 두 분 사랑해요.
0: 아 이거 못 받아주겠다.
1: 아 형님
2: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아니죠.
0: 당산동 대스타 대개그맨인데
2: 어떻게 된 거야?
0: 확 정말 깔깔거리는 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2: 이거는 뭐 슬로우 조깅이야 뭐야 이거는 답답해 너무 답답한데 지금
1: 이거
2: 당당한 다시
1: 와, 감독님
2: 액션
1: 마땅한 애드립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뭐라고 안 떠올라 애드립이 안 떠올랐어요. 마땅한 애드립을 찾지 못했어요.
2: 괜찮아.
0: 요거 재밌었어.
2: 괜찮아. 우리 문제 사랑해.
0: 사랑해.
2: 우리 문제 사랑해.
1: 요 방송 저 본인이 안 들었으면 좋겠네.
2: 이거를
1: 아 좀 약간 너무 없어 보여도 마땅한 애들이 떠오르지 않아요라고 말했는데
0: 굉장히
1: 이게
0: 인간적이고 귀여운 소녀미도 있으면서 대스타의 면모도 잃지 않는 아주 훌륭한 얘기였어요.
1: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솔직한 게 낫죠 오히려.
0: 그럼요 축하드립니다.
1: 뭐 웃기려고 덤비는 네, 것보다
2: 맞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스며들어라.
0: 그럼
2: 진실되게 저는 못하겠어요.
1: 저는 동정과 위로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위로 아니었어요?
2: 아니에요. 이거 위로 아니에요.
1: 네?
2: 이거 위로 아니에요.
1: 네. 아, 맞아요.
2: 네.
1: 이거 위로 아니었어요.
2: 아니었어요. 네. 진심이었어요. 진심이 훨씬 좋았습니다.
1: 감독님, 작가님이랑 고개 떨굴더라고. 내가 말하자마자 어떻게
2: 아니야.
1: 살리지?
2: 우리 이렇게 했어요. 썸스업했어요. 지금 아, 최고다. 우리 문제 최고.
0: 역시.
2: 예스, 최고입니다.
1: 어렵게 왔어요.
2: 8056님 거 배우님이 소개해 주세요.
0: 네, 8056님. 아주버님이 빨리 장가를 가야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노총각 히스테리도 아니고 근데 쉽게 장가를 갈 것 같진 않네요. 맞아 여기도 나오네. 노총각 히스테리.
2: 노총각
0: 아저씨
2: 히스테리.
0: 야.
1: 근데 저는 이제 주변에 본 것 같아요. 이런 아
2: 노총각의 히스테리를. 아니 자꾸
1: 잠깐만
2: 그렇게 하면 안 돼. 잠깐만요. 하지 마요. 본인 찔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1: 어?
2: 이거 아니에요.
1: 아니 뭐야 뭐야
2: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1: 아저씨 히스테리를 본 것 같다고라고 말했는데 제 주변에 약간 저는 이렇게 하이에나라고 표현하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밤마다 술집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저희끼리 운동하는 그런 이제 모임의 선배들과 후배들이 있어 저랑 비슷한.
2: 네.
0: 아.
1: 근데 그런 사람들 갑자기 다 떠올랐어요.
0: 그렇지 네. 리스트업이 쫙 바로바로 타삭삭삭 되잖아요.
1: 예, 네, 거의 바로 되면서 와 그들의 히스테리가 뭐냐면 술집 사진과 안주를 그렇게 계속 보내면서 감정적으로 자기가 힘들지 않은데 힘들다고 하면서 아. 형과 이야기 좀 할까 여기 사장님도 기다리고 있다 약간 이러면서 그 히스테리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있는 곳을 자꾸 불러내려 하는
0: 맞아
1: 같이 예. 네. 사실 남자들의 문화는
2: 네.
1: 공유하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2: 네.
1: 이렇게 뭐 좋은 거 사도 야 이거 좋아 너도 사 너도 사 이런 문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그냥 먹고 왔는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불러내고
0: 외로운 거야 이제.
2: 아,
0: 외로운 거야.
1: 아니 그런 톤으로 말하면 진짜 외로워 보인 것 같아요.
0: 네.
2: 아니 근데 결혼해도 외로울 수 있어요. 결혼하고 같이 있어도 외로울 때 있잖아요.
0: 그렇죠.
2: 네. 네.
0: 이게 남자는 이게 이런 게 있어.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2: 맞아요.
0: 또 문제 불러내서 같이 술 한잔 먹으면 아 깔깔하고 너무 좋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줘야지 뭐. 갑자기 이제
2: 갑자기
0: 방향이 문제로.
1: 네, 저예요.
0: 네, 문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뭐랄까 아픔을 해결해 주는 시간이었네요. 갑자기.
1: 네, 히스테리 아저씨입니다.
2: 아니.
1: 저예요. 이 문제예요. 제가 전화하면 다 받아요.
2: 아니 근데 제가 뭐 갑자기 우지 씨, 저 저기 어.

0: 이제 여의도 갈 건데, 예, 술 한잔 하면 안 돼요? 맨날 바빠요. 맨날 바빠요. 맨날 스케줄 있고. 저 얼마 전에 불꽃놀이 그때도 문재님 그쪽 뭐잘 보이는데 없어요. 뭐 바쁘대요.
1: 야, 제가 한
0: 맨날
1: 번이니까 이거
0: 바쁘다 그래가지고.
1: 진심으로
2: 그렇게 바쁠까?
0: 진짜.
2: 과연?
0: 진짜로
1: 제가
0: 몇번 그랬잖아요. 몇 번.
1: 제가
0: 진짜로.
1: 진심으로 정말 약간 좀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외로울 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했던 게 있어요.
0: 뭐예요?
1: 내가 이제 외롭고 뭐 고독하고 슬픈 거는 다 버틸 수 있겠는데 내 생활이 힘들어지게 하는 거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남자로서 약간 힘들고 고독하고 이러면 버틸 수 있는데 이제 경제력까지 떨어지고 정말 내가 힘들어 버리면 완전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 일은 진짜 열심히
0: 진짜 열심히 해요.
1: 네, 계속. 그래도 뭐큰 스케줄 작은 스케줄 없이 그냥 함께하면 행복하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자리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거 있어요.
2: 아이고야,
0: 그러면
1: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 두께 다음 걸로 바로 넘어가는
0: 안
1: 거예요?
0: 받아줘요.
1: 제가 얘기하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형님?
2: 네, 좀
1: 이런 토크가
2: 뭔가 좀 숙연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0: 어떻게 받아요? 저못 받아요. 어떻게
2: 그러게요.
0: 받으라고? 뭐
2: 누가
0: 울어 어떻게? 울어
2: 누구도
0: 어떻게?
2: 못 받아요.
0: 뭐 어떻게 하라고?
2: 뭐 저희
0: 뭐
2: 같이 뭐 춤이라도 출 수도
0: 오구오구
2: 없고
0: 해줘 뭐 어떻게 해줘 뭐 아이구야
1: 제가 말했던 감정과 다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0: 아이구야
1: 춤추고
2: 계속 한숨 쉬면서 우리 듣고
0: 너무
2: 있는 우리 그
0: 추석인데
2: 청취자분들께 참
0: 그러면 노총각 히스테리를 부리시는 당산동의 어떤 그분께 지우님이 들려주고 싶은 노래 혹시 있으실까요?
2: 있습니다
0: 어떤 거 있을까요? 추석 선물 겸 옛다 이렇게
2: 그래요 그렇다면
0: 예.
2: MJ라고 하죠. 마이클 잭슨 선생님의
0: MJ.
2: Love Never Felt So Good.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 밝은
0: 합니다.
2: 힘, 좀
0: Yes.
2: 밝고 기분 좀업 되시라고 네, 이런
0: 오케이.
2: 노래를 준비해
0: You
2: 봤어요.
0: are not alone.
1: 아.
0: You are not alone, MJ.
1: Right, English.
0: MJ.
2: 당산동. Love never felt so good. 어, You are not
0: 좋다.
2: alone이랑은 다른.
0: 그 다른
2: 네, 그렇죠.
0: 노래인데, 예, 그냥 한번 MJ, 당산동 MJ님께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You are
2: 네.
0: not alone. 예, 우리가 있어요.
2: 네. 똑같아요. MJ, 문제, 마이클
0: 문제,
2: 잭슨. 똑같은 이니셜을 쓰죠.
0: Yes. Love never felt so good.
2: 네.
0: 예.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1: 이게 뭐 추석 방송인 걸 아니면 무슨 이게 뭐 특 무슨 특집이죠?
0: 삐친 문재인과 함께하겠습니다.
2: 네.

0: 마이클 잭슨의 노래였죠?
1: 네, 맞죠.
2: 다 알아들었죠?
1: MJ.
2: MJ의 MJ. 뭐.
0: 네. 제목 소개 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1: Love never felt so good.
0: Wow, yeah. so good.
2: Yeah. Right, how's yes. the weather today? It's very good day.
1: yeah.
0: yeah. 자, 그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내린 두 분의 의견, 어제처럼 액션 네. 소리 나자마자 이 솔로몬의 해답을 주세요. 자, 먼저 우리 솔로몬부터 갑니다.
2: 밥에 돌을 넣어가지고 밥 먹을 때 아주 이빨 다 깨지게 해라.
0: 우리 초식 문제. 아주 어떡할 거냐고.
2: 아주버니 밥 먹을 때 까닥해요. 까닥 해갖고 네. 입 다 깨지게 해라 아주.
0: 아, 그 네. 아주버님 밥에만 넣어라.
2: 돌을 넣어라.
0: 아, 돌을 넣어라. 아이구야.
2: 아니 아이구야로 받으면 그게 웃자고 하는 거죠. 형님. 아니 아이구야로 받으면 이게 형님. 자, 이게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0: 지훈 솔로훈의 해답 갑니다. 솔로훈의 해답은?
1: 할 말은 하고 살아요.
0: 이야, 할 말은 그렇다. 하고 속뼉 네. 나지 말고.
1: 맞아요. 혼자 끙끙거리고 소가리 하시지 말고 네. 할 말은 하고 사는 게 네,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0: 좋습니다. 네. 진짜 우리 문재 씨가 진짜 그 며느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돌이라도 넣어서 진짜 네. 한 방 먹이고 싶죠.
1: 어머나 이 돌이 맞아. 왜 있지?
0: 아, 어머.
1: 어머나 이러고
0: 미안해요. 다음엔 사 먹어요. 막 이렇게
1: 아무리 받아주려고 해도 이게 조금 약하긴 한번 해봤는데
0: 우리 최선을 다했어요.
1: 아, 예, 그래도 최선을 네. 다한 거예요. 이 일을
0: 형님,
1: 두고.
0: 우리 최선을 네. 다했습니다. 네. 예.
2: 야, 자, 셋이 있어도 외롭네요. 작은 공간인데 셋이 있어도 외로워.
0: 자 그러면은 문자로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씩 좀 뽑아주세요.
2: 저는 9720님. 아주버님 너무 얄밉다고 하신 분.
0: 세렘.
1: 네. 저는 7855님 네. 아주머님 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 나빠요.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신 네, 저랑 생각이 같으시네요.
0: 네. 네. 이분들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합니다.
0: 와 이틀 동안 이제 추석 특집을 두 분과 함께했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이지훈님과 너무너무 소중한 이소문재님과 함께했는데
2: 왜 웃어요? 내 말, 나 소개할 때는 항상.
0: 항상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1: 그러니까.
0: 기분이 좋아.
1: 너무 좋지.
0: 너무 좋아. 없으면 나 못 살아 이제.
2: 다 네. 아닌 것 같은데.
0: 네. 어떠셨어요? 우리 두시의 뮤직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훈님.
1: 네. 저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에 나들이 하듯 와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즐겁고 유쾌하고 화창하게 우리 빗디님과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물론 문제도 있었죠.
2: 네. 물론 문제도요?
0: 아, 있었다.
2: 아니, 끝까지 형님 마지막까지 네. 잡고 가네요.
0: 있었다.
2: 캐릭터.
0: 아, 있었다.
1: 자매품
0: 맞다.
1: 문제.
0: 이 문제도 야. 있어요. 네.
1: 아니, 그만큼 네. 친하다라는 네.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정말 또 기회가 있다면 네. 네. 또 얼마든지
2: 갔죠.
1: 네, 또 이렇게 등장할 마음이 있으니 또 우리 또
2: 저 형제님이시니
1: 그럼요
2: 언제든지
1: 네, 또 문제가 형 뭐 괜찮으면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저는 네, 안 올 수가 없어요.
0: 어 세상에
1: 제가 형들을 때리기도 해요. 아. 네, 가끔 자주는 그러지 않지만 갑자기 배를
0: 빠르더라고. 스타일 빠르더라고. 발
1: 복싱한 그래서 복싱하는 네, 거잖아요.
0: 빨라 빨라요.
1: 이거 얘기했다고 또
0: 이
1: 형이 나 배를 빡 문제야.
2: 와,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훈훈하게 끝낼 수 있는 분위기인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 방 주고 가시네요. 네, 네.
0: 우리 문제님도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2: 일단 뭐 여러분 추석입니다.
0: 네. 네,
2: 늘 말하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말하는데 추석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좋은 곡식을 추수해서 나눠 먹으면서 올해 농사 잘 됐다고 하는 그런
0: 조금 짧게 부탁드려요. 언제 끝나? 예, 그래서 네.
2: 명절 때는 마음에 안 드시는 분 밥에 꼭 돌을 넣으세요.
1: 아,
2: 네, 화이팅.
0: 끝곡으로 네. 우리 이 지훈 형님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곡을 또 선곡해 주셨잖아요, 문재 씨가.
2: 네, 저 노라조 선배님들 노래 중에 형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1: 아, 네.
2: 그 노래. 왜냐하면 이 정말 짧은 말에도 참 힘 있는 무게를 넣어서 이야기해 주는 형이거든요.
0: 맞아요.
2: 그래도 늘 농담처럼 말해줘도. 같이 웃고 있지만 배울 게 굉장히 많은 형이고 많이 아이쿠야. 기댈 수 있고 사실 키도 크니까 기대기도 좋은 피지컬입니다. 사실
0: 키 크고 멋있고 잘생겼으면 형이다.
2: 빛나 형. 근데 우리 군대 전역하고 처음인가? 그래도 민방에서 봤나?
0: 이 자식 끝났어 임마. 자 오늘 문재 씨 덕분에 또 우리 지훈 씨와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두 분도 추석 잘 보내시고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다 추석 연휴 잘 남은 추석 잘 보내시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항상 행복하고 좋은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0: 오, 끝까지 멋있어 네. 진짜.
2: 와이.
0: 자, 다 같이 빛나는 추석 되세요로 인사해 주세요.
1: 네.
0: 네. 여러분
3: 빛나는 추석 되세요.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혈액 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 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 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4: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분들도 계시죠. 추석 명절은 조상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의 결실들을 기뻐하는 명절입니다. 어제 기도의 오솔길에서는 200여 년 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6살 청년 황사영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박해가 시작되자 결국 베론의 깊은 산속 작은 토굴로 숨어들었던 청년. 그리고 이 어두운 토굴에서 황사영은 붓을 들었습니다. 흰 비단 한폭 위에 깨알 같은 한자를 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만나볼 황사영 백서입니다.

0: 가로 62cm, 세로 40cm 크기의 명주촌에 쓴 1만 3천여자 한자로 쓰여진 그 작은 글자들 안에는 신유박해의 참상과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물론 조선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황사영의 생각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호소했고 그가 생각한 교회의 재건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기도의 오솔길에서는 백서 속 황사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이 말씀처럼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청년 황사영 알렉시오의 믿음과 신념.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 나라 사람들이 성교회를 혹독하게 해치는 것은 그 인간성이 혹독하고 잔악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하나는 당끼리의 당파 싸움이 몹시 심하여 이런 것을 빙자하여 다른 당을 배척하고 모함하는 자료를 삼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견문이 넓지 못해 안다는 것이 오직 송학, 성리학 뿐이므로 자기와 조금만 다른 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천지간의 큰 궤변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를 비유하면 궁벽한 시골의 어린아이가 방 안에서만 자라 바깥 사람을 못 보다가 우연히 낯선 손님을 만나면 반드시 깜짝 놀라 우는 것과 같습니다.

0: 황사영은 백서에서 단순히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받고 있다는 사실만 호소한 것이 아니라 왜 조선에서 이런 박해가 일어나는지 그 원인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26살 청년이었던 황사영은 조선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인지 역사 소설 백서를 쓴 이상훈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1: 황사영이 백서를 쓰면서 조선이 왜 천주교를 박해하는지를 아주 백서에서 날카롭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황사영 백서의 원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는 당파 싸움이고 또 하나는 자기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리학, 주자학의 폐쇄성이라고 황사영은 백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황사영은 왜 우리 조선에서 이렇게 천주교에 대한 피해 칼춤이 순교가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백서에서 조선의 정치적인 상황을 쭉 다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신유박해가 일어난 것은 이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 싸움에 이 천주교로 우리가 믿었던 남인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황사영 백서에서 왜 조선에서 이렇게 당파 싸움과 함께 두 가지 이유를 또 들은 것을 원본을 잠깐만 제가 한번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를 모질게 박해하는 것은 인성이 잔인하고 사납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두 가지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파 싸움의 논쟁이 몹시 많아서 이를 빙자하여 배척하고 모함할 미천으로 삼기 때문이요. 또 다른 하나는 듣고 보는 것이 고로하여 오로지 조선에서는 주자학뿐이라서 조금만 다른 행실이 있어도 천지간의 큰 변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비유하건대 궁벽한 시골 어린이가 방 안에서만 자라면서 바깥 사람을 보지 못하다가 우연히 낯선 손님을 만나면 틀림없이 크게 놀라서 울기 마련입니다. 아주 이렇게 황사영은 백서에서 조선의 상황을, 박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본에 그 황사영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한 사람은 26세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조선교회를 살릴 방법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서를 읽을 때는 황사영이 무엇을 요구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는 당시 조선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함께 우리가 백서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인 토마스 등은 눈물을 흘리며 구베아 주교님께 호소합니다. 중국과 서양의 교우들이 조선의 이 위태롭고 괴로운 사정을 들으면 어찌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바라건대 교황께 자세히 아뢰시어 각국에 널리 알리시고 진실로 저희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은 모두 간구하시어 우리 주님의 넓은 사랑의 은총을 본받아 성교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모든 일을 두루 사랑하시는 뜻을

0: 이것이 황사영이 백서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청이 아니었습니다. 박해 속에서 죽어가는 신자들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조선교회를 다시 일으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황사영이 그 간절한 마음을 백서에 담아 내려가던 사이 그를 찾아내려는 추적도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개월 동안 이어진 도피 생활은 끝이 납니다. 황사영은 체포되었고 그가 목숨을 걸고 써내려간 백서 역시 조정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1: 황심이 1801년 9월 15일에 제천 배론에서 체포되고 9월 26일에 황사영도 체포돼 한양으로 압송됐다. 8개월여 만에 황사영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이 환호했다. 체포된 황사영의 옷 속에서 둘둘 말린 백서가 발견되자 노른 벽파는 다시 환호성을 질렀고 그 내용을 읽고는 경악했다. 사교에 빠져 나라를 외국에 넘기려 했기 때문이다. 이건 엄청난 역모 사건이었다. 노론 벽파는 이 백서를 이용해서 정적인 남인의 뿌리를 뽑고자 했다. 황사영 백서의 배후에 더 큰 인물이 있다고 보고 백성의 배후를 찾기 위한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다. 노론 벽파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백서의 사본이 중국에 전달되었는가 하는 여부였다.
0: 이런 걱정으로 가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황사영이 체포되면서 백서 원본은 조정의 손에 들어갔지만 그 내용이 조선 밖으로 전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백서의 내용을 대폭 줄여 만든 별도의 문서를 청나라 예부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바로 가짜 백서, 가백서입니다. 반면 황사영이 직접 쓴 백서 원본은 조정에 압수된 뒤 오랫동안 의금부에 보관되었습니다. 황사영이 남긴 백서 원본은 조정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천주교를 탄압하고 관련자들을 색출하는 증거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황사영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 써내려간 글은 조정의 눈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읽혔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아주 민감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천주교회를 위해 외부의 힘을 요청하는 대목이 특히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황사영은 왜 교황에게 군사적인 도움까지 요청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말한 구원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제 백서에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질문을 남기는 대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 우리나라의 병력은 본래 약해 빠져서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말단이거니와 이제까지 태평한 세월을 200년 동안 지속해 왔으므로 백성들은 군사를 모릅니다. 혹시 배 수백 척과 정예병사 5-6만을 얻어 대포 등 날카로운 무기들을 많이 싣고 겸하여 글 잘하고 사리에 밝은 중국 선비 서너 명을 데리고 곧바로 우리나라 해변에 닿게 되면 우리는 서양에서 선교하러 온 선박입니다. 자녀나 재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교종의 명령을 받아 이 지역의 생명들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0: 황사영은 당시 조선의 군사력과 정치 상황을 비교적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더해 황사영의 생각은 단순히 박해의 실상을 알리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외국의 군사력을 이용해 조선이 선교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황사영이 궁극적으로 바랐던 것은 외국의 군사력이 조선을 정복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선교사라도 다시 조선에 들어와 신자들을 돌보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별개로 외국의 군사력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주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2: 귀국에서 선교사 한 명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한 방의 탄환이나 한 대의 화살도 쏘지 않고 반드시 티끌 하나 풀 한 포기도 건드리지 않으며 영원한 우호조약만 맺고서 북치고 춤추며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 천주님의 사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땅히 주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들어 행하고 죽어도 발길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0: 황사영은 무력으로 조선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외국의 군사력을 끌어들여 국왕에게 선교사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허나 황사영에게는 그만큼 교회의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수많은 신자가 죽어가고 있었고 자신이 사랑했던 조선의 교회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백서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파격적이었던 방법이 바로 외부의 힘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2: 선왕께서는 선교사 한 사람을 받아들여 온 나라에 내리는 벌을 면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나라 전체를 잃더라도 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시겠습니까? 왕께서는 택하소서.
0: 황사영에게는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국 그 자신을 나라를 외국에 넘기려 한 역적으로 규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황사영의 백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 사람의 절박한 선택을 그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3: 네, 황사영 백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엔 분명히 두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 왕조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의 군사력을 요청한다는 것은 당연히 위험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누구나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정에서는 역모의 증거로 그거를 활용을 했고 대역죄인으로 처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황사영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에도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집안에서 매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힘없는 자녀들끼리 도저히 그 폭력을 막을 수가 없겠죠. 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황사영은 이제 많은 지도자들이 이미 사형을 당하고 주모 모신부님 성직자도 사형을 당한 순간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폭력을 막아달라고 하는 외세라고 하는 경찰을 찾았던 거죠. 그런 점에서 있을 때 청년 신자였던 그리고 교회 지도자 입장이었던 황사영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라는 것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황사형 백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가 꼭 옳았다, 틀렸다 이렇게 단순히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가 청년 신자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황사형 백서 안에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정말 이렇게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정해서 성직자까지 살해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힘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는 애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황사형 백서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우리는 좀 양쪽에 두 가지 시선에서 잘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 당시 조선교회가 처했던 상황에서 황사형이 외세의 도움까지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회사 연구소 조한건 신부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황사형 백서를 다시 읽는다는 것은 그의 선택을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는 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박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그가 무엇을 지키려 했고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를 당시의 역사 속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황사형의 백서는 조정에 의해 역모의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왕의 행적을 기록한 일성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1: 아, 황사형은 어떤 사나운 기운에서 나온 종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악한 무리에 빠져 강상 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한 장의 백서에 흉악한 역심을 써댄 것은 실로 고금에 없던 변고입니다.
0: 조정은 황사형의 백서를 교회를 살리려는 한 신자의 호소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협하는 역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끝에는 황사형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사영이 1801년 11월 5일에 대역죄로 서소문 밖에서 온몸이 찢기는 능지처참을 당한 이후 그의 형벌은 가족에게 미쳤다. 황사영이 능지처참으로 사지가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사영의 어머니 이윤혜는 몇 번이나 혼절했다가 깨어났다. 명년도 죽고 싶은 마음에 혀를 깨물었지만 두 살 난 아들 경한이 우는 모습을 보고 차마 죽을 수 없었다. 명년은 시어머니에게 찬물을 먹이고 정신이 들 때까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쳐다보았다. 어찌 이리 인생이 박복한 것인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하늘이 원망스러울 때 천주님도 미워졌다.

0: 황사영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형벌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백서의 대가는 가족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어린 아들은 연좌죄에 따라 유배되어 서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1: 이제 교회가 무너져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오직 죄인만이 요행이 화를 면했고 요한도 들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총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아주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0: 황사영은 교회가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신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남긴 백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죽음 이후를 직접 이야기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남아있는 신자들이 다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2: 정하상이 7살 때 황사영이 죽었지만 정하상은 사촌 자형 황사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정하상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천주교를 조선에서 부활시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황사영이었다. 하상은 황사영이 교황님에게 보낸 백서를 찾아 헤매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1801년 신유박해 이후 좀처럼 부흥의 계기를 찾지 못하는 조선 천주교회를 위해 흩어진 교인들을 찾아내 신앙의 불길을 다시 태우게 하고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조직화하는 한편 조선 천주교에 다시금 성직자를 파견해 주도록 북경 주교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0: 황사영이 죽은 뒤 정하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흩어진 신자들을 다시 찾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를 다시 조선으로 모셔오기 위해 북경의 주교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황사영이 백서에서 성직자를 보내달라는 호소를 정하상은 조선교회의 현실 속에서 직접 풀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백서에서 이야기했던 교회의 재건은 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 남아있는 신자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 죽은 사람은 이미 목숨을 버려 선교를 증명하였거니와 살아있는 사람은 마땅히 죽음으로써 진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0: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신앙을 지켜야 할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흩어진 교우들을 찾아갔고 누군가는 성직자를 모셔오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자신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앙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황사영의 아내 정명련이었습니다.
2: 대역부도 죄인 황사영의 어미 이윤해는 경상도 거제부의 관비로 삼고 처 정명련은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의 관비로 삼고 아들 경하는 두 살인 까닭에 국법에 따라 사형을 면제하여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의 관노로 삼는다.
0: 가족은 한순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관노비로 제주로 간 정명련은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난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곳에서 정난주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신앙을 전해 나갔습니다.
2: 1838년 명년이 제주에 온 지 38년이 지났다. 고왔던 손은 부르트고 굳은 살이 박여 이제는 영락 없는 노비의 손이었다. 명년의 머리는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60 가까이 되자 이제 제주 사람들은 명년을 한양할망으로 불렀다. 명년은 한양으로 떠나는 대정현감의 배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외거 노비로 인정받아 초가집에 혼자 살며 전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명년의 외딴 집에서 전해진 성경 말씀은 바다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들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섬 사람들의 마음에 마른 수건에 물이 스며들듯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명년의 친구 간난이가 아주 열심히 전교 활동을 해서 명년을 따르는 신자들이 200여 명에 이르렀다.

0: 황사영이 백서에서 바라보았던 교회의 모습은 이제 정하상과 정명련이라는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모으고 한 사람은 자신이 머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재건은 그렇게 여러 사람의 삶을 통해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1: 신유박해로 많은 신자들이 순교하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불씨까지 사라지진 않았죠. 살아남은 신자들은 서로 신앙을 전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산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흔히 교우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하상 같은 경우는 바로 성직자를 모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실제로 북경에 10번, 20번, 뭐 20번까지 갔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마침내 파리해방 선교의 선교사들을 모셔오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황사영이 백서에서 간절히 바랐던 교회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실제로 황사영 백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번 교난이 있은 후에 특별한 은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이 장차 이 나라에서 아주 끊어져 버리려 합니다. 라고 했는데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하상, 조신철 또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북경에 여러 번 가가지고 편지를 쓰고 하는 과정에서 조선대목구가 설정되고 파리해방정교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면서 교회는 새롭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사영 백서를 읽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지키고자 했던 신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어져 있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황사영은 백서에서 무너져가는 조선교회를 다시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한 뒤에도 정하상과 정명련을 비롯한 신자들을 통해 신앙은 다시 이어집니다. 황사영 이후 조선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지 교회사 연구소 조한건 신부의 말이었습니다. 황사영의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것은 백서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정하상, 정명련, 그리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신자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가 남겨진 자리를 찾아갑니다. 200여 년이 지난 오늘 황사영이 잠든 곳에 서 있습니다.

황사영 묘에는 참배객이 끊이지 않았다. 황사영의 묘는 의정부교구 송추성당에서 관리하면서 무덤 주위에 십자가의 길을 세우고 무덤 옆에 작은 성당을 지었다. 진복이 황사영의 무덤 앞에 섰는데 마침 진복의 마음을 아는 듯 비가 내리고 있었다. 황사영 묘 앞에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조그맣게 조성되어 있었다. 신자들이 황사영의 무덤 앞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황사영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 진복은 무덤 앞에서 고개 숙여 기도했다. 황사영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황사영의 피가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든 것이다. 우리 순교자들의 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교회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전주교, 개신교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로 대한민국 성공의 밑바탕이 되었다. 모두가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이라 이야기하지만 이는 순교자들이 흘린 피의 기적이었다.

한때 역적의 글이라 불렸던 백서. 그 백서를 남긴 청년은 26살의 나이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주로 끌려갔고 어린 아들은 어머니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서에 담긴 절박한 물음은 정하상의 걸음으로 정명년의 삶으로 이어졌고 그 뒤를 살아간 신자들의 삶에도 남았습니다. 200여 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 우리는 황사영의 묘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를 위해 남긴 백서와 그 이후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가 남긴 백서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 길을 남긴 사람의 삶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우리가 황사영 백서를 다시 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황사영이 남긴 백서에는 박해받은 교회를 살리고자 했던 한 청년의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했던 방법에는 오늘의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역사적 맥락과 논쟁적인 지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백서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시대의

신앙은 한 사람의 삶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하상에게, 정명련에게, 그리고 이름 없는 신자들에게 이어진 신앙. 우리 신앙의 기초에는 목숨을 바친 신앙 선조들의 영성이 있음을 떠올리면서 그 영성을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에 함께하는 모든 젊은이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함께한 WYD 특집 백서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하는 곡으로 더 프레젠트의 용기를 내어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저는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민족의 명절 한가위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

예, 추석입니다. 민족 대명절입니다. 이 민족 대명절에 여러분은 기쁜 명절을 보낼 준비가 되십니까? 아니면 안 기쁩니까? 예, 보통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는 모일 일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기쁘지 않다면 뭐 때문일까요? 보통은 갈등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어디든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들은 대부분 어디서 생겨나느냐?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 부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의 모든 곡식과 재물. 그렇기 때문에 설령 하느님이 뭐 이렇게 벌을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무언가가 자신의 재물이나 곡식을 간섭하거나 빼앗아가거나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하느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부자가 곡식과 재물로서 채워놓은 자리에 우리가 뭘 채워넣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이면 다 알죠. 하느님을 채워놔야 됩니다. 그게 하느님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잃을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떳떳하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더라도 손해보거나 아니면 화낼 일이 없습니다. 왜냐? 난 이미 하느님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갈등들을 마주합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추석에 그런 갈등 속에서 고통을 겪거나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내 안에 하느님만을 채울 수 있도록 훈련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다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추석을 그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좋은 명절 지내시라고 그저 인사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함께 그저 함께해서 기쁘고 만나서 기쁘고 그런 삶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명절에 웃읍시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내 머릿속에서 치워버리고 그 안에 하느님만을 모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명절을 더욱 기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뻐함으로써 남들까지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이 추석에 걸맞은

추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기쁨과 행복의 소출을 건네드릴 수 있기를,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오늘 이 기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민족의 명절 한가위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황복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명절은 참 복잡미묘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때이기도 하잖아요. 누군가는 짧다며 투덜대고 또 다른 누군가는 너무 길다고 툴툴댑니다.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명절의 온도도 다양하겠죠. 누군가는 딱 적당하게 따뜻할 테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좀 싸늘할지도 모르겠어요.

0: 9월 25일 금요일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추석 특집 가요 투게더 그 둘째 날 오늘 첫 곡은 강병철과 삼태기의 행운을 드립니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어제부터 사흘간 추석 특집 가요 투게더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둘째 날 떼창 특집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명곡 중에도 특히 떼창이 화제가 됐던 노래들 또 챙겨왔는데요. 공연이나 방송, 콘서트에서 관객이 가수의 노래를 아티스트와 함께 큰 소리로 부르는 걸 떼창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합창형 응원 문화라고도 하더라고요. 사실 응원의 의미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또 흥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서 부른다는 느낌이 더 강하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어제는 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돌아봤는데 오늘도 어떻게 잘 즐길 준비되셨나요?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진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2: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0: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사람이 살면 몇 백년 사나. 개똥 같은 세상에 남아 둥글둥글게 사세.

이소원과 블레스원이 함께한 보름달 국악가요였죠? 이거 들려드렸습니다. 떼창 특집입니다. 떼창은 또 재밌는 게 한국에선 익숙한 문화지만 외국 가수들이 내한해서 이 문화를 경험하고 감동하는 일이 있었죠. 오아시스, 제이슨 라즈, 샘 스미스, 마룬5, 심지어 메탈리카까지. 그래서 떼창의 맛을 보면 다시 내한하게 된다는 재밌는 속설도 있더라고요. 자, 떼창 특집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원조들의 노래부터 듣고 갈까요? 떼창의 원조이자 라이벌인 두 분입니다. 남진과 나훈아. 말할 것도 없이 떼창 유벌자들이잖아요. 두 분 노래 사이좋게 한 곡씩 들려드릴게요. 남진님과 함께 나훈아 고향역.

남진님과 함께 나훈아 고향역 두 곡이었습니다. 떼창의 원조이자 라이벌인 두 분. 와, 근데 고향역은 그 기차 소리 뿌뿌 하자마자 몸이 막 들썩이죠? 자, 본격적으로 떼창 곡들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학 가요제에서 깜짝 등장해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노래가 있는데요. 등장하자마자 전주만 듣고도 많은 분들을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마성의 노래입니다. 짐작이 가시죠? 심지어 이 노래가 나온 당시 대학가요제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조용필 씨였다고 해요. 듣자마자 우승을 예감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1988년 세상에 나온 무한궤도의 그대에게입니다. 그대에게가 나온 지 4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운동회나 대학 축제에서 응원가로 많이 쓰이죠. 그렇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이 노래만 나오면 모든 세대가 떼창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이 그대에게 곡만큼이나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곡, 조용필 씨의 여행을 떠나요인데요. 앞서 무한궤도가 대학가요제에 나오던 당시 조용필 씨가 심사위원이었다는 얘기도 전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또 인연이 이어지는 게 재밌네요. 여행을 떠나요는 1985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4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가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멜로디 흥겹고 가사도 쉽고요. 들으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노래라서 정말 여행 갈 때 꼭 듣는 노래이기도 하죠. 이 노래 역시 후배들이 리메이크를 아주 많이 하고 있고 또 야구팀의 응원가로도 널리 쓰이고 있어서 그야말로 떼창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무한궤도 그대에게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무한궤도 그대에게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와, 떼창하기 좋은 노래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은데요. 여기서 멈출 수 없죠. 계속 이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아마 떼창곡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요? 바로 지금 라디오 DJ로도 유명한 가수 이문세 씨. 사실 이문세 씨가 특별한 게 한 앨범에서 히트곡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음방 수록곡 대부분, 대다수가 인기를 얻었다는 건데요. 발매만 됐다 하면 곡들 대부분이 차트에 오를 만큼 큰 사랑을 받았죠. 한 곡만 오르기도 어려운데, 그쵸? 이문세 씨의 앨범들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문세 씨를 모르는 아주 어린 세대들도 붉은 노을이나 깊은 밤을 날아서 같은 노래들은 많이들 알더라고요. 원곡도 꾸준히 불리고 있고 또 빅뱅이나 조성모, 박혜경, 규현 같은 가요계 후배 가수들이 꾸준히 리메이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문세 씨는 한 시간을 소개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떼창곡을 다량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어렵게 추린 두 곡 들려드릴게요. 이문세, 옛사랑, 붉은 노을

다들 따라 부르셨죠? 옛사랑 붉은 노을 이문세 씨의 두 곡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이문세 씨 노래들은 저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떼창곡 다수 보유자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시원시원한 노래들로 가볼까요? 날이 날이니만큼 들으면서 따라하고 싶은 노래들, 소화에 좋을 것 같은 곡들로 들어볼게요. 자, 먼저 축제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엄정화 씨의 페스티벌입니다. 이게 무려 1999년도 노래래요. 그런데 지금도 라디오에서 꽤 많이 나오잖아요. 또 대학 축제나 지역 축제에서도 정말 많이 틀고요. 축제날과 정말 찰떡같은 노래 아닐까 싶습니다. 자, 축제가 나와서 말인데 축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 있잖아요.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이 곡의 경우 체리필터가 음악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준 큰아들 같은 존재라고 언급할 만큼 고마운 노래라고 해요. 이 노래로 많은 대학 축제에서 공연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지난해에는 이 노래와 관련된 재밌는 일화가 생겼는데요. 한 대학 축제에서 체리필터가 무대에 올랐는데 타임테이블이 꼬이면서 앵콜곡으로 준비했던 낭만고양이를 부를 시간이 부족했대요. 행사하다 보면 그런 돌발 상황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 노래를 듣지 못하는 걸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바람에 체리필터가 다시 한번 노 개런티로 학교에 가서 낭만고양이를 열창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행복하게 떼창을 했다는 훈훈한 결말이네요. 이쯤에서 이 곡 두 곡 같이 들어요. 엄정화 페스티벌, 체리필터 낭만고양이.

속이 뻥 뚫리는 노래들 듣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듣기만 해도 너무 즐거워지는 노래들이죠? 자, 오늘 추석 특집 가요 투게더 두 번째 날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떼창하기 좋은 노래 특집입니다. 이번에는 따라 부르기 어렵지 않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도 흥은 보장되는 떼창곡들 가져왔어요. 먼저 2000년대 발매된 DJ DOC의 Run To You. 이 노래는 사실 노래방 문 닫는 곡으로도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DJ DOC는 몰라도 아, 그 노래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 노래방에서 이렇게 이 곡을 알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2년 후에 또 전무후무한 곡이 하나 세상에 또 나옵니다.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정규 7집 타이틀곡 Bravo My Life인데요. 이 노래는 가사도 참 좋아요. 그래서인지 나이가 좀 어린 분들도 또 연배가 있는 분들도 하나같이 이 노래를 싫어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특히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라는 대목에서 괜히 눈시울이 찡하다, 위안이 된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지금도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인생곡으로 손꼽히는 노래기도 하죠. 자, 이쯤에서 DJ DOC의 Run To You 먼저 띄워드릴게요.

DJ Dio 씨, Run to You. 어때요? 딱 노래방 문 닫는 곡 떠오르셨나요? 자, 어느덧 떼창 특집도 막바지입니다. 이제 최근에 발매된 노래들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저는 일단 역주행하면 브레이브걸스의 롤링부터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또 떠올랐던 곡이 한 곡이 더 있습니다. 발매했던 2022년 그쯤엔 조용하다가 여기저기서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음원 차트의 순위를 역주행한 노래인데요. 짐작하시겠나요? 바로 윤하 씨의 사건의 지평선. 처음에는 큰 반응을 얻진 못하다가 윤하 씨가 대학 축제를 돌면서 부른 게 점차 화제가 되면서 나중에는 윤하 씨의 노래들 중에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는 곡이 됐어요. 이 곡 자체도 좋지만 드라마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좋더라고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오늘 끝곡으로 준비해뒀고요. 저는 이제 내일 추석 특집 가요투게더 세 번째 날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절 스트레스 저희와 함께 풀리셨길 바라면서 우린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더 달콤할 거예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2: 볼!
3: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8: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7: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8: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7: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8: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7: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8: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7: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8: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9: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꽉 막힌 귀성길의 피로와 반가운 친척들과의 왁자지껄한 인사를 뒤로하고 어느덧 추석 연휴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과거 명절의 풍경은 텔레비전 편성표에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가며 특선 영화를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바닥 안에서 수천 편의 영화가 쏟아지는 방대한 OTT의 시대입니다. 무엇을 볼지 고르는 것조차 노동이 되어버린 지금 넘쳐나는 콘텐츠 속에서 나만의 특선 영화를 찾는 안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명절의 본질은 결국 휴식과 기억이죠. 가족과 묵은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 하지만 때로는 복잡한 가사 노동과 꽉 막힌 도로가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로 그 의미가 퇴색되기도 합니다. 김준일의 시사천국 추석특집 천국의 휴일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거의 없다 라이너 거의 없다 두 분과 함께 라거 천국을 특별하게 꾸려보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족의 기억을 묻는 멕시코의 명절부터 시공간을 거스르는 통쾌한 스릴러, 그리고 어른들의 서늘한 책임과 뜨거운 부성애를 묻는 명작들까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CB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지금 유튜브 창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라이브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환영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진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
3: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0: 잘 먹네.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김준일의 시사천국 추석특집 천국의 휴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구석을 영화관으로 만들어줄 두 분 모셨습니다. 라거 천국 라이너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라이너 두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0: 보통 뭐 추석 설날엔 뭐하고 지내세요 두 분은?
2: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방송으로 보면 다 그렇겠지만 추석 전이 제일 바쁩니다.
1: 아, 그렇죠.
2: 보통 6개씩 있거든요. 스케줄이 그렇게 있다가 추석에는 막상 없어요.
1: 그러니까 아, 그렇죠.
2: 방송국 분들이 자기들이 쉬려고 출연자들을 계속 굴려요.
1: 계속 굴립니다.
2: 엄청 굴려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저는 뭐 제가 운영하는 회사도 다 쉬기 예. 때문에 아. 추석에는 정말 별일 없이
0: 진짜 온전하게 쉬시는군요.
2: 쉬고 네 게임하고 밀린 게임하고 밀린 만화 보고 밀린 영화 보고 아. 아우 정신없죠.
0: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2: 아,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0: 아니 그 라이너님이 진짜 네. 영화의 전문가시기도 하지만은 게임도 그렇게 좋아하셔서
2: 아, 그럼요, 그럼요.
0: 예, 예전에 게임 유튜브도
2: 그렇죠, 그렇죠.
0: 많이 올리시고 그러셨어요.
2: 만화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도 그러니까요.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 게 너무 많고 책도 좋아하고
0: 그러니까요. 네. 아 그거
2: 저도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0: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렇게 즐기는 시간도 개인의 시간도 참 오롯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네. 거의 없다님은 보통 뭐 하세요?
1: 저는 라이너가 좋아하는 것들과 의외로 접점이 별로 없어요.
0: 아 그래요?
1: 저는 게임을 잘 안 합니다.
0: 게임 안 하시죠?
1: 예, 게임에 흥미를 못 느끼고
0: 아, 죄송한데 게임 오타쿠 같이 생기셨어요.
1: 그러니까 뭐 느낌은 그런데 네. 생긴 대로 살면 뭐 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생긴 대로 살면 너무 막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오토바이.
0: 오토바이.
1: 예, 그리고 러닝.
0: 예.
1: 아주 활동적인 거 좋아해요, 저는.
0: 어, 예. 그러시군요.
1: 뭐 여자도 좋아합니다만 그건 얘기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0: 아, 예, 예 그거는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예. 오토바이를 타고 뭐 취미로 타시는 거예요?
1: 저번에도 오토바이 타고 왔었는데
0: 예.
1: 아, 예,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제가 직접 좋아하는 오토바이 가져다가 순수 조금씩 조금씩 이제 수리하고 한 대, 커스텀하고
0: 한 대 예. 1억 원씩 하고 뭐 그런
1: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0: 그런 건 아니고
1: 예, 한 5천 정도.
0: 5천 정도. 일단 예. 제 차보다 비싸요. 일단 확실한 건 제 차보다 비쌉니다.
1: 아니 뭐 그냥 뭐 취미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뭐 사람은 누구나 그 아이언맨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취미는 필요하다. 취미 활동은 필요하다. 제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취미 활동이죠.
0: 그렇군요.
1: 투어를 한번 갔다 올 생각입니다.
0: 그 어디 뭐...
1: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한번 쭉 한번 달렸다가. 예.
0: 알겠습니다.
1: 가족들이 야. 만나자고 했는데
0: 예.
1: 안 된다.
0: 안 된다.
1: 나 오토바이 타러 가야 된다.
0: 오토바이 타러 간다. 예. 예. 그러다가 잘립니다. 예, 가족에서.
1: 이미 지금 뭐 버려진 지 꽤 됐어요.
0: 알겠습니다.
1: 예, 예.
0: 자, 오늘은 영화. 추천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이제 오늘 추천하는 영화들은 이미 개봉한 지가 좀 된 거기 때문에
1: 네.
0: 스포일러 뭐 왜 스포일하냐 이런 거 불만 안 받습니다.
1: 네. 인간적으로 예. 인간적으로 개봉한 지 10년 지난 건 스포일러 얘기하지 맙시다.
0: 20년 된 예. 영화도 있어요 지금 예. 개봉한 지. 그래서 스포일러 뭐 불평 불만 받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이 세 편씩 준비해 오셨는데요. 또 얘기를 더 하려면은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좀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너님 어떤 거 먼저 추천해 주시겠어요?
2: 아, 네, 일단 저는 추천의 기준이 있어요.
0: 기준.
2: 네, 기준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명절에 보셔야 되잖아요.
0: 예.
2: 사람들끼리 모여서 명절이 영화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맞아요. 먹으러 가야 되고 화장실 가야
1: 그럼,
2: 되고
1: 그럼, 그럼.
2: 중간부터 볼 수 있는 영화여야 돼요. 그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큰아버지가 눈치 없이 제가 나쁜 놈이야. 제가 배신해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으려고
1: 네.
2: 그런 영화여야 되고 그래도 재밌는 영화
1: 그래도 재밌기가 쉽지 않아요.
2: 네, 쉽지 않습니다.
0: 네.
2: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영화 코코예요.
0: 코코.
2: 네, 코코.
0: 애니메이션이죠.
2: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0: 예.
2: 멕시코의 망자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0: 망자의 날 있죠.
2: 망자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추석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백귀야행 이런 건데
1: 그렇죠.
2: 이제 저승에서 과거의 조상들이 전부 다 저승길을 거슬러 나와서 이제 여기로 온다, 이승으로 온다라는 거고 그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로윈 축제 같은 것도 다 여기서 나온 거죠.
0: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음악을 금지당한 소년 12살 소년이 이제 델라크루즈라고 하는 전설적인 가수를 동경했다가 이제 저승으로 가서 진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픽사의 19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이고요.
3: 예.
2: 굉장히 화려한 비주얼 그리고 멕시코 전통 음악이 어우러져 있는 대단한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저도 이 제가 영화 보면서 거의 안 웁니다.
3: 예.
1: 어지간하면 울지 않는데 예. 이 코코는 보면서 정말 오열을 하고 나왔어요.
3: 아, 우셨어요?
1: 제가 할머니한테 약해요.
2: 아 할머니.
1: 아 제가 할머니한테 무지무지하게 약합니다.
3: 예.
1: 그래서 할머니가 일단 영화에 등장한다. 바로 준비하거든요. 아 나 이 영화보다 울겠다. 아 그런데 야 막판에는 그냥 아. 와우 그러니까 정줄을 놓게 만들더라고요.
2: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예. 거예요. 우리가 할머니를 등장시켰을 때 그
3: 예.
2: 할머니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여러 가지 있죠.
2: 이제 우리나라에 제가 좀 싫어하는 심파 영화들은 할머니를 불쌍하게 만들어요.
1: 불행하게
2: 만들어요. 만들죠. 그래서 예. 심파를 막 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게 하죠. 근데 이 코코는 어떤 식이냐면 아, 이 할머니는 애초부터 할머니가 아니었어.
3: 예.
2: 마치 처음부터 할머니인 것처럼 늘 저 자리에 저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었구나. 요거를 보여주면서 아 우리가 왜 할머니를 사랑하게 하는가, 왜 이 작품의 제목이 코코인가, 이걸 생각하게 만드는 아, 아주
1: 벌써 눈물 날 것 같아.
2: 대단한 소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뭐 내용은 뭐 워낙 유명하지만 짧게 어떤 내용인지 짧게 뭐 말씀해 주세요.
2: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겔이 이제 신발 만드는 구두 만드는 그 집안의 아이인데 음악을 좋아해요. 근데 이 집안은 음악이 금지돼 있어.
1: 할머니가 싫어하셔.
2: 할머니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 가족들이. 왜냐면 여기 이제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쯤 되는 사람이 고조 할아버지죠.
3: 예, 예.
2: 그 사람이 이제 기타를 들고 음악한다고 집안을 버리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 집안은 음악이 금지예요. 근데 이제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델라 크루즈라고 하는 전설적 가수를 좋아했던
3: 예.
2: 이 친구가 망자의 날에 델라 크루즈의 기타를 잡고서 그걸 딱 치는데 그걸 치는 순간에 망자의 세계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진실을 알게 돼요.
3: 예.
2: 아,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사실은
0: 억울해.
2: 너무 억울하고 이런 사람이었고 사실 음악의 천재는 우리 집안에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음악은 이런 거고 나의 영웅은 쓰레기였고 이런 것들을 쫙 알게 되면서 가족의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쫙 펼쳐지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3: 그렇군요.
2: 네.
0: 망자의 날이 약간 뭐 추석하고도 좀 닮아 있네요. 생각해 보면은
1: 그렇죠.
0: 우리도 이제 조상님한테 절을 또 하는 거잖아요.
1: 차례 지내고 그러니까 절하고 이런 날이니까.
0: 이게 그리고 가톨릭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게 원래 망자의 날은 멕시코 아즈텍 문명부터 있었던 그건데 이게 이제 다 가톨릭으로 멕시코 사람들이 개종을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그 가톨릭 명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때서 그때가 모든 성인 대축일 11월 1일 그리고 12월 2일이 위령의 날 이렇게 다 편입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 멕시코에서는 가톨릭 뭐 축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망자의 날이 안 그래도 축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주 영화나 애니메이션 소개되고 나서 더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007 스카이폴 다음 영화가 뭐였더라? 아무튼 007 시리즈에서도

0: 이제 직접 다니엘 크레이그가 이 망자의 날에 가면을 쓰고 이제 호텔에 올라가서 이제 저격을 하러 올라가는 장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1: 예, 예.
0: 저는 약간 이게 우리나라 정서랑 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족들이나 지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예. 그 망자는 저승에서 또 한 번 완전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우리가 왜 이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왜 돌아가신 분한테 차례를 지내? 어차피 그분은 계시지도 않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굉장히 낭만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이 애니메이션을 같이 보고 나면 아 이래서 우리가 조상을 기려야 되고 차례를 지내야 되는구나.
2: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 원피스를 보면서 배웠던 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잊혀졌을 때다.
3: 잊혀졌그
2: 명대사. 예, 예, 이거를 예, 여기서 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예. 사실 원래 디즈니가 여기서 그 망자의 날이라는 명절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겠다고 한번 나섰던 적이 있어요.
1: 근데 이거는 그 나라의 고유 명사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 그래서 멕시코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디즈니가 하루도 못 버티고 상표 출원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런 예. 그런 생각이 나는 되게 재밌는 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Day of the Dead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네. 이거를 하는 거는 추석을 예를 들면 설날을 상표 네. 출원하겠다라는 거 거의 네. 비슷한 발상인데요.
0: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추석 소재로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 놓고 한가위를 우리가 특허하겠다라는
2: 특허를 하겠다.
0: 말도 안 되는 소리.
2: 실제로 예. Dia de los Muertos라는 예. 멕시코 말로
1: 예.
2: 그거를 상표 출원을 하려다가 실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1: 탐욕이 과했다 라고 하면서
0: 니네 거나 잘 지켜라 남의 그러니까. 거 욕심내지 말고
1: 예, 맞네요. 예. 자 이번에는 거의 네. 없다님 네. 추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제 뭐 돌아가신 지 좀 됐죠. 이제 토니 스콧 감독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연출
1: 액션
0: 스타일을
1: 액션 영화의 대가죠.
0: 네. 예. 그리고 예, 액션 영화랑 스릴러 액션 스릴러로 굉장히 잘 만드는 예, 예. 감독님이셨는데 리들리 스콧의 동생입니다.
1: 동생이죠.
0: 예, 네. 리들리 스콧이 아마 내가 동생 것까지 영화를 찍겠다라는 식으로 요즘에 굉장히 다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두 분은 스타일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리들리 스콧은 조금 더 장중한 스케일의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 예.
0: 토니 스콧은 아기자기한 아기자기하지만 정말로 몰입감이 굉장히 센 영화들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덴젤 워싱턴을 계속 출연시켜가지고
1: 예.
0: 뭐 언스토퍼블 같은 영화들도 만들었었는데 이 영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영화는 데자뷰라는 영화입니다.
1: 데자뷰
0: 네, 2006년작이고요.
1: 예.
0: 제가 개인적으로 속상한 건 한국 영화 중에 진짜 못 만든 영화 중에 데자뷰가 있어요.
1: 아,
0: 예. 라이너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2: 그
0: 봤죠?
2: 그 남규리 씨
0: 남규리 씨 나오는
1: 예.
0: 영화.
1: 아, 예. 예.
0: 남규리 조한선 뭐
2: 남규리 씨의 연기력에 저가 예. 제가 정말 감탄을 그만
0: 쓸 수 없습니다. 아, 정말 감탄.
2: 아, 네. 조용한 분노라는 게 뭔지 보여주죠. 아. 분노를 폭발하는 장면인데. 표정이 없는 분노.
1: 아, 예.
2: 야, 놀라웠어요.
0: 게다가 근력이 없는 분노.
2: 근력은
0: 네, 컴퓨터를 이렇게 바닥에 던지고 컴퓨터를 막 발로 밟아요.
1: 예.
0: 근데 조금의 손상도 없어. 컴퓨터가. 발로 밟는데.
2: 그러니까 누구도 예. 해할 수 없는 사람이
0: 그렇죠.
2: 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노였어요.
0: 정말 무해한 사람이다, 저 사람.
1: 아, 지금 너무 다른 쪽으로 빠지시게 안 됩니다.
0: 아, 죄송합니다.
2: 하필 대자뷰가 바로
1: 디스하는 방송이 되면 안 돼요. 아, 예. 예. 어쨌든.
0: 어쨌든 그래서 제가 속상한 게 대자뷰를 예. 검색하면 그 영화가 떠요.
1: 그게 뜨는구나.
0: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 예. 원래 이런 좋은 영화가 있는데 토니 스콧의 데자뷰입니다.
1: 예.
0: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람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터져요. 근데 이게 그 안에 그래서 유람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1: 예.
0: 대형 참사가 난 거죠. 근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폭탄 테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배에 문제가 있어서 폭발이 일어난 게 아니라
1: 예.
0: 누군가가 이제 커다란 유람선은 차도 여러 대 싣고 가잖아요. 그 차량 안에다가 폭탄 설치했다 터트린 거죠. 그래서 더그 칼린이라는 이제 ATF 여기가 뭐 폭발 화약물 단속반인가 이래요. 여기 요원이 더그 칼린이라는 요원이 덴젤 워싱턴이 연기를 하는 사람인데
1: 예.
0: 이 사람이 이제 요 사건을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팀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비밀 감시팀인데 우리가 그 미국 전역에 깔려 있는 CCTV나 이런 걸 재구성을 해가지고 4일하고 6시간 전에 기록을 마치 실시간 라이브로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 와서 한번 같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볼래?
1: 예.
0: 라고 더그 칼린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딱 봤는데 여기까지는 스포가 아닙니다.
1: 예.
0: 더그 칼린 쓱 봤는데 4일 6시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마치 CCTV로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각도를 돌려가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야, 우리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네.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 아무리 봐도 이상해.

0: 이런 일이 가능해? CCTV 아무리 많이 깔려 있어도 그렇지. 거기다가 당시 AI가 지금처럼 발달했을 때도 아니니까.
1: 예.
0: 만약에 컴퓨터가 다른 부분을 그래픽 처리한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돌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슬쩍 비밀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비밀을 알아내느냐?
1: 예.
0: 이게 사실은 웜홀 같은 타임머신 구멍이 하나 뚫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4일 6시간 전의 시간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그렇다면 내가 폭탄 테러를 막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1: 예.
0: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약간 또 의외로 여기 로맨스 장르가 좀 들어가 있어요.
1: 예.
0: 첫 번째 희생자가 있어요. 이 첫 번째 희생자가 차를 뺏기고 그 차량이 폭탄 테러에 사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폭탄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죠.
1: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이제 여성인데 클레어라는 여성이거든요.
1: 예.
0: 이 클레어라는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덴젤 워싱턴이 4일 6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이 사건을 파헤치는 얘기입니다.
1: 그러니까 그 여성을 구하면은 폭탄 테러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0: 그렇죠.
1: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4일 이제
1: 전을 네. 본다고 해서 이제 네.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에 더 개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0: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임머신 개념이 좀 흔들려요. 왜냐하면 더그 칼린이라는 사람이 그 타임머신을 타고 4일 6일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1: 예.
0: 그건 과거인가? 과거로 돌아가서 개입하면 현재가 바뀌는가? 이 문제를 아주 살짝 건드립니다. 이거 딥하게 건드렸다가 하도 것도 없기 때문에.
1: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타임 패러독스를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 나비 효과 뭐도
2: 네.
1: 있었고 뭐 네. 그런데 이것도 약간은 그런 장르군요. 그러니까.
0: 나비 효과는 고정된 시간선이라는 설정이잖아요.
1: 예.
0: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하나 고치면 미래가 그대로
2: 바뀌죠.
0: 쫙 바뀌는 거죠.
1: 예, 예.
0: 그런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동시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1: 그렇네요.
0: 과거도 존재하고 있고 미래는 현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있는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개입하면 현재의 사건이 안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살짝 머리 아플 정도는 아니고 아주 살짝 건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예. 근데 재밌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시간 여행 영화는 과거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식의 구조를
0: 그렇죠.
2: 많이 갖게 되는데 이거는 예. 뭐 동시에 있는 거니까 현재와 과거가
1: 현재와 과거가
2: 동시에 돌아가는 그런 거고 되게 좀 운명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이디푸스.
1: 오이디푸스.
2: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를 예. 보면 예언이 있잖아요. 그 예언에서 얘가 벗어나려고 한다고요.
1: 네.
2: 도망친다고요. 그 도망치는 길이 예언을 이루는
0: 길이죠.
2: 길이야. 이런 것처럼 이렇게 결정된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1: 예.
2: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구조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다.
1: 그렇군요.
2: 네.
1: 저는 이 영화를 봤는데
0: 네.
1: 이 영화랑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했던 넥스트라는
0: 넥스트.
1: 영화.
2: 아, 네.
1: 약간 이거는 그러니까 넥스트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30초의 네. 미래의 일을 보는 약간 네. 이런 설정이라서 이제 뭐 총알이 어디로 날라올지 무슨 일이 그것도 약간 폭탄 테러 막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0: 맞습니다.
1: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한쪽은 과거를 보고 막고 있고
0: 네.
1: 한쪽은 미래를 보고 막고 있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30초는
2: 짧죠.
0: 너무 짜요.
2: 너무
0: 1분은 줘야지.
2: 30초 너무해.
0: 30초 너무하잖아.
1: 30초였나 1분이었나 30초였던 걸로 기억해요.
0: 예, 저도 30초라고 기억해요.
1: 예. 그러니까
2: 30초면은 폭발 같은 거에선 살아남기가 어려워.
0: 맞아. 아무리 빨리 뛰어도
2: 그러니까.
0: 안 돼.
1: 아,
0: 네. 그래서 그 영화는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의 한계가 명확한 영화죠.
1: 예.
0: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이야기가 뻗어 나갑니다. 오케이. 4일 6일 전은 볼 수 아. 4일 6시간 정도 볼 수 있다는 건 알겠어.
1: 네.
0: 그럼 여기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이 통로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보내면 그게 과거로 가나? 물건이 가면 사람도 갈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꺼내는 거죠.
2: 너무, 네. 너무 재밌는 설정이야.
0: 네.
1: 네. 그렇군요. 예, 토니 스콧 감독이 좀 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긴 했는데
0: 예.
1: 그 워낙 유명한 작품을 많이 했잖아요.
0: 사실. 아 너무 많죠.
1: 뭐 탑건도 이분이 찍었죠.
0: 그렇습니다. 이분이 약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원하는 바를 굉장히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감독이에요.
2: 예. 그렇죠.
0: 별 사건이 안 벌어져도 긴장감이 넘치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1: 아.
0: 사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뭐 크림슨 타이드도 이분이 만들었고
1: 예.
0: 그리고 펄햄 123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기도 덴젤 워싱턴이 등장을 하는데
1: 예.
0: 이게 지하철 폭탄, 지하철 테러를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진짜 사이즈 작은 일이에요.
1: 예.
0: 존 트라볼타가
1: 예.
0: 권총을 가지고 지하철 한 칸을 납치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2시간 10분짜리 영화를 너무너무 긴장감 넘치게 만들어요.
2: 그리고 이분은 좀 별거 아닌 장면도 되게 멋있게 만들어요.
0: 아, 맞아요.
2: 진짜 보다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 거거든요.
1: 예.
2: 뭐 예를 들어서 뭐 톰 크루즈가 선글라스를 낀다든가 정말 별거 아닌 장면.
0: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죠.
2: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0: 너무 멋있어.
2: 계속 생각나요.
0: 톰 크루즈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 나간다.
2: 예. 너무 멋있어.
0: 너무 멋있죠.
2: 아무 내용 없어. 그냥 달려. 왜 달려야 되는데?
0: 아무도 왜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옆에 전투기가 같이 달리네. 예. 멋있어.
2: 그냥 멋있어.
0: 일단 멋있는 거야.
1: 리들리 스콧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런 부분은 리들리 네. 스콧은 뭔가 굉장히 웅장한 서사를 만들려고 하고 네. 뭐 그런 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런 분이죠. 프로메테우스도 네. 그렇고
0: 맞아요, 맞아요.
2: 스토리 전개가 일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아주 스타일리시합니다. 리들리 스콧.
0: 그냥 리들리 스콧은 아 이 장면에 들어있는 뭐 함의는 말이야. 네. 뭐 이 장면 뭘 상징하고 토니 스콧 멋있잖아. 아 멋있잖아. 아, 끝내주잖아. 됐잖아 한 잔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2: 그런 느낌이었군요.
1: 예. 예. 그 비교해 보면서 비교하면서 예. 한번 두 거장의 영화를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다음엔 라이너 평론가님 두 번째 추천작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2: 저는 이번에 넷플릭스 시리즈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4부작 영국 드라마거든요.
0: 야, 예. 꼭 봐야죠 이거.
2: 소년의 시간이라는 작품이에요.
1: 아, 이거 아. 예전에 저한테 한번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이거 본 적이 있어요.
2: 소년의 시간 이게 예. 엄청난 작품이고 재미도 재미인데
1: 원테이크.
2: 에, 원테이크가 어마어마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뭐 원테이크 다 우리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거 컷을 안 하고 그냥 카메라 한 대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찍잖아요.
2: 그렇죠.
1: 이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약간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차 위로 이렇게 계속 카메라가 날아가기도 하고 초반에 보면은 그러면은 카메라를 드론에 달았다가 뭐 어떻게 다시 내렸나 막 이런 카메라 기법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2: 네, 저는. 놀랍죠. 그 장면 자체가 이거 어떻게 찍었지 하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테이크로 진행되다 보니까 장면 장면들이 너무너무 긴장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장면들. 그러니까 소년을 따라가다가 2층에 있는 인물로 가려면 그 카메라가 실제로 움직여야 돼요.
1: 예.
2: 2층까지 카메라가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0: 그렇지, 그렇지.
2: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누구도 NG를 내면 안 돼요.
1: 그렇네요.
2: 이 모든 게 전부 다 짜여져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마치 이 관객을 그 사건 현장으로 멱살을 갖고 데리고 와서 여기 서 있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연출이라서 이거 보고 있으면은 와 이런 영화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작품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용에서도 정말 훌륭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줄거리를 좀 소개해드리면 소년은 제이미 밀러라는 소년인데 13살
1: 예.
2: 친구예요. 이 친구 집안에 이제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경찰이 들이닥쳐서 막 그 소년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겁이 나니까 침대 위에서 소변을 지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경찰들은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따라가서 알게 되는데 경찰은 이 친구가 이 어린 친구가 동급생을 살해했다. 동급생 여자애를 살해했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요. 그런 예. 혐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이 아이가 살인을 했나? 이걸로 얘기를 가져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러면 왜 죽여야 했나 왜 이 아이는 사람을 죽이는 아이까지 될 수밖에 없었나 이거를 쭉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 뭐 영화를 잘 만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특히 부모님들이
1: 예.
2: 내 애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 아, 내 애에 대해서 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정말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2: 네, 네.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모든 부모가 항상 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0: 세상에서
1: 애가
0: 제일 틀린 말입니다.
1: 우리 애가 네. 머리는 좋은데 네. 애가
2: 머리는
0: 친구를 잘못 만나서
2: 친구를 잘못 만나서.
1: 예. 예. 그렇군요.
0: 사실은 제가 예. 그 잘못 만난 친구였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누구를 망쳐놨습니까 도대체?
0: 전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예. 본인들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제가 학교 폭력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예, 예. 친구들 꼬드겨서 같이 놀러 나갔는데 제가 또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저한테 억하심정 가진 친구들 많을 텐데 다 그래봤자 지 선택이니까
2: 네. 갑자기 갑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0: 이제 와서 절 탓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 학교를, 네가
1: 네 학교를 자주 안 가셨나요 혹시?
0: 아 전 학교는 다 갔습니다. 아. 야자는 전부 빠졌죠.
1: 아 야자를 다 예. 빠졌군요. 예. 혹시 학교 중간에 담을 예. 넘어서 뭐 탈출하거나 그러셨나요?
0: 또 자세한 범행 과정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진 않네요. 아, 예. 네네. 이제 와서 물론 공소시효는 끝났습니다만 아, 예. 네. 자백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 예.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사부작이죠?
2: 네, 사부작이고 예. 뭐 명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이 소년 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혹은 내가 잠재적인 나의 어떤 연애 대상이나 성적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아이의 태도가 확 바뀌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저는 되게 소름 끼쳤어요.
0: 섬뜩하죠, 진짜.
2: 왜냐하면 어떤 덩치 좋은 남자 경찰이나 교사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이 소년이 젊은 여성 상담사가 들어오니까 태도가 변해요. 이런 부분들을 되게 너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작품이라서 시간 내서 보고 있으면 되게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0: 그렇군요.
2: 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그 범죄 쪽에서 이제 자백을 받아내거나 하는 기법들의 프로파일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해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대상을 신뢰를 해야지만 털어놓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 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털어놓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렇게 좀 이제 취조를 하거나 그럴 때 그렇게 뭐 많이들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작품도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없다님
0: 네.
1: 두 번째 추천작 말씀해 주시죠.
0: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류의 영화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훈훈한 영화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1: 근데 훈훈한 영화군요. 그러니까 오늘
0: 이번에는 네 훈훈한 영화. 왜냐면 저도 이제 때와 장소를 가려서 이제
1: 가족 추석날 예,
0: 명절에 가족들이 보는데 예. 뭐 필갑하고 이런 영화를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곡성 이런 걸 볼 네. 수는 없. 아, 뭐 그 좋은 영화지만은 네, 가족들이 네. 다 같이 모여서 보기에는 조금
0: 그렇죠.
1: 무섭죠.
0: 가족들 네. 취향이 다 저랑 비슷하다라면 또 모를까. 네. 그건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제 명절에 모이면 싸움이 나는 건 그 남자 어른들끼리 싸움이 나요. 네. 그 여자 어른들끼리는 이렇게 대놓고 싸우는 경우가 잘 없어요.
1: 네.
0: 보통 이제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경우는 있어도 남성 어른들이 이제 정치 얘기하다가 뭐 종교 얘기하다가
1: 네.
0: 뭐 또 이제 집안의 선산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싸움이 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좋은 남자 어른이 좀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왜냐하면 싫든 좋든 대부분의 기득권은 좋은 남자 어른들이 가지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게 서로에게 좋고 더 나은 분위기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낸시 마이어스라는 아주 유명한 할리우드에서 로맨틱 코미디 잘 만들기로 아주 이름이 정평이 나 있는
1: 예.
0: 이 여성 감독이 한번 고민을 해본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 인턴에 대해서 뭐 수많은 뭐 어떤 수식어가 가능하겠지만 그냥 인턴은요
1: 예.
0: 좋은 남자 어른의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영화예요.
1: 그러니까 영화 할리우드 영화 인턴 말씀하시는 거죠?
0: 그렇죠. 지금 극장에서 개봉 중인 영화 인턴 말고요.
2: 2015년작 인턴.
0: 그렇습니다.
1: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그 인턴.
2: 그 인턴.
0: 예.
2: 그 인턴.
0: 이게 이제 집에 있는 OTT를 잘 찾아보시면 아마 찾아서 보시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1: 예.
0: 이게 뭐 애플TV도 있고 뭐 웨이브에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그렇구나. 이 영화를 보시면 아, 좋은 남자 어른은 보통 뭔가를 더 가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더 뺍니다. 그러니까 낸시 마이어스라는 감독이 굉장히 영리해요. 로버트 드니로라는 배우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대부2에서 무려 돈 콜레오네 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1: 카리스마 장녀.
0: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택시 드라이버 같은 영화에서는 뉴욕의 뒷골목을 누비는 트래버스라는 또 유사 범죄자이자 자경단 네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뭐 두 말하면 입 아픕니다. 이 사람이 맡은 역할을 어떻게 다 제가 주워 섬기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보통 이 남자가 갖고 있던 이미지는요 과묵하고 공격적인 남성성이었었어요. 말을 별로 안 합니다. 대부투의 돈콜레오네가 했던 가장 유명한 대사 뭡니까? 내가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할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 뭐였어요? 총알이었습니다. 총알을 어떻게 거부해 사람이. 그런가 하면 트래버스 역시 마찬가지로 거부할 예. 수 없는 제안을 막 흩뿌리고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말은 없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굉장히 어떤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역할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70세가 넘어가가지고 흰머리 지긋하게 나가지고 이렇게 사람 좋은 노인의 형상을 띄웠단 말이죠. 네.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람이 예전에 갖고 있던 역할들이 갖고 있던 걸 하나씩 다 뺍니다. 공격성 그리고 어떤 그런 과묵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빼요. 다 빼고 배려를 집어넣습니다. 오. 그래서 이 사람을 현대사회에 딱 갖다 놔요. 현대사회에서 이 남자 어른을 보고 너희들이 배울 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행

0: 행동하는 게더 좋은 사람으로 가는 발걸음인지를 한번 너희들도 깨달아봐라고 만든 영화입니다. 젊은 남성에게 클래식한 좋은 남성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게 감독 낸시 마이어스의 말이거든요.
1: 뭐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앤 해서웨이가 스타트업을 좀 잘 키워서 큰 회사로 네.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네. 인턴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이제 70대에 꼭 회사에서 중역이었다가 은퇴한 로버트 드니로가 인턴이 돼서 뭐 서로 도와주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2: 그렇죠. 네. 정확히는 이제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왔다는 이야기인데
1: 네.
2: 저는 이거 보면서 한국판 이제 나왔잖아요.
0: 네.
2: 이 추석 연휴 즈음에서 한국판 인턴을 생각을 해보면 한국판 인턴이랑 뭐 여러 다른 면들이 다르지만 이 나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소희 씨는 나이가 같아요.
0: 네.
2: 앤 해서웨이가 당시 32살에 이걸 찍었는데
0: 네.
2: 한소희 씨가 32살이에요.
0: 맞아요.
3: 오.
2: 근데 최민식 씨는 로버트 드니로가 이거 찍을 때 72살이었거든요.
1: 예.
2: 근데 지금 최민식 씨가 64살입니다.
1: 8살이
2: 8살이 어린 거예요.
1: 예, 예.
2: 그 이걸 보면서 저는 아, 이 한국의 정년이 낮아지는 문제를
1: 아.
2: 이렇게 풀었나? 아, 그렇구나. 아, 왜냐면 최민식 씨도 로버트 드니로랑 되게 비슷한 결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2: 깡패 역할 많이 하시고 검사 역할도 많이 하시고
0: 한국 아저씨 역할 제일 많이 하신 분이죠.
2: 아저씨 네. 역할인데 좀 약간 주먹 좀 쓰고 거칠고 반달 역할도 좀
0: 그렇죠.
2: 하고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1: 그러게요. 카지노에서도
2: 네, 네. 그렇죠. 거친 역할 많이 했다고요. 이런 분이 이제 좋은 어른으로 아까 거의 없다님 말씀하신 좋은 어른이란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역할로 나오셔서 되게 인상적이면서도 좀 슬프기도 하고 한국의 현실을 담으려고 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한국의 현실을 담는다 그러면 좋은 것도 좀 담겼으면 좋겠는데
1: 예.
2: 보통 좀 안 좋은 것들을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없애야 될 관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악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담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뭐 외국인들은 한국의 좋은 점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예. 네. 뭐
0: K-pop 데모넌터스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
2: K-pop 데모넌터스
0: 여전히 압도적인 시청 시간을.
2: K-pop 데모넌터스는 근데 전 지금 생각해도. 네. 참 대단한 작품이에요.
0: 아, 말도 안 되는 일을
2: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말도
1: 이런
2: 안 되는
1: 이런 거를 만들어 솔직히 우리는 저도 왜 이런 거를 만들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2: 그러니까 되게 제가 볼 때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인데 근데 장면 장면은 되게 훌륭하거든요.
1: 예.
2: 저 아직도 골든 부르는 장면 아직도 생각이 나요.
0: 아,
2: 머릿속에.
0: 그럼.
2: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작품이에요. 나는 묘한 마력을 갖고
0: 맞아.
2: 있어.
0: 맞아. 비행기에서 김밥이랑 그 라면 먹는 장면도 생각나요.
1: 악마들이랑 거기서 싸우는
0: 예,
1: 거 보다가
0: 예, 그런 것
2: 약간 불량식품 같은 매력.
0: 아.
2: 계속 먹게 되는
0: 계속
2: 그런 매력. 계속 생각나고.
0: 그리고 전연령대의 어른들까지 같이 보는 불량, 같이 먹는 불량식품이라서. 야, 이거는 그 맷 데이먼이 넷플릭스랑 영화 만들 때 그랬대요.
1: 네.
0: 넷플릭스 찾아와가지고 아, 요등급으로 시청시간이 나오면 얼마를 드리고 요등급으로 시청시간이 나오면 얼마를 드리고 근데 요등급으로 시청시간이 나오면 얼마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이거 못해요. 이거 한 영화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K-POP 데모넌터스 라고 했대요. 몇 대면이 아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 우리가 영화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2: 아뭐 예. 아, 역사를 쓴 작품이니까.
0: 그러니까. 케이팝 데모넌터스 얘기가 돼버렸는데.
1: 예. 예. 어쨌든.
2: 아 근데 추석에 괜찮죠?
0: 더 나쁘지 않죠. 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예, 예.
1: 온가족이 올 수 있는.
0: 예.
2: 온가족이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0: 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인턴 예.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은 영화 속에서 봤던 수많은 로버트 드니로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혀 있을 거예요.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분들에게는 특히나 더 즐거운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1: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너 평론가님이 준비한 세 번째 어떤 건가요?
2: 아 빌리 엘리어트.
1: 빌리 엘리어트.
2: 네, 이 작품 좀 추천해드립니다.
1: 이건 나온 지가 진짜 오래된 꽤 됐죠.
2: 예, 꽤 됐어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2000년 영화인 것 같은데요. 네, 2000년.
1: 26년 전.
2: 그렇습니다.
1: 저도 이거 봤어요. 극장 가서 봤는데 울었어요.
2: 아.
0: 아 이거 울만하냐?
2: 울만하죠.
1: 예, 울었어요. 진짜.
2: 울만하고 감동적이고 그러니까 왜 빌리 엘리어트가 이렇게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뮤지컬로 나오고 있고 왜 이런지를 그냥 영화를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시대 상황이랑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1: 예.
2: 이 작품의 배경 자체가 1980년대 그 마거릿 대처라는 사람이 총리를 하고 있던 시절에
1: 철의 여인
2: 그렇죠. 네. 철의 여인 영국 북부 탕광촌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발레리노를 꿈꾸는 11살 소년 빌리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생각해 보면 여기 아버지가 탕광촌에 살고 있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남자다워야 된다.
0: 영국 중산층 터프가이죠.
2: 터프가이. 터프가이가 뭔지. 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 그렇죠. 노동자 계급의 터프가이기 때문에 애한테 권투 가르치려고 한다고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감성이라는 거는 발레를 향해 있어요. 발레가 얼마나 섬세한 예술입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예술학교를 갈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런 어떤 이 시대적 상황과 도시와 마을과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한 인간의 꿈 이게 쫙 응집되어 있는 작품이 빌리 엘리어트예요. 그래서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빌리 엘리어트는 뭐 뮤지컬로도 많이 네. 이제 인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여러 차례 되고 있고 그런 뭐 워낙 훌륭한 작품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거를 보면서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아버지한테 좀 울컥했어요 제가.
0: 아 저도요.
1: 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결국은 부성애로서 이제 그 빌리 엘리어트를 밀어주는 그게 아 아버지란 저런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파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우리 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 네. 파업을 안 하고 일터로 가는 약간 굉장히 짠했던 기억이.
0: 예. 그리고 그 형의 그런 무심한 돌봄도.
2: 무심한 돌봄.
0: 사실은 괴롭힘에 가깝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 어머니 유품을 이게 뜯어가지고 이제 나무 이렇게 불 때는 장면이 있거든요.
1: 예.
2: 굉장히 아무 생각 없는 듯하지만 네.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산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
0: 그렇지.
2: 그 정도의 마음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잘 표현한 것 같고 저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사실 그 오디션에서 심사위원이 빌리한테 춤출 때 어떤 기분이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0: 아,
2: 있어요.
0: 맞아요. 아 눈물 나죠 진짜.
2: 근데 그 장면에서 저는 좀 아 예술이 뭔지를 이 영화가 정확하게 표현했다. 왜냐면 빌리가 처음에는 막 말을 더듬어요. 그러다가 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몸에 불이 붙은 것 같다. 새가 된 것 같다. 전기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술이라는 거는
1: 내가 예술을 할 때 얼마나 이게 나를 들뜨게 하고 희열을 느끼게 하고 이런 거를 뭐 그 방금 그런 식으로 표현한
2: 네,
1: 거잖아요.
2: 설명을 그러니까. 못 하니까 비유로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언어로서 포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언어로 설명이 안 되니까 예술이 존재하고 그 예술만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늘 생각했는데 빌리 엘리어트가 그걸 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보여줌으로써 끝내거든요. 설명하지 않고.
1: 마지막에 백조의 호수였나요?
2: 네.
1: 그 나가면서 끝나죠 이렇게.
0: 네.
2: 네. 나가는 자.
0: 날아오르면서.
2: 아주 네. 아주 압도적이죠. 그게.
1: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만 나는 줄 알았더니 나는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점프를 쭉 이렇게 하는지.
0: 아버지가 그거 네. 보면서 이제 아버지 마지막 표정이 딱 나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정말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1: 자부심, 뭐 대견함, 뭐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거의 없다님의 세 번째.
0: 아, 제가 추천작을 예. 마지막에 바꿨습니다. 이 영화를 예, 예. 사실 이 영화는 사실 그렇게까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고생 맞추기로 넣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영화니까 예. 파고로 바꾸겠습니다.
1: 파고.
0: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바로 올라왔거든요, 이 영화가. 예? 그래서 파고라는 영화로 마지막 추천작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파고면은
0: 네. 코엔 형제의 파고.
1: 코엔 형제의 파고 맞죠? 저기 예. 네브라스카가 아니라 어디 추운 지역에 예. 까먹었다.
2: 96년도
1: 예, 작품. 예. 아니 그 배경이 배경이 되는 마을이
0: 네. 그 미국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1: 미국 북부에 엄청 예. 추운 지역.
2: 네. 미네소타였나?
1: 미네소타였나 아마 그
0: 지역이고요. 예, 예. 여기 가상의 마을이에요, 또 여기가. 예. 그래서 명확한 이름이 아마 파고가 이제 마을 이름처럼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파고라는 지명은 실제로 있지는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거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못나게 사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1: 네. 노스 다코다주네.
0: 네, 노스 다코다주에서 네. 주인공들이 출퇴근하는 곳이 이제 파고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실제 있는 지명은 아니고. 그래서 아주 못나게 사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잘했습니다. 결혼을 잘해가지고 와이프네 집이 부자예요.
1: 네.
0: 그래서 와이프네 집에 빌 붙어서 사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자기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중고차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 판매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제 지금 노는 땅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이거 사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장인한테 돈을 꿔달라 그래요. 장인이 내가 뭘 믿고 너한테 돈을 꿔주냐. 능력이라고 쥐뿔도 없어가지고 나한테 빌부터 사는 주제에. 그래서 야 근데 네가 투자 물어온 투자거리는 괜찮네. 그거 너 제끼고 우리가 할게. 사위가 화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 남자가 아 깡패들 두 명을 불러다가 자기 와이프의 자작 납치극을 벌여.
1: 납치극. 네. 아 돈을 뜯어내 장인한테 돈을 뜯어내기 네. 위해서.
2: 네. 장인에게 몸값을 뜯어내려고 아, 네. 장인의 딸이자 나의 아내를 납치해 버리는 거야.
0: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아 4만 달러 도합 아 8만 달러로 네. 우리 와이프를 납치해다가 얌전히 잘 모시고 있다가 돈을 지불하면 풀어줄 사람들을 이 노스다코타까지 불러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뜻대로 되겠냐고요. 일단 첫 번째 8만 달러 벌겠다고 거기 오는 범죄자 두 명이 과연 제대로 된 인간들일까? 아. 약속을 지킬까? 예. 첫 장면에서 바로 기대가 바사삭 무너집니다. 쓸데없는 걸로 싸워요. 너 6시 반까지 오기로 했잖아. 어? 약속 시간은 8시였는데요? 너 우리 여기 앉아서 2시간이나 기다렸어. 너 인마 6시 반까지라 그랬잖아. 어. 이 얘기를 계속해요.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전부 다 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이 다 망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사를 통틀어서 예.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인 아 프랜시스 맥도멀먼드가 연기한 예. 그 임신한 여자 경찰
2: 만상이죠. 만상.
0: 예, 완전 아. 만상입니다. 예. 예. 이분이 이제 한 영화 한 초반 지나가고 한 중반 시작될 때쯤에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등장해가지고 이 모든 사건을 추격해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2: 수사를 시작하는
1: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이 말씀하신 이 네. 경찰관이 네. 뭔가 그러니까 만삭이니까 뭔가 무력을 경찰인데 무력을 쓰거나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총기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죠. 거의 셜록 홈즈 뺨치는 추리력과 막 네. 이런 걸로 네. 다 이렇게 추적해 나가더라고요.
0: 무심한데 한번 정확하게 요점을 알고 거기만 찌르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등장 인물들이 허접하게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 마씨만 만나면 다 어버버버거리면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사건을 해결한다는 얘기인데 마지막 대사가 이 영화의 어떤 핵심이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봐. 이 아름다운 날에 라는 대사를 치는데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날 아니거든요. 겁나 추워요. 근데 이 멀쩡하게 돌아가던 세상에 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봐라 라는 대사를 치는데 정말 명대사고 사실 어디에 갖다 붙여도 다 말이 되는 대사고 원래 명대사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그냥 재미로 봐도 영화 너무 재밌고요. 예. 예, 사용 시간 길지도 않습니다. 예. 이게 아마 사용 시간 1시간 40분인가 그럴 거예요. 예, 예. 예.
2: 이게 그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아카데미에서도 이거 각본상도 받았고.
0: 네. 7개 부문 후보에 올랐죠. 예,
2: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이걸로 첫 번째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0: 네.
2: 그런 그렇군요. 작품이기도 하고요.
1: 네. 예, 1996년에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30년 전.
2: 예, 네. 그
1: 배경은 네. 1987년이니까 네. 한 40년 전 배경.
0: 더 전. 네. 네
1: 더 전에 배경 이렇게 네. 나오네요.
2: 그렇죠.
1: 네.
2: 이게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슨 실화라고 얘기하면서
0: 아, 영화 시작할 때 나와요.
2: 이것은 실화다라고 네. 얘기. 미네소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실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낚시였다.
0: 거짓말이에요.
2: 아, 뻥이다.
1: 실화가 아니었어요.
2: 실화가 아닌데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실화가 아니었는데 왜냐면 그때 기자들이 FBI에 물어봤대요.
1: 예.
2: 이 사건 이런 사건이 진짜로 있었냐고. 근데 문의를 해봤더니 FBI는 없다고.
0: 그럼 비슷한 사건도 없다.
2: 그럼 기자들은 이제 황당한 거죠. 누가 거짓말한 거냐. 감독들이 거짓말을 했다.
1: 아. 그러니까 더 몰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장치를 한 건가요?
2: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걸 실화라고 하면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1: 아.
2: 영화를 보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1: 아.
2: 그거를 노린 것 같아요.
0: 거기다가 이게 예. 실화라고 해놓으니까 이 스티브 부세미가 연기를 한 얼치기 강도가 있는데
1: 예.
0: 이 강도가 우린 8만 달러 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장인이 100만 달러 들고 왔단 말이에요.
1: 예.
0: 그래서 가만 있어봐. 내가 같이 온 놈이랑 그러면 내가 이걸 다 나눠 먹을 필요가 없지. 그러면은 92만 달러는 따로 가방에 빼서 눈밭에 파묻어 놔요.
1: 예.
0: 근데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1: 그리고 예. 눈보라가 치면서
0: 네, 예.
1: 도대체 그거를 파묻어둔 데가 어딘지도
0: 몰라.
1: 이제 모르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사람 잠깐만 이게 실화야? 돈 까먹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거리가 계속 나오게 되죠.
2: 아. 그 돈가방 찾으러 간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0: 찾으러 간 영화도 있어요.
2: 네, 영화 그러니까 있죠.
0: 일본인 여성이 예. 이 파고라는 영화를 보고 이 돈가방을 찾으러 미네소타에 간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2: 미네소타에 가서 아마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0: 네.
2: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네.
0: 그런 일은 실제로 있었고 네.
1: 실제로 있었을 거고
2: 아마도 네. 아. 제 기억이 맞다면 네.
1: 네. 아, 이것도 다 못 믿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2: 있었다고 하는데
1: 하는데 네.
2: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코엔 형제의 작품 중에서 코엔 형제 최고의 작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랑 파고. 그래서 여기서 파가 나뉘어요.
0: 네,
2: 노인파, 파고파.
0: 네,
2: 저는 저도 파고파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파고가 진짜 너무 너무 좋은 작품이어서
0: 누군가 저한테 무인도에 가는 딱 한 편의 영화만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네. 골라보라고 한다면 저는 파고가 가지고 갈 것 같아요.
2: 파고다.
1: 네. 무인도에 가면은 좀 긴 네. 거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2: 반지의 제왕,
1: 반지의 제왕 3부작 이런 거.
0: 어차피 질리고 물리게 볼 건데, 네, 그냥 전 재밌는 거 가져갈래요. 네, 그만큼 재밌습니다.
1: 저도 이, 굉장히 예. 재밌게 봤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아이러니의 극치다 이 영화는. 계속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고.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 욕심, 인간의 욕심이 무슨 일을 만들어내는지 약간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훈이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너를 제외한 세상이 멈춰 있을 거라고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가령 게이머인데 프로게이머인데 예. 라이노가 저보다 그 게임 등수가 높단 말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 연습을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저 이길 수 있지. 3개월 동안 쟤는 노냐고.
2: 그렇죠.
0: 안 되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거면 라이너가 하루에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거보다 3시간 더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야지 내가 움직이는 동안 가만히 있을 거야. 세상 멍청한 얘기라는 거죠.
2: 네. 멍청한 사람들도 많고 네. 이 통제가 어긋나는 얘기 사실 우리 오디세이에서도 봤잖아요.
1: 예.
2: 오디세우스가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1: 예.
2: 태양신에 약속도 했잖아요.
0: 그럼, 그럼,
2: 소 안 먹겠다고. 그래서 상륙한 거잖아요.
1: 예.
2: 하지만 계획은 흐트러집니다.
0: 당연하죠.
2: 사람은 네. 그렇게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요.
1: 아니 다 죽게 생겼는데 일단 네. 먹고 봐야지.
2: 그러니까 아니, 난 죽어도 먹고 죽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뭐 태양진 그래 무서운데 그냥 죽겠습니다 먹고. 아,
0: 그런 놈이
2: 어떡하냐.
1: 아니 뭐 굶어 죽으나 벌 그러니까, 받아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2: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냥 먹겠습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아무리 오디세우스 할아버지가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 안 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누가 와도 안 됩니다.
2: 오디세우스가 보통 천재가 아니잖아요.
1: 예.
2: 그런 사람들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1: 알겠습니다. 예,
0: 절대 타인의 욕망을 우습게 보지 마라.
1: 타인의 욕망을 네. 예, 파고 마지막 추천해 주셨고 마지막 비공식 추천작은 오디세우스로
0: 오디세이
1: 예. 오디세이로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신 작품들만 봐도 진짜 이번 연휴 추석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충분히 네. 풍만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저도 시간 날 때 틈틈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석 특집 천국의 휴에 영화의 세계로 떠나다 거의 없다 라이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9월 25일 금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이었고요. 엔젤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3: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10: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소리 이마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12: 803강한우
1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한우
1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16: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석이란 단어는 가을 저녁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날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송편을 비롯해 맛있는 음식 잔뜩 먹고 달빛 아래 두둑해진 배가 그 배를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이 시간을 또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이실지 궁금하네요. 특히 오늘도 또 일하느라 애쓰시는 분들, 또 지금 도로 위에 운전 중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응원 보내드립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이든 마음이 풍성한 추석 저녁 되길 바라며 오늘 음적풍도 달빛 풍류를 즐기는 한가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추석 특집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9월 25일 금요일 추석특집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서더밴드의 City Lights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해피 추석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너무 과식하진 마시고요. 자, 오랜만에 또 만난 가족들과 아주 반가운 시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아니다, 난 설거지하느라 힘들다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긴 한데 이런 날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날은 남자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번 맡아서 해주는 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추석 풍경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지 못하고 혼자 이 명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참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모두 모두 이 명절을 보내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보름달이 뜬 이 저녁 시간만큼은 음접풍이 마련한 이 추석 특집과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진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3: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싱싱 밴드가 연주해준 사실행이 소리 듣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우리의 K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악을 향한 세계적인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추석을 맞아 국악의 새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크로스오버 음악들 감상하는 시간으로 일부를 꾸며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부에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 함께 할 텐데요. 국악 대상 시상식 대상 수상자이자 국악계 아이돌, 특히 BTS의 노래를 국악 버전으로 불러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소리꾼이죠. 이봉근님의 라이브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분은 CPBC 라디오 유튜브로도 진행이 되니까요. 유튜브로도 함께해 주세요. 제가 아까 이봉근님 리허설하는 거 잠깐 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분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리허설하는 그 무대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찰 정도로 엄청난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2부 놓치지 마세요. 자, 1부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크로스오버 음악들, 그리고 보름달이 뜬 날이니까 달과 관련된 노래도 많이 들을 예정이고요. 또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도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석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음작풍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그리고 다도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고흥미역 유자 등등이 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에 또 공연 티켓 선물 준비하고 있죠. 바로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 음악회 온에어, 소프라노 장혜지,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테의 바리톤 노현우, 피아니스트 김도현, 유튜브 채널 뚱치땅치의 기타리스트 김희현, 성악반주자 정이와, 그리고 조이풀 콰이텟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자, 공연은 10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 을지로 사가역 10번 출구 프루지오 아트홀에서 열리고요. 이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공연 티켓 이렇게 말머리 달아서 신청사연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자, 가을날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우리 음작품 가족들의 또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2214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건강이 안 좋은 저를 대신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제 아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쁜 고마운 최라파엘라에게 추석 맞아서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제 곁에 있어주어서 고마운 사람, 그 곁에 있을 수 있어서 고마운 나,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어두워져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유, 이렇게 또 추석 명절에 이렇게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사연 보내주셨네요. 이일사님. 이일사님의 존재만으로도 아마 아내분께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예전에 이일사님이 건강하실 때 보여주셨던 사랑이 컸으니까 지금 아내분께서 그 마음을 갚아주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아내분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일사님과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얼른 건강 회복하시길,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또 아내분께 다 몇 배로 갚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9477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10월에 지리산 노고단에서 일출 산행 계획을 세웠어요. 매일매일 소확행을 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싶네요. 멋진 계획이네요. 네, 이 계획 실천하시려면 틈틈이 꾸준히 건강관리 하셔야 되잖아요. 네, 관리 잘 하셔서, 준비 잘 하셔서 계획하신 노고단 일출 산행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추석 명절에 잊지 않고 음저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나윤선의 아리랑 준비했고요. 이어서 송소희의 달무리.

추석 특집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가위 특집 달빛 풍류로 꾸미고 있습니다. 자, 오늘 2부에 국악계의 아이돌, 국악계의 BTS라 불리는 이봉근님 모시고 국악 크로스오버 콘서트 한가위 라이브 달빛 풍류 만날 예정입니다. 이분은 CPBC 라디오 유튜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2부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자, 요즘 정말 우리 국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대단하죠. 실제로 국립국악원의 토요일 공연은요, 관객 3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라고 하네요. 또 장구를 비롯한 국악기 체험을 하려는 외국인도 줄을 잇는다는데, K-POP, K-드라마의 관심이 K-장단, 또 국악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뿌듯한 요즘입니다. 그래서 국악과 재즈가 만난 음악이라든지 크로스오버 장르의 음악도 또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국립국악원의 연주 달거리 준비해봤는데요. 이 곡은 이 국립국악원이 기획한 곡이라서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한철 씨의 달거리라고 할 수 있죠. 노래를 이한철 씨가 불러주셨습니다. 경기 작가인 달거리의 한 구절, 이신구, 저신구, 잠자리, 내신구, 이거를 모티브로 만든 창작곡이고요. 이한철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래야의 넘어갔네. 이 곡은 하림 씨가 또 함께한 곡이거든요. 국악악기와 현대적인 밴드 사운드를 결합한 곡이라고 하네요. 이 두 곡 함께 들어보시죠.

추석 특집 음악 있는 처녀 풍경 김형중입니다. 한가위 특집 달빛 풍류 함께하고 있습니다. 9108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쫑대님 퇴직한 지 5년이 됐는데요. 매년 명절 때 인사 오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만 오라고 해도 매번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가네요. 한결같이 되게 계세요? 라고 묻는데 한결같다는 건 참 위대한 일이죠. 네, 9108님 이렇게 행복한 사연, 행복에 겨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참, 이런 후배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날 챙겨주나 고마운 마음도 들고요. 네, 9108님께서 후배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계속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후배네요. 2159님께서 또 사연 주셨는데, 쫑디 새 휴대폰 샀더니 저희 집 4살 아들이 자기가 가진 꼬마버스 타요 플립폰이랑 바꾸자고 하네요. 바꿔주긴 제가 너무 손해잖아요? 4살짜리 녀석이 뭔가 아는 눈치인데요? 뭔가 아는 눈치야. 그리고 야, 앞으로 이 4살 아들이 그 미래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왠지 이런 그 상거래에 굉장히 특출난 재능을 가진 친구로 자라지 않을까, 거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아버지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4살짜리 아들이라니 참 너무 귀엽네요. 6032님께서 또 사연 주셨는데, 쫑디 오늘 지하철 탔는데요, 옆자리 할머니가 저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30대에 누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다니 괜히 좋았네요. 그러시며 집 없으면 언제든 할머니 집 중 하나 들어와 살면 된다는 말만 남기고 떠나셨는데, 아니 어디에 사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해주셔야

이렇게 네, 사연 주셨습니다. 오, 할머니 약간 재력을 은근히 자랑하고 가신 것 같은데, 글쎄, 제가 너무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할머니의 그 순수한 의도도 보이지만 일단은 그래도 좀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막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6032님이 아마 스스로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모르는 할머니한테 이렇게 예쁘다는 칭찬을 받을 정도인 건가?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셔서 그럴 만하지. 이렇다면 그 할머니가 진짜 순수한 의도로 칭찬을 해주신 거고, 내가 판단하기에 난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약간 조금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6032님, 저는 항상 6032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자, 노래를 또두곡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김광석과 해금 연주자 신날세가 함께한 외사랑 준비했고요. 임영주와 시크릿 가든이 함께한 언제나 그 자리에, 이렇게 두곡 함께 들으시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이 보내주셨네요. 중디님, 연세가 97이신 외할머니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 가니 공허함 때문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제 다시는 느껴볼 수 없는 외할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그립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듣고 싶어요.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바람이 불어오는 것님의 신청곡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듣는데 뭔가 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님께서 외할머니께 어떤 감사의 마음,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의 신청곡인 것 같아요. 그냥 할머니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해요. 계셔주신 것만으로도 나의 할머니이신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뭐 이런 마음을 전하는 것 같아서 뭔가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해지네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오드리 헵번의 문 리버 준비했습니다. 오늘 추석 특집 한가위 라이브 달빛 풍류 2부는 소리꾼 이봉근님과 함께합니다. 크로스오버 라이브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요.

0: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2: 고마워.
0: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3: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끝에 언박싱. 꾀약뼈 달에 논을 매던 우리 조상들은 꽹과리와 장구장단에 맞춰서 노동요를 부르며 허리 한번 펼 수 없던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시끌벅적한 장터를 찾으면 판소리 한 대목을 부르는 사람이 꼭 있었는데요. 고단한 서민들은 춘향이와 함께 울고 흥부와 함께 웃으면서 팍팍한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한가위 밤에는 마을 여성들이 손을 잡고 둥글게 돌며 강강술래를 불렀고요. 추석은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잔치인 만큼 쾌지나 칭칭 난에도 빼놓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조상들은 모든 일상에서 늘 국악 한 가락과 함께 풍류를 즐겼던 셈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켰던 국악이 이제는 바다를 건너 세계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낯선 리듬에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어깨를 들썩이고 있고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 돼서 이제 지구촌을 하나 되게 만드는 노래가 됐습니다. 해외 음악 페스티벌에서 가야금과 해금소리를 듣던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그래서 국악이 가진 힘이 전 세계에서 발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강렬하게 느끼는 중입니다.

0: 추석 특집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독일의 5인조 재즈 밴드 살타 첼로의 옹헤야였습니다. 자, 국악은 정말 이제 단순히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넘어서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즐기는 그런 음악이 돼버렸습니다. 와,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음악의 우수성이 이제서야 세계인들에게 조금씩 어필하고 있는 순간인 것 같고 이제 시작일 뿐인 거라서 참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 우리 음악의 위상이 높아지는데 사실 오늘 모실 이분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일지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 소리꾼 이봉근님의 국악 크로스오버 라이브를 만날 수 있는 한가위 라이브 달빛 풍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CPBC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이 되니까요. 유튜브로 넘어오세요. 광고 듣고 바로 모실게요.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보름달 아래 모여 앉아 풍류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 명절 선물 세트 같은 국악 크로스오버 라이브 무대를 선사해 줄 소리꾼 이봉윤과 함께합니다.
1: 좋은 바람 불어라 산과들의 속삭임 그 바람 타고 춤추며 고요한 아침의 빛은 다시 떠올라.
0: 오늘의 주인공 이봉근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소리꾼 이봉근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음접풍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이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녁 풍경 청취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소리꾼 이봉근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추석에 맞춰서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좋고 설렙니다.
0: 네. 아, 참. 이봉근님의 무대를 음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들 보시고 팬이 되신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국악계의 아이돌이라는 별명도 있던데.
2: 아이고, 네.
0: 아니, 진짜 그냥 저는 국악계의 아이돌이라기보다는 국악계의 배우감?
2: 아이고.
0: 아, 약간 배우의 얼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2: 아유, 감사합니다.
0: 아니, 네.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국악하시는 분들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엄청 잘생기셨는데.
2: 아유, 저는 오히려 김영주 또, 예, 님께서 너무나 또, 예, 멋지시고 그리고 전혀 거의 저랑 동년배이신 것 같은 또
0: 기대를 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저를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네?

0: 알겠습니다.
1: 자, 어쨌든 참 사실 뭐 외모도 인기에 큰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그보다 또 중요한 건 또 실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대체 그 외모에 소리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0: 아, 저
1: 배우에 네. 대한 욕심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왠지.
0: 아니요,
1: 어렸을
0: 저,
1: 때
0: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서예를 또 하시는 분이셔서.
1: 아, 국악 쪽이 아니라.
0: 네네. 그래서 원래는 서예를 해야 됐는데 네. 제 또 이제 왼손잡이에 악피되어가지고 네. 네, 이제 아, 서예는 못하겠구나라고 이제 아버님께서 생각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출신이 또 남원이에요.
1: 네. 네,
0: 남원이 또 판소리 고장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판소리를 접하게 됐고, 그리고 아버님의 권유로 판소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아, 정말요?
0: 네. 그렇습니다.
1: 우와, 아버님이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시네요.
0: 그렇죠. 예. 본인께서 또 취미가 판소리셔가지고요. 그래서 네.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1: 오, 아니 근데 그러면은 판소리를 몇 학년 때, 몇 살 때 시작하신 거예요?
0: 저는 좀 늦었죠. 예, 보통 이제 판소리 하는 친구들이 대략 한 초등학교 뭐 1, 2학년 때쯤 그렇게 네. 시작할 수도 있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 와,
0: 시작했습니다.
1: 그러면 네. 동료들보다 훨씬 늦게 그쵸.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래도 그만큼 재능을 발견했으니까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신 거겠죠?
0: 그렇다기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끝까지 계속 버티고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아봐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전 진짜 아버님이 굉장히 특별한 분인 것으로 느껴지는 게 네. 사실 그러니까 서예를 하셨던 네. 어떤 문인
0: 네네.
1: 명문 대가의 어떤 그런 네. 그 학자 느낌인데
0: 네네.
1: 옛날 분들은
0: 그쵸. 네.
1: 뭐 이렇게 예능 쪽을 한다고 하면 네. 딴따라라고 그래가지고
0: 네.
1: 별로 그 좋게 생각 안 하셨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그런 아버님께서
0: 네.
1: 직접 아들에게 판소리를 권해주셨다는 게 정말 열린 분이시구나.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0: 그 약간 전통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아버님께서. 그래서 본인 이제 아버님께서도 이제 서예라고 하는 전통을 또 이렇게 이어오시다 보니까
1: 네.
0: 판소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통이잖아요. 또 전통을 쭉 계승을 하고 있는 그런 음악이다 보니까
1: 네.
0: 그래서 판소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1: 아니 아무래도 그 친구들보다 동료들보다 늦게 시작하신 만큼
0: 네.
1: 엄청나게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왜 네.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네.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0: 네.
1: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막 그 네. 폭포 아래에서 그렇죠. 막 폭풍을 맞아가면서 소리
0: 네.
1: 내고
0: 네네.
1: 뭐 심지어 뭐 어디 막 무서운 데도 가고 막
0: 네네네.
1: 되게 다양한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0: 그렇죠. 네.
1: 직접 하신 연습들이에요, 다?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0: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산공부라고 하거든요.
1: 네.
0: 합숙을 들어가는 거를 이제 산공부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여름 방학 그리고 겨울 방학 때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여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물 좋고 이제 약간 좀 주변에 소음이 이제 생겨도 괜찮은 곳을 이제 그런 산 속에 들어가서
1: 네.
0: 말씀하신 대로 폭포
1: 네.
0: 옆에서 폭포 밑에는 이제 물을 많이 맞으니까 힘들고 옆에서 이제 소리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겨울 같은 때는 추우니까 토구를 파가지고
1: 네.
0: 실제로 예 그렇게 해서 연습을 했죠.
1: 산에
0: 네
1: 그때 갈 때는 누구랑 가요? 산에 갈 때는 혼자 가진 않으실
0: 그쵸?
1: 거 아니야.
0: 예, 이제 저희 스승님과 이제 그 문화생들끼리 이제 합숙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폭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량을 키우는데 최적화가 돼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은 폭포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1: 그렇죠.
0: 그 큰 소리를 뚫고 소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량 연습을 하는 거고.
1: 와.
0: 그리고 이제 토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섬세하고 약간 뭔가 디테일하게 소리를 잡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소리를 하면 제 목소리가 굉장히 울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을 예,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방법이었죠.
1: 노래 연습할 때 왜 그
0: 양동이
1: 예. 같은 걸 이렇게 쓰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군요.
0: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1: 야, 폭포

0: 가로수 옆에서 연습하면서 폭포의 소리를 뚫고 나오는 그 순간을 그러면은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1: 그쵸.
0: 처음에는 못 뚫다가
1: 절대 못 뚫죠. 엄청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소리가 터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힘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밀고 나오는 그런 느낌들이 아마 소리하시는 분들이면은 한 번쯤은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참, 전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소리를 하시는 분들 그 노력, 대중 가수들도 뭐 부단히 노력은 하지만
1: 네.
0: 그래도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1: 네.
0: 네.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한예종에 입학을 하셨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0: 한예종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잖아요.
1: 아니,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네. 예, 뽑아주셔가지고 굉장히 또 옛날 얘기긴 하지만 네 그때 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많은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예, 학교 자체가 또 이제 예술로서 또 특화가 되어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예술하시는 분들과의 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0: 네.
1: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정통 그 국악을 공부하시다가
1: 네.
0: 지금 크로스오버를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 시도는 어떻게?
1: 일단은 지금도 계속 전통은 당연히 예, 그 근간이기 때문에
0: 네.
1: 놓지 않고 쭉 하고 있고요. 이제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실상은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느꼈던 부분 중 하나였는데 친구들이 이제 합주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앙상블 수업을 해요. 그래서
0: 네.
1: 보통 악기하는 친구들은 다 같이 가서 거기서 같이 연주도 하고 합주도 하면서 본인들만의 그런 어떤 협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판소리꾼이니까 혼자서 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다
0: 네.
1: 보니 물론 이제 옆에서 북을 쳐주시는 고수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아 나도 저런 협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조금씩 다른 음악 장르를 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크로스오버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 특별한 손님 이봉근님 모시고 또 음악도 들어보고 또 라이브도 직접 또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1: 네.
0: 노래를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눴으면 하는데
1: 네.
0: 첫 곡으로
1: 네.
0: 특별한 곡을 준비하셨네요.
1: 네, 첫 곡으로 제가 이제 모 방송에서
0: 네.
1: 이제 경연 때 불러드렸던 곡이에요. 근데
0: 네.
1: 이 곡이 이제 BTS의 봄날이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0: 너무 좋은 노래죠.
1: 네, 그렇죠. 네, 감히 좀 훼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이 곡을 제가 이제 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노래에 들어있는 이제 정서가
0: 네.
1: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서를 국악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던 곡인 것 같습니다.
0: 자 네. 그러면 이봉근님이 불러주시는 BTS의
1: 네.
0: 봄날 과연 어떤 느낌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무대로 가서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는 동안 노래에 대한 소감이나 이봉근님께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그때의 신봉사는 인당수 제수로 떠난 심청이를 그리는디. 아이고 청아 너는 내 눈을 띄우려고 수중공이 되고 나는

0: 와. 와우. 와.
1: 감사합니다.
0: 박수밖에 안 나오네요, 정말. 와,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진짜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의 무대입니다, 진짜. 와. 자, 추석 특집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한가위 라이브 달빛 풍류 소리꾼 이봉근님이 들려주는 BTS의 봄날 함께 들으셨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우리 청취자들도 라디오 들으면서 그냥 입 쩍 벌리고 와 아이고. 이러고 계실 것 같아요.
1: 마찬가지입니다.
0: 아니 노래 중간에 네. 뒷부분에 가니까 사람 소리가 아니라 네. 악기가 하나 나오던데요?
1: 네, 그렇죠. 약간 그 해금이라고 하는 네. 악기 있잖아요. 그 해금을 약간 이제 구현해가지고 네.
0: 아니 그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약간 혼돈이 올 정도로 너무 완벽한 해금 소리가 나서
1: 감사합니다.
0: 깜짝 놀랐어요. 네. 와, 자 일단 우리 저 청취자분들의 반응을 좀 보면 7121님께서 이봉근님이 부른 봄날은 전율이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질문도 하나 주셨어요. 혹시 봉근님도 BTS 아미신가요? 라고.
1: 아, 그럼요. 네. 네, 네. 제가 또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연 프로그램 이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또 이제 BTS 분들의 노래를 감히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했었죠.
0: 아니 이 봉근님의 이 봄날 무대를 BTS 멤버들도 왠지 봤을 것 같은데.
1: 그러면 너무 영광이죠.
0: 봤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반응이나 그런 게 뭐 이렇게 전해진 건 없었나 보네요.
1: 아직까지는 네, 그렇지만
0: 팬분들의 반응은 엄청나게 전해졌을 것 같은데, 뭐 BTS 아미라고 하면 전 세계에 네. 있으니까 전 세계 팬들이 아마 이 봉근님의 이 봄날 무대를 네. 봤을 것 같아요.
1: 네, 되게 재미있는 콜라보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네.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전통 음악과 또 이제 콜라보가 되는구나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0: 네.
1: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0: 아니 지금 이봉근님의 이 콜라보 작업은 네. 그 K-pop 아티스트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네, 그들의 음악을 이런 식으로 그 국악의 정서가 묻어난 네. 크로스오버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전 세계 많은 팬들도 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 같고. 아마 콜라보 의뢰가 막 들어올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1: 네, 연락 주십시오.
0: 네, 진짜 안 하면 손해예요, 여러분. 지금 이봉근님이 그나마 조금 할 여력이 있으실 때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는 우리 아이돌 그 아티스트들이 네.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봉근님께서 BTS의 곡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노래 말고도 또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것도 하셨어요?
1: 네네, 맞습니다.
0: 네. BTS의 음악 말고 또 그 다른 누군가의 곡을 한번 또 해보고 싶다 그런 팀이 또 있나요?
1: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사실은 글쎄요, 뭔가 전통 음악의 그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뭐든 다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0: 저는 그 노래를 딱 듣다가 네.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1: 네.
0: 친구들하고 노래방 같은 데도 가시죠?
1: 그럼요. 네, 가죠.
0: 가시면은 네. 가요를 많이 부르실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1: 그렇죠. 네, 네.
0: 그러면 창법이 가요 창법으로 싹 바뀌시나요?
1: 바뀐다고 하긴 하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노래를 부르시는 이제 가수분들이나
0: 네.
1: 이제 그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들으신다 하면은 네. 그래도 좀 약간 섞여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제 노래 중에 혹시 관심 가는 노래?
1: 그럼요, 당연히 있죠. 예, 너무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0: 그쵸. 그러니까 그 참 하면 좋을 만한 곡들이 많긴 네. 한데 그쵸. 일단. 당분간은 네. 아이돌 음악들 위주로 좀
1: 아, 근데 저는
0: 콜라보 해주시고
1: 선배님의 그 그랬나봐는 뭐 저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듣고 자라오면서 너무 네. 또 좋아했고 아마 전 국민이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 없지 않나 네. 생각이
0: 아, 너무 궁금해요. 네. 이봉근님이 불러주시는 좋은 사람 그랬나봐 그녀가 없잖아 네. 이런 곡은 어떤 네. 느낌일까 막 그 노래 부르시면 저한테 행사 안 들어오고 다 이봉근님한테
1: 행사 들어올까?
0: 아 근데 그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옆에서
0: 진짜.
1: 코러스를 해도 좋습니다.
0: 언제 언제 진짜 여유 되시면 네. 제 노래도 한번.
1: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네.
0: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제가 아까 그 배우의 얼굴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아, 영화를 하신 적도 있네요.
1: 네, 네 맞습니다. 영화를 했습니다.
0: 네, 이게 그 판소리하고 관련된 영화였나요?
1: 네, 맞아요. 예, 네, 판소리. 배경으로 한 그 작품이었고요. 2020년에 네. 광대 소리꾼이라고 하는 영화로 이제 개봉을 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학규라고 하는 네. 이제 판소리를 만들어가는 인물로서 이제 연기를 했었습니다.
0: 연기는 처음 도전해 보신 거였어요?
1: 실은 이제 연극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스크린 연기는 이제 처음이었습니다.
0: 아, 어떠셨어요? 할만하셨어요?
1: 덩 떨리던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연극이나 이런 무대 위에서 하는 거는 형식미가 있잖아요. 근데 네. 야, 이 뭐랄까 연기 그 영화 연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얼리티가 더 이제 보여야 되니까 그 자연스러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정말 어렵더라고요.
0: 만약에 다음에 또 영화 출연 제의가 온다면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1: 당연히 예, 해야죠. 당연히 하고 뭐 어떤 역이든 뭐 시켜만 주시면 네.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0: 아, 자 네. 이번에는 또 우리 이봉근님의 노래를 한 곡 더 들었으면 네. 좋겠는데 오늘은 네.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준비해 오신 곡을 이렇게 네. 제가 인터뷰하다 보면 네.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네, 준비해 오신 곡을 다 못 듣는 게스트들이 많거든요. 네, 네. 오늘은 그런 일 절대로 없이 하고 싶어요. 다 듣고 싶어요. 노래 들려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어떤 곡인지 소개시켜 주시고.
1: 네.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만들어진 곡인데요. 이제 이 평범했던 일상 자체가 무너지면서 그 평범했던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다. 이 소소한 행복을 지키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만들어진 곡이고요. 네. 이 곡 제목은 이제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0: 네. 네. 자, 그러면 무대로. 네. 자, 오늘 추석 특집 한가위 라이브 달빛 풍류 아주 특별한 게스트 이봉근 님과 함께 너무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무대에서 준비가 되셨네요. 박수로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정말 너무 좋은 그 공연을 보고 있으면 숨을 언제 쉬어야 될지 그게 막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봉근님의 이 무대가 저에게는 그 정도의 감동을 주는 무대인 것 같아요. 정말 아,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네요. 아니 노래를 듣고 있는데 자꾸 노래 속에 세 분이 등장해요.
2: 아, 네네.
0: 네. 판소리 하시는 분하고,
2: 네.
0: 가요 부르시는 분하고,
2: 네.
0: 악기 연주하시는 분이. 네. 네. 와, 소리를 정말 소리를 가지고 논다고 해야 될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다양한 소리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재현을 해내시는지.
2: 제가 뭐랄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0: 네.
2: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다른 타 장르를 할 때 그 장르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0: 네.
2: 아까 전에 이제 이 곡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전통 음악 안에는 또 정가라고 하는 그 굉장히 이제 뭐랄까 양반들이 향유를 했던 그런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노래를 하는 예,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노래를 하는 예,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까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드렸던 해금이라든지 혹은 대금
0: 이건 이제 방금은 대금 느낌이었죠.
2: 그렇죠.
0: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2: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음악을 이제 구성을 하면서 연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2: 네.
0: 아니 원래 그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2: 네.
0: 이렇게 악기 소리도 잘 내시나요? 다 그래요?
2: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소리만 고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이런 악기를 구현하는 거를 서양에서 이제 스케이라고 하잖아요. 재즈
0: 네.
2: 쪽에서는 이제 전통 음악에서는 그걸 이제 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구자에 음음자 써가지고 입으로 내는 소리다. 그래서 이제 구음을 또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네, 반반인 것 같습니다.
0: 네. 아,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 2990님께서 판소리를 배우고 싶긴 한데 고음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판소리 배워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2: 오호, 예. 판소리의 장점은 사람마다 목소리가 이 악기가 다 다르잖아요.
0: 네.
2: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음역대에 맞춰서 소리를 하시면 됩니다.
0: 맞아요.
2: 네.
0: 네.
2: 네. 그래서 악기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연주법도 다르고 그래서 판소리 하시는 분들마다 창법이 다 다릅니다.
0: 그래요.
2: 네.
0: 그거는 대중가요 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 네네.
0: 2990님이 낼 수 있는 소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2: 네.
0: 그런 음역대가 있을 거예요.
2: 네네.
0: 그 음역대에 맞춰서 노래 부르시면
2: 맞습니다.
0: 되죠. 뭐. 네. 자, 1508님께서 이봉근님이 지금까지 판소리를 이렇게 꾸준히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만큼 이 판소리 이 소리를 한다라는 게 참 굉장히 힘든 그 여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2: 네.
0: 그렇다면 뭔가 그런 원동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저도 궁금한 질문이네요.
2: 어릴 때는 아마도 이제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 성취감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성취감 때문에 했고. 또 다른 이제 이후에는 제가 어릴 때 아무래도 이제 전통 음악을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전통 음악에 대해서 찾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고 또 무대도
0: 네.
2: 굉장히 적었었어요.
0: 맞아요.
2: 그래서 저 어릴 때 꽤 음악을 쉬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연치 않게 굉장히 귀한 무대를 만났었어요. 근데 그 무대가 정말 10명도 안 되는 10명 남짓도 안 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무대에서 그 무대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이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그분들을 뵀었는데 그때 그분들의 그 굉장히 뭐랄까 행복했던 그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그 얼굴이 남아있거든요. 제 마음에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항상 상기를 시키면서 지금도 이제 관객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소중하고 또 그 무대를 또 판소리는 같이 만들어 가거든요. 네. 네, 관객분들하고.
0: 네.
2: 그래서 그런 힘으로 아직까지 버티면서 해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우리 전통음악이 네.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는 그런 장르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봉근님 같은 분들의 네. 이런 새로운 시도들, 다양한 시도들이 이 판소리 대중화에 정말 큰 그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0: 아니 요즘에 외국 팬들의 그 사랑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관심과 사랑.
2: 뭐 생각보다 외국 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도 뭐 호주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공연을 또 보세요. 근데 그분들은 특히나 이런 콜라보된 것보다 전통을 오롯이 하는 거를 더 좋아하셔가지고
0: 네.
2: 그런 분들이 올 때는 정말 전통 판소리를 이제 보여드리곤 하죠.
0: 네. 해외에서 초청도 많이 받으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2: 네, 이제 가서 대체적으로 전통 소리를 더 들려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갓 쓰고 네. 아. 도포를 딱 입고 네, 그렇게 부채 착 피면서
0: 그런 그 식으로. 모습이 이제 해외 팬들한테도 낯설지가 않잖아요.
2: 네, 그렇죠.
0: 캐데헌이라는 그 작품 맞습니다. 때문인지 네. 요즘에 한국에 그 관광 오는 외국인들이 네. 고궁 같은 데 가서 네. 그 도포 입고 갓 쓰고 사진 찍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2: 맞아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네. 완전히 핫한 그 패션이 돼서 네. 그런 모습으로 해외에서 공연하시면 아마 해외 팬들의 반응이 엄청날 것 같아요.
2: 네. 아, 약간 여담인데 네. 그 캐대연의 열기가 되게 강할 때쯤 네. 저희 약간 어느 한편은 또 피해를 본 게 있었어요. 어떤
0: 그래요?
2: 거냐면은 네. 저희가 갓을 사야 되는데
0: 네.
2: 갓값이 올라가지고 야, 이게 갓을 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또 이런 또 재미난 또 에피소드가 생기는구나.
0: 네,
2: 네 그러더라고요. 네.
0: 또 어떻게 보면 그 전통의 어떤 기능을 네.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네. 계신 그 장인들께는
2: 네, 너무
0: 굉장히 일이죠. 또 좋은 네. 기회일 것 같고
2: 맞습니다.
0: 좋은 일인 것 같아요.
2: 네.
0: 자,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 그 전통음악과 그 대중음악의 접목으로 네.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2: 뭐 네.
0: 이날치
2: 네. 아유, 그렇고 훌륭하십니다. 네.
0: 뭐 가야금 검은고 연주자들도 네. 굉장히 많고요.
2: 네.
0: 이런 음악을 지금 전통음악을 공부하시다가 네. 이렇게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음악으로
2: 네.
0: 전 세계 우리 음악을 자랑하고 계시고 네. 이렇게 무대를 꾸며오고 계신데 진짜 그 아티스트 이봉근이 꿈꾸는
2: 네.
0: 어떤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2: 네.
0: 나는 이봉근 이런 모습으로
2: 네.
0: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어.
2: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은 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과정은 항상 그렇잖아요. 이 길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저 멀리까지 목표 지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끝에는 말 그대로 그냥 전통 판소리를 오롯이 보여드리고 또 그거를 이제 대중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입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마지막에는 그냥 북에다가 판소리하는 이봉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그런 모습에도 전 세계 팬들이 열광할 수 있는
2: 네.
0: 그런 무대.
2: 네.
0: 아 너무 멋있네요. 상상만 해도. 자 그러면 여기서. 네. 또 라이브를 한 곡 더 네. 듣고 싶은데 이번에 또 어떤 곡 들려주실래요?
2: 이번 곡은 아마 첫 도입부가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바로 이제 춘향가 중에서 춘향이가 이제 옥중에 갇혀가지고 하는 소리인데
0: 네.
2: 바로 이제 쑥대머리라고.
0: 아우 네. 이건 모든 국민들이 그렇죠. 다 아는 네. 쑥대머리.
2: 네, 그렇죠. 네. 아우 너무 잘하십니다. 네.
0: 그거.
2: 네, 바로 그 소리를 이제 오롯이 들려드리는. 네, 곡입니다.
0: 아, 그러면은 박수로 네. 청해 듣겠습니다.
2: 네.
0: 자, 오늘 이봉근님 모시고 아주 너무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라이브 현장에서 느끼는 이 감동, 이 느낌을 라디오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봉근님이 불러주시는 쑥대머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活动合伴献坛，无论万物随意，天高何故事。

0: 이봉근님이 불러주신 쑥대머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진짜 숨 쉬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짧은 작품 하이라이트 무대 공연을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1: 감사합니다.
0: 공연 안 하세요? 개인 공연?
1: 개인 공연은 네. 지금 다음 달에 몇 개 있긴 하고요.
0: 이봉근 콘서트 뭐 이런 거.
1: 이봉근 콘서트는 지금 하반기에 준비를 예정입니다.
0: 진짜 그 아직 일정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1: 맞습니다. 네.
0: 일정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저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진짜 보러 갑니다.
1: 아이고.
0: 와 정말 너무나 멋진 무대 이봉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0: 아무래도 찾아주시는 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보고 싶어 하시는 팬들도 너무 많이 있고
1: 네.
0: 또 이게 또 기회잖아요.
1: 네, 그렇죠.
0: 하고 싶은 거 막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는데
1: 네.
0: 앞으로 어떤 작업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영화를 그때 찍고 나서부터 그 극작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겼었어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본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을 통해서 이제 뮤지컬도 올렸었고 지금 현재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판소리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이야기를 구성을 해서 그 거기다가 음을 붙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판소리를 정말 탄탄한 판소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원대한 저의 꿈이기도 한데 앞으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작품으로서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욕심도 많으시네.
1: 네, 그렇습니다.
0: 아니 요즘에 이봉근님 모습을 보면서
1: 네.
0: 아버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1: 아, 아버님이요?
0: 네, 뭐라고 그러세요?
1: 이제 네 멋대로 사니까 네 멋대로 잘 살고 있다.
0: 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그렇죠.
0: 아버지한테 너 네 멋대로 잘 사니까
1: 네.
0: 앞으로도 네 멋대로 잘 살아봐. 네. 이거는 더 이상 너한테 내가 손댈 데가 없다.
1: 네.
0: 약간 그런 그 말을 굉장히 그 투박하게
1: 네.
0: 그렇게 전해주시는 것 같아서
1: 네.
0: 아버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지 느껴지네요.
1: 네.
0: 네. 자, 이봉근님 모시고 특별한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벌써 됐어요. 그래도
1: 네.
0: 너무 다행인 게 준비해 주신 곡들은 오늘 다 듣게 될 것 같아서
1: 네.
0: 네, 너무 좋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우리
1: 네.
0: 청취자분들한테도 꼭 가보고 싶은 아티스트 공연이 생긴 것 같아요.
1: 아우, 네. 감사합니다.
0: 이봉근 단독 콘서트 만약 스케줄 잡히면
1: 네.
0: 아마 인터넷으로도 전해질 수 있겠지만
1: 네.
0: 저희 그 음접풍에도 꼭
1: 네.
0: 한번 소식 전해주세요.
1: 네,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0: 자, 그러면 끝곡을 이제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끝곡은 또 어떤 곡? 들려주실래요?
1: 이게 향가라고 하는 곡이고요.
0: 네.
1: 향기로운 노래라고 해서 만든 곡이고 이게 이제 제가 직접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곡인데요. 이제 어떠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곡을 하나 써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저랑 같이 작업하라는 친구들이 이제 음악을 이제 여러 가지를 보내주다가 그 음악의 뒤편에 그 친구의 딸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카죠. 조카가 막 뛰어놀면서 웃는 그런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네, 쓴 곡입니다.
0: 네. 이분하고 시간을 함께하면 할수록 참 너무 부러운 타고난 재능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그 재능 못지않게 엄청난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인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또 작은 존경심도 생길 정도로 너무나 멋진 아티스트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끝곡 이봉근님이 직접 작곡하고 네. 글 써주신
1: 네.
0: 향가. 향가?
1: 네, 맞습니다.
0: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이봉근님 보내드릴게요. 정말 앞으로도 계속 멋진 음악 활동 계속 해주시고 건강 관리 정말 잘해주세요.
1: 네.
0: 네. 다음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1: 다음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여러분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 저녁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도 음자풍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4: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4: 폴!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9: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0: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1: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WID 특집 기도의 오솔길 전원금 수녀입니다.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 황사영 알렉시오의 백서. 안녕하세요. 전원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추석이죠.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정성껏 준비한 추석 음식 드시면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나누셨나요? 멀리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고향을 찾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추석 명절은 조상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의 결실들을 기뻐하는 명절입니다. 어제 기도의 오솔길에서는 200여 년 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6살 청년 황사영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박해가 시작되자 결국 베론의 깊은 산속 작은 토굴로 숨어들었던 청년. 그리고 이 어두운 토굴에서 황사영은 붓을 들었습니다. 흰 비단 한폭 위에 깨알 같은 한자를 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만나볼 황사영 백서입니다.

0: 가로 62cm, 세로 40cm, 크기에 명주촌에 쓴 1만 3천여자, 한자로 쓰여진 그 작은 글자들 안에는 신유박해의 참상과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물론 조선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황사영의 생각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호소했고 그가 생각한 교회의 재건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기도의 오솔길에서는 백서 속 황사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이 말씀처럼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청년 황사영 알렉시오의 믿음과 신념.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성교회를 혹독하게 해치는 것은 그 인간성이 혹독하고 잔악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하나는 당끼리의 당파 싸움이 몹시 심하여 이런 것을 빙자하여 다른 당을 배척하고 모함하는 자료를 삼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견문이 넓지 못해 안다는 것이 오직 송학, 성리학 뿐이므로 자기와 조금만 다른 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천지간의 큰 궤변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를 비유하면 궁벽한 시골의 어린아이가 방 안에서만 자라 바깥 사람을 못 보다가 우연히 낯선 손님을 만나면 반드시 깜짝 놀라 우는 것과 같습니다.

백서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 장차 어찌하오리까 2부

0: 황사영은 백서에서 단순히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받고 있다는 사실만 호소한 것이 아니라 왜 조선에서 이런 박해가 일어나는지 그 원인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26살 청년이었던 황사영은 조선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인지 역사 소설 백서를 쓴 이상훈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1: 황사영이 백서를 쓰면서 조선이 왜 천주교를 박해하는지를 아주 백서에서 날카롭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황사영 백서의 원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는 당파 싸움이고 또 하나는 자기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리학, 주자학의 폐쇄성이라고 황사영은 백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황사영은 왜 우리 조선에서 이렇게 천주교에 대한 피해 칼춤이 순교가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백서에서 조선의 정치적인 상황을 쭉 다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신유박해가 일어난 것은 이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 싸움에 이 천주교로 우리가 믿었던 남인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황사영 백서에서 왜 조선에서 이렇게 당파 싸움과 함께 두 가지 이유를 또 들은 거를 원본을 잠깐만 제가 한번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를 모질게 박해하는 것은 인성이 잔인하고 사납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두 가지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파 싸움의 논쟁이 몹시 많아서 이를 빙자하여 배척하고 모함할 미천으로 삼기 때문이요. 또 다른 하나는 듣고 보는 것이 고루하여 오로지 조선에서는 주자학뿐이라서 조금만 다른 행실이 있어도 천지간의 큰 변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비유하건대 궁벽한 시골 어린이가 방 안에서만 자라면서 바깥 사람을 보지 못하다가 우연히 낯선 손님을 만나면 틀림없이 크게 놀라서 울기 마련입니다. 아주 이렇게 황사영은 백서에서 조선의 상황을, 박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본에 그 황사영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한 사람은 26세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조선교회를 살릴 방법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서를 읽을 때는 황사영이 무엇을 요구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는 당시 조선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함께 우리가 백서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인 토마스 등은 눈물을 흘리며 구베아 주교님께 호소합니다. 중국과 서양의 교우들이 조선의 이 위태롭고 괴로운 사정을 들으면 어찌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바라건대 교황께 자세히 아뢰시어 각국에 널리 알리시고 진실로 저희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은 모두 간구하시어 우리 주님의 넓은 사랑의 은총을 본받아 성교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모든 일을 두루 사랑하시는 뜻을 드러내어 저희의 이 간절한 정성에 보답케 하여 주십시오.

0: 이것이 황사영이 백서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청이 아니었습니다. 박해 속에서 죽어가는 신자들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조선교회를 다시 일으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황사영이 그 간절한 마음을 백서에 담아 내려가던 사이 그를 찾아내려는 추적도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개월 동안 이어진 도피 생활은 끝이 납니다. 황사영은 체포되었고 그가 목숨을 걸고 써내려간 백서 역시 조정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1: 황심이 1801년 9월 15일에 제천 배론에서 체포되고 9월 26일에 황사영도 체포돼 한양으로 압송됐다. 8개월여 만에 황사영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이 환호했다. 체포된 황사영의 옷 속에서 둘둘 말린 백서가 발견되자 노른 벽파는 다시 환호성을 질렀고 그 내용을 읽고는 경악했다. 사교에 빠져 나라를 외국에 넘기려 했기 때문이다. 이건 엄청난 역모 사건이었다. 노론 벽파는 이 백서를 이용해서 정적인 남인의 뿌리를 뽑고자 했다. 황사영 백서의 배후에 더 큰 인물이 있다고 보고 백성의 배후를 찾기 위한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다. 노론 벽파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백서의 사본이 중국에 전달되었는가 하는 여부였다.
0: 이런 걱정으로 가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황사영이 체포되면서 백서 원본은 조정의 손에 들어갔지만 그 내용이 조선 밖으로 전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백서의 내용을 대폭 줄여 만든 별도의 문서를 청나라 예부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바로 가짜 백서, 가백서입니다. 반면 황사영이 직접 쓴 백서 원본은 조정에 압수된 뒤 오랫동안 의금부에 보관되었습니다. 황사영이 남긴 백서 원본은 조정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천주교를 탄압하고 관련자들을 색출하는 증거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황사영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 써내려간 글은 조정의 눈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읽혔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아주 민감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천주교회를 위해 외부의 힘을 요청하는 대목이 특히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황사영은 왜 교황에게 군사적인 도움까지 요청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말한 구원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제 백서에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질문을 남기는 대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 우리나라의 병력은 본래 약해 빠져서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말단이거니와 이제까지 태평한 세월을 200년 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0: 하므로 백성들은 군사를 모릅니다. 혹시 배 수백 척과 정예병사 5~6만을 얻어 대포 등 날카로운 무기들을 많이 싣고 겸하여 글 잘하고 사리에 밝은 중국 선비 서너 명을 데리고 곧바로 우리나라 해변에 닿게 되면 우리는 서양에서 선교하러 온 선박입니다. 자녀나 재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교종의 명령을 받아 이 지역의 생명들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1: 황사영은 당시 조선의 군사력과 정치 상황을 비교적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더해 황사영의 생각은 단순히 박해의 실상을 알리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외국의 군사력을 이용해 조선이 선교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황사영이 궁극적으로 바랐던 것은 외국의 군사력이 조선을 정복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선교사라도 다시 조선에 들어와 신자들을 돌보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별개로 외국의 군사력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주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0: 귀국에서 선교사 한 명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한 방의 탄환이나 한 대의 화살도 쏘지 않고 반드시 티끌 하나 풀 한 포기도 건드리지 않으며 영원한 우호조약만 맺고서 북치고 춤추며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 천주님의 사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땅히 주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들어 행하고 죽어도 발길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1: 황사영은 무력으로 조선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외국의 군사력을 끌어들여 국왕에게 선교사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허나 황사영에게는 그만큼 교회의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수많은 신자가 죽어가고 있었고 자신이 사랑했던 조선의 교회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백서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파격적이었던 방법이 바로 외부의 힘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0: 선왕께서는 선교사 한 사람을 받아들여 온 나라에 내리는 벌을 면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나라 전체를 잃더라도 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시겠습니까? 왕께서는 택하소서.
1: 황사영에게는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국 그 자신을, 나라를 외국에 넘기려 한 역적으로 규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황사영의 백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 사람의 절박한 선택을 그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2: 네, 황사영 백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분명히 두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 왕조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의 군사력을 요청한다는 것은 당연히 위험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누구나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정에서는 역모의 증거로 그거를 활용을 했고 대역죄인으로 처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황사형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에도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집안에서 매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힘없는 자녀들끼리 도저히 그 폭력을 막을 수가 없겠죠. 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황사형은 이제 많은 지도자들이 이미 사형을 당하고 주모 모신 부님 성직자도 사형을 당한 순간에 그가 그할수 있었던 것은 이 폭력을 막아달라고 하는 외세라고 하는 경찰을 찾았던 거죠. 그런 점에서 있을 때 청년 신자였던 그리고 교회 지도자 입장이었던 황사형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알고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황사형 백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가 꼭 옳았다, 틀렸다 이렇게 단순히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가 청년 신자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황사형 백서 안에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정말 이렇게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정해서 성직자까지 살해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힘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는 애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황사형 백서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우리는 좀 양쪽에 두 가지 시선에서 잘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당시 조선교회가 처했던 상황에서 황사형이 외세의 도움까지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회사 연구소 조한건 신부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황사형 백서를 다시 읽는다는 것은 그의 선택을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는 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박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그가 무엇을 지키려 했고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를 당시의 역사 속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황사형의 백서는 조정에 의해 역모의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왕의 행적을 기록한 일석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3: 황사형은 어떤 사나운 기운에서 나온 종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악한 무리에 빠져 강상 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한 장의 백서에 흉악한 역심을 써댄 것은 실로 고금에 없던 변고입니다.
1: 조정은 황사형의 백서를 교회를 살리려는 한 신자의 호소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협하는 역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끝에는 황사형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사영이 1801년 11월 5일에 대역죄로 서소문 밖에서 온몸이 찢기는 능지처참을 당한 이후 그의 형벌은 가족에게 미쳤다. 황사영이 능지처참으로 사지가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사영의 어머니 이윤혜는 몇 번이나 혼절했다가 깨어났다. 명년도 죽고 싶은 마음에 혀를 깨물었지만 두 살 난 아들 경한이 우는 모습을 보고 차마 죽을 수 없었다. 명년은 시어머니에게 찬물을 먹이고 정신이 들 때까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쳐다보았다. 어찌 이리 인생이 박복한 것인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하늘이 원망스러울 때 천주님도 미워졌다.

0: 황사영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형벌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백서의 대가는 가족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어린아들은 연좌죄에 따라 유배되어 서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1: 이제 교회가 무너져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오직 죄인만이 요행이 화를 면했고 요한도 들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총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아주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0: 황사영은 교회가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신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남긴 백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죽음 이후를 직접 이야기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남아있는 신자들이 다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2: 정하상이 7살 때 황사영이 죽었지만 정하상은 사촌 자형 황사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정하상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천주교를 조선에서 부활시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황사영이었다. 하상은 황사영이 교황님에게 보낸 백서를 찾아 헤매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1801년 신유박해 이후 좀처럼 부흥의 계기를 찾지 못하는 조선 천주교회를 위해 흩어진 교인들을 찾아내 신앙의 불길을 다시 태우게 하고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조직화하는 한편 조선 천주교에 다시금 성직자를 파견해 주도록 북경 주교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0: 황사영이 죽은 뒤 정하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흩어진 신자들을 다시 찾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를 다시 조선으로 모셔오기 위해 북경의 주교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황사영이 백서에서 성직자를 보내달라는 호소를 정하상은 조선교회의 현실 속에서 직접 풀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백서에서 이야기했던 교회의 재건은 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 남아있는 신자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 죽은 사람은 이미 목숨을 버려 선교를 증명하였거니와 살아있는 사람은 마땅히 죽음으로써 진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0: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신앙을 지켜야 할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흩어진 교우들을 찾아갔고 누군가는 성직자를 모셔오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자신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앙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황사영의 아내 정명련이었습니다.

0: 대역부도 죄인 황사영의 어미 이윤해는 경상도 거제부의 관비로 삼고 처 정명련은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의 관비로 삼고 아들 경한은 두 살인 까닭에 국법에 따라 사형을 면제하여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의 관노로 삼는다.
1: 가족은 한순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관노비로 제주로 간 정명련은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난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곳에서 정난주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신앙을 전해 나갔습니다.
0: 1838년 명년이 제주에 온 지 38년이 지났다. 고왔던 손은 부르트고 굳은 살이 박여 이제는 영락 없는 노비의 손이었다. 명년의 머리는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60 가까이 되자 이제 제주 사람들은 명년을 한양할망으로 불렀다. 명년은 한양으로 떠나는 대정현감의 배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외거 노비로 인정받아 초가집에 혼자 살며 전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명년의 외딴 집에서 전해진 성경 말씀은 바다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들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섬 사람들의 마음에 마른 수건에 물이 스며들듯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명년의 친구 간난이가 아주 열심히 전교 활동을 해서 명년을 따르는 신자들이 200여 명에 이르렀다.

0: 황사영이 백서에서 바라보았던 교회의 모습은 이제 정하상과 정명련이라는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모으고 한 사람은 자신이 머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재건은 그렇게 여러 사람의 삶을 통해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1: 신유박해로 많은 신자들이 순교하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불씨까지 사라지진 않았죠. 살아남은 신자들은 서로 신앙을 전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산속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흔히 교우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하상 같은 경우는 바로 성직자를 모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실제로 북경에 10번, 20번, 뭐 20번까지 갔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마침내 파리해방 선교의 선교사들을 모셔오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황사영이 백서에서 간절히 바랐던 교회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실제로 황사영 백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번 교난이 있은 후에 특별한 은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이 장차 이 나라에서 아주 끊어져 버리려 합니다 라고 했는데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하상, 조신철 또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북경에 여러 번 가가지고 편지를 쓰고 하는 과정에서 조선대목구가 설정되고 파리해방정교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면서 교회는 새롭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사영 백서를 읽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지키고자 했던 신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어져 있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황사영은 백서에서 무너져가는 조선교회를 다시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한 뒤에도 정하상과 정명련을 비롯한 신자들을 통해 신앙은 다시 이어집니다. 황사영 이후 조선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지 교회사 연구소 조한건 신부의 말이었습니다. 황사영의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것은 백서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정하상, 정명련, 그리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신자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가 남겨진 자리를 찾아갑니다. 200여 년이 지난 오늘 황사영이 잠든 곳에 서 있습니다.

황사영 묘에는 참배객이 끊이지 않았다. 황사영의 묘는 의정부교구 송추성당에서 관리하면서 무덤 주위에 십자가의 길을 세우고 무덤 옆에 작은 성당을 지었다. 진복이 황사영의 무덤 앞에 섰는데 마침 진복의 마음을 아는 듯 비가 내리고 있었다. 황사영 묘 앞에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조그맣게 조성되어 있었다. 신자들이 황사영의 무덤 앞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황사영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 진복은 무덤 앞에서 고개 숙여 기도했다. 황사영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황사영의 피가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든 것이다. 우리 순교자들의 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교회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천주교, 개신교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로 대한민국 성공의 밑바탕이 되었다. 모두가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이라 이야기하지만 이는 순교자들이 흘린 피의 기적이었다.

한때 역적의 글이라 불렸던 백서. 그 백서를 남긴 청년은 26살의 나이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주로 끌려갔고 어린 아들은 어머니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서에 담긴 절박한 물음은 정하상의 걸음으로 정명련의 삶으로 이어졌고 그 뒤를 살아간 신자들의 삶에도 남았습니다. 200여 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 우리는 황사양의 묘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를 위해 남긴 백서와 그 이후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가 남긴 백서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 길을 남긴 사람의 삶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우리가 황사영 백서를 다시 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황사영이 남긴 백서에는 박해받은 교회를 살리고자 했던 한 청년의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했던 방법에는 오늘의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역사적 맥락과 논쟁적인 지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백서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시대의 신앙은 한 사람의 삶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하상에게, 정명련에게, 그리고 이름 없는 신자들에게 이어진 신앙, 우리 신앙의 기초에는 목숨을 바친 신앙 선조들의 영성이 있음을 떠올리면서 그 영성을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에 함께하는 모든 젊은이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함께한 WYD 특집 백서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하는 곡으로 더 프레젠트의 용기를 내어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저는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민족의 명절 한가위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보근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

예, 추석입니다. 민족 대명절입니다. 이 민족 대명절에 여러분은 기쁜 명절을 보낼 준비가 되십니까? 아니면 안 기쁩니까? 예, 보통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는 모일 일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기쁘지 않다면 뭐 때문일까요? 보통은 갈등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어디든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들은 대부분 어디서 생겨나느냐?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 부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의 모든 곡식과 재물. 그렇기 때문에 설령 하느님이 뭐 이렇게 벌을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무언가가 자신의 재물이나 곡식을 간섭하거나 빼앗아가거나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하느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부자가 곡식과 재물로서 채워놓은 자리에 우리가 뭘 채워넣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이면 다 알죠. 하느님을 채워놔야 됩니다. 그게 하느님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잃을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떳떳하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더라도 손해보거나 아니면 화낼 일이 없습니다. 왜냐? 난 이미 하느님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갈등들을 마주합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추석에 그런 갈등 속에서 고통을 겪거나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내 안에 하느님만을 채울 수 있도록 훈련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다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추석을 그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좋은 명절 지내시라고 그저 인사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함께 그저 함께해서 기쁘고 만나서 기쁘고 그런 삶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명절에 웃읍시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내 머릿속에서 치워버리고 그 안에 하느님만을 모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명절을 더욱 기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뻐함으로써 남들까지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이 추석에 걸맞은 추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기쁨과 행복의 소출을 건네드릴 수 있기를,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오늘 이 기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민족의 명절 한가위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황복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성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추석인 오늘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서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실 테고요. 반면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명절이라고 해도 전화 한 통 하는 게 괜히 쑥스럽고 어색해서 그냥 지나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에는 알뜰폰을 포함한 모든 통신 가입자에게 영상 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가지 못했다면 오늘은 조금 용기를 내서 가족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명절다운 따뜻함을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조금 쑥스럽더라도 영상 통화로나마 보고 싶은 사람에게 얼굴을 보여주며 먼저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 수호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 수호 첫 곡으로 러브홀릭의 놀러와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영상통화를 자주 하진 않는데 뭐냐면 약간 조금 영상통화가 오면 마음부터 뭔가 불안하다고 할까요? 뭔가 저에 대해서 좀 자신감도 좀 없는 것 같고 무언가 하여튼 영상을 본다는 게 영상을 내 얼굴을 보여준다는 게 그렇게 편해 보이진 않는 그래서 사실 영상으로 그렇게 함께 대화하는 것은 통화보다는 줌 수업이나 줌으로 무언가를 할 때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너무나 참 유용하고 편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일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거는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가 안 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동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삶인데, 그때 나누었던 그 장소, 그때 어떤 냄새, 그때 어떤 소리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은 어둡게 영상 통화를 했던 그 기억이 되게 뭔가 엄청 아련하게 느껴지거든요. 가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거리라는 것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지만, 그 거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아우라라는 정의에 대해서 이것이 거리에 대한 얘기를 히토시 타이어리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거리를 넘어서는 어떤 모습이 우리가 함께 또 떠올려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은 어떠신가요? 얼굴을 마주하고 가족과 함께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에게 연락하는 게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은데도 막상 전화를 걸려고 하면 괜히 할말 없는 것 같고 어색할 때도 있죠. 그런데 또 막상 통화를 시작하면 밥 먹었어? 잘 지내지? 이런 짧은 이야기만 하다가도 생각보다 금방 시간이 지났기도 하더라고요. 추석을 핑계 삼아 평소보다 조금 용기를 내서 먼저 안부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짧은 전화 한 통, 영상 통화 한 번이 생각보다 따뜻한 추석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9월 25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파테코의 보고 싶어질 때면.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8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아직 50대인 아버지께서 갑자기 위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솔직히 관리만 잘하면 120세까지 사는 건 문제도 없다고들 하니 아버지 나이면 아직 한창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드라마 속에서만 볼 것 같은 일이 제게도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일단 수술과 항암을 해보자고 하는데 뭐가 됐든 힘이 닿는 대로 해드려야지 하면서도 10년 후, 20년 후도 아니고 당장 5년 후에 아버지가 제 옆에 안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막막함이 더 먼저 떠오릅니다. 이렇다 보니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자리를 피할 때가 많아졌고 밥맛도 없어서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거르게 되는 날도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게임하고 동영상 보는 게 낙이었는데 요즘은 짧은 영상 하나도 끝까지 못 보겠고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는 힘든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괜찮은 척을 하고는 있는데요. 혼자 있으면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지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정작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지내야 할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먼저 무너질까봐 걱정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늦둥이로 자라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불안이 있었어요.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그 불안 때문에 애정에 대한 결핍감도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아요. 아,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이런 부분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바라던 것보다 일찍 떠나셨어요.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까지 참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회복한다는 것이 없었던 일처럼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그리울 때가 있고 어떤 날에는 다시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사연자님의 아버지는 이제 지금 치료를 시작하고 계시죠. 앞으로의 시간을 제가 미리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을까봐 두려운 마음, 그 마음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일하다가 눈물이 나고 좋아하던 것도 다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평소처럼 지내기가 어떻게 쉽겠어요. 지금의 슬픔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괜찮은

하는 척을 하게 되잖아요. 걱정을 더 해드리고 싶지 않죠. 그런데 계속 괜찮으려고 애쓰다 보면 혼자 있을 때더 무너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지 곁에서 잠시 눈물이 난다고 해서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 일이니까요. 물론 내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요. 아버지가 걱정되고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늘 씩씩한 모습으로만 곁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 안에서 그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산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 고비를 넘으면 조금 편해질까 싶은데 또 가파른 길이 나타나기도 하죠. 숨이 차면 쉬어야 하고 어떤 날에는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걸어온 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5년 뒤까지 한꺼번에 견디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걱정이 안될 수는 없겠지만 아직 알수 없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치료에 관한 것 담당 선생님과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오늘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으로 돌아오면 좋겠어요. 자꾸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지금 내가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을 오히려 놓치고 살수 있거든요. 저는 마음속에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 방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별을 미리 준비하자는 뜻이 아니라 치료받는 동안에도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웃거나 밥을 먹는 날도 있겠죠. 그 시간을 차곡차곡 기억하는 거요. 아버지와의 하루가 병에 관한 이야기로만 남지는 않도록요. 그리고 사연자님도 식사는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쉬거나 잠깐 웃었다고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먹고 자는 일이나 회사 생활이 계속 어려워진다면 병원에 가족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일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픔이 자연스럽다는 것과 그 슬픔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니까요. 오늘의 미션은 아버지와 함께하며 좋았던 순간들을 짧게 적어두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오연준의 바람의 빛깔.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6898님, 텃밭에서 키운 고추를 수확했어요. 작은 병에 담아 고추장과 오이 고추 장아찌 조금씩 담아서 이웃에게도 나눠드렸습니다. 서로 나누는 정이 계절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나눠드리고 나면 뭔가 다시 돌려주시더군요. 훈훈합니다. 우리가 밭일을 하면 그거를 보통은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양보다는 항상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요. 뭔가 그런 걸 하면 항상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눔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아, 내가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눌 때 왜 이렇게 기쁘지? 라는 순간을 다시 알아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땅에서 나고 자란 농작물을 나눌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의 또 하나의 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저도 요즘 좀 그런데 뭔가 봉사활동도 좀 더 해보고 싶고 타인을 위해서 조금 더 뭔가 힘이 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도움도 받지만 도움을 줄 때 정말로 우리가 기쁜 순간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안 되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었으니까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0945님, 회사에서 작은 칭찬을 들었는데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더 밝아지더군요.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갖는 게 생각보다 큰 힘이라는 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오늘은 평범하지만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화목함의 핵심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쵸. 참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말로 식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그냥 밥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관심을 더 가지는 게 때로는 부담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불편하기도 하지만 가족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삶이라면 참 좋은 가족인 것 같아요. 7914님, 요즘 퇴근 후 취미로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요. 아직 서툴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베겨서 너무 아프지만 코드 하나 제대로 잡았을 때 나오는 기타 선율이 제 하루를 정리해 주더군요. 기타 잘 치는 분들이 참 많이 부럽습니다. 이소라의 트랙 9 신청합니다. 네, 저는 기타

영화를 배우려고 군대 군악대에 있었는데 선임한테 배우려고 했는데 재미가 잘 많이 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못 치는데 그래도 기타를 칠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디서든 기타 하나만 있으면 함께 노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 되는 어떤 경험을 할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연습 열심히 하시면 아마 남들에게 칭찬받으면서 또 우리가 너무나 기쁜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이소라의 트랙 9.

여유있게 한 걸음 오늘 함께 가볼 곳은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마제 성지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양수리에서 팔당댐 방향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한강을 향해 불쑥 튀어나온 작은 마을이 나옵니다. 바로 마제인데요. 마제는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나주 정씨 사형제가 태어난 곳으로 사실 이곳은 한국 천주교의 요람이자 신앙의 태동지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2000년 역사상 선교사 없이 스스로 신앙을 꽃피운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마제에서 정씨 형제들이 천진암 강학회에 참여하며 한국 천주교의 첫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중 셋째 정약종은 한글 교리서 주교요지를 펴내고 평신도 단체 명도회 초대 회장으로 활약했으며 1801년 신유박해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그의 아들 정화상은 아홉 차례나 북경을 오가며 선교사를 영입했고 딸 정정혜와 어머니 유선임 채칠리아까지 한 가족 모두가 순교와 십옥시성의 영예를 얻게 되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성가정 성지가 바로 이곳 마제입니다. 한편 넷째 정약용은 형 정약종이 순교할 때 배교하며 죽음을 면하고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목민심서를 비롯한 수많은 명절을 남겼고 스스로 호를 여유당이라고 부르며 형의 순교에 부끄러움을 표했던 그는 훗날 마제로 돌아와 기도와 고행으로 보속의 삶을 살다 경자성사를 받고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의 마제 성지에는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도마 성당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당에는 한복을 입은 예수상과 성모상이 모셔져 있어 한국 천주교의 토착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성지 인근으로는 다산 유적지와 실학 박물관이 이어져 있어 신앙의 역사와 학문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 걸을 수 있는데요. 9월 순교자 성월이 끝나가기 전에 한국 천주교의 뿌리가 내린 땅 마제 성지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보 브라이슨, 레지나 벨레, A Whole New World 듣고 오셨습니다. 네, 마제송지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근현대사, 현대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또 같이 알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실학이라는 게 참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종교적이라기보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흔들리면서 그럼에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지켜왔던 그 삶이 무엇이었을까 또 이 순교자 성월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유있게 한 걸음 가볍게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8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얼마 전 부모님께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딱히 공부머리가 없는 저는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제게 공부머리가 있었다면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훨씬 좋은 곳에 갔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엔 마흔 넘은 자식이 자리도 못 잡고 있으니 앞날이 걱정되어서 그러시는 건데 그래서 더 슬픕니다. 다른 집 자식들처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미래가 불투명한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 싶거든요. 게다가 언제 다시 심해질지 모르는 제 우울증 때문에 부모님은 그것까지 노심초사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12월이면 입사 2년째가 되는데 지금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고 나오려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티면서도 그 다음이 안 그려진다는 겁니다. 퇴사 후에 뭘 해야 할지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이야기는 거절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제 자신에게도 답답하기만 한데 지금이라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부모님 말씀 한마디로 마음이 무거워져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 참 어렵네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일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지, 다른 일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의 생활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때문에 시험 준비를 시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 말씀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엄청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이 나이에도 부모님이 내 앞날을 걱정하시는구나. 그 생각에 더 슬프셨겠죠. 그런데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안을 듣고 나도 해보고 싶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사연에서는 그런 마음보다 거절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져요.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든 날도 있겠죠. 그때 내가 왜 시작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원하셔서 시작했다면 공부도 힘든데 기대까지 저버릴까봐 더 자신을 모아 세울 수도 있죠. 시험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던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책임을 지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부머리가 있었다면 더 좋은 회사에 갔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로 나를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일하는데 능력 외에 여러 사정도 있고 또 내 삶 안에서 그게 항상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니까요. 시험이 내게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었으면 해요. 지금 회사를 나가고 싶은 마음은 분명한데 그 다음이 잘 안 보이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안하신 길이라도 가야 하나 다시 생각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지점인 것 같아요. 분명히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가 세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대신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짐작하기보다 지금 내 사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퇴사 이후의 생활은 조금씩 확인해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이게 나 혼자서 지금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사실 더 안정적인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시대거든요. 정말 좋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나중에 언제 내가 그만두게 될지 모르고 아마 어느 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나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지 같이 공부를 해보고 또 우리가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부모님께 시험 준비에 대한 내 생각과 지금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부모님이 생각하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은 또 찾아가면서 그 부분을 이제 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십시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god의 길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박지연의 보고 싶은 날엔입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0: 임으로 이엠을 얼굴로 가게 하시오.
1: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석이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인데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이 아름다운 날씨와 수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과일과 곡식을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절입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는 아니지만요. 함께하는 시간은 과거에 비해서 부족한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추석은 보름달이 꽉 찬 것처럼 그동안의 허전함을 가득 채우는 풍성하고 충만한 명절이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한가위만 같길 함께 희망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9월 25일 금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정겨운의 해금 연주였죠. 사명 띄워드렸습니다. 해금으로만 들으니까 조금 구슬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어떤 얘기 나누고 계신지, 어떤 기분 좋은 일 있었는지 저도 궁금해요. 듣고 싶습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토크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들으실 때는 아마 라디오 주파수 맞추시면 터널이나 이런 데서 잘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 옮겨 다닐 때마다 주파수가 바뀌기도 하죠. 그럴 때 CPBC방 애플리케이션 블루투스로 차량에 연결하셔서 들으시면 끊김없이 고퀄리티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네, 사명의 분위기 이어서 우리 맥소리 국악성가단의 기도 들어주소서 듣고요. 이어서 고속도미노 나의 어머니 띄워드릴게요.

0: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조금씩 성경 읽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사야서 2장과 3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영원한 평화.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날, 당신께서는 정녕 당신의 백성 야곱 집안을 내치셨습니다. 그곳에는 동방에서 온 점쟁이들이 가득하고 필리스티아처럼 요술쟁이들이 가득하며 이방인들의 자식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들의 땅은 은과 금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보화는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은 군마로 가득하고 그들의 병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은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만든 작품에, 자기들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비천해지고 사람은 낮아졌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너희는 주님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먼지 속에 몸을 숨겨라. 인간의 거만한 눈은 낮아지고 사람들의 교만은 꺾이리라. 그날 주님 홀로 들어 높여지시리라. 정녕 만군의 주님의 날이 오리라. 오만하고 교만한 모든 것, 방자하고 거만한 모든 것 위로 그날이 닥치리라. 높고 우뚝 솟은 레바논의 모든 향백나무들과 바산의 모든 참나무들 위로, 높이 솟은 모든 산들과 우뚝 솟은 모든 언덕들 위로, 드높은 모든 성탑들과 가파른 모든 성벽들 위로, 타르시스의 모든 배들과 호화로운 모든 선박들 위로 그날이 닥치리라. 인간의 거만은 꺾이고 사람들의 교만은 수그러지리라. 그날 주님 홀로 들어 높여지시리라. 우상들도 모조리 사라지리라. 주님께서 세상을 경악케 하시려 일어나실 때 너희는 그분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바위 굴 속으로 땅굴 속으로 들어가라. 그날에 인간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져버리리니 주님께서 세상을 경악케 하시려 일어나실 때 그분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바위 동굴과 암석 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인간에게 의지하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예루살렘과 유다의 난세. 자 보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너희가 의지할 모든 것을, 저장된 모든 빵과 저장된 모든 물을 없애버리시리라.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원로, 장교와 귀족, 고문관과 장인과 마술사를 없애버리시리라. 그런 다음 나는 풋내기들을 그들의 제후로 세우고 철부지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저마다 제 이웃을 괴롭히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천민이 귀인에게 대들리라. 저마다 제 집안의 형제를 붙잡고서, 자네는 겉옷이라도 가졌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게나, 이 폐허를 자네 손으로 맡아주게나 하고 간청하리라. 그러나 바로 그날로 그는 소리쳐 말하리라. 나는 치유자가 되고 싶지 않네. 내 집에는 빵도 없고 겉옷도 없으니 나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지 말게나. 정녕 예루살렘은 비틀거리고 유다는 쓰러졌으니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영광스러운 희온전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자기들의 죄를 증언하고 그들은 소돔처럼 자기들의 죄악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그들은 불행하여라.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의인들은 잘 되고 자기가 한 일의 성과를 누리리라. 악인은 불행하여라. 그는 잘못되리라. 제 손이 저지른 대로 되갚음을 받을 것이다. 나의 백성을 아이들이 억누르고 여자들이 다스리는구나. 아, 내 백성아, 너희 지도자들이 너희를 잘못 이끌고 너희가 걸어야 할 길을 혼란하게 하는구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주님께서 재판하러 일어서신다. 백성들을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원로들과 고관들에 대한 재판을 여신다. 바로 너희가 포도밭을 망쳐놓았다. 너희의 집은 가난한 이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가득하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짓뭉개느냐. 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한 경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을 부리고 목을 빼고 걸어다니면서 호리는 눈짓을 하고 살랑살랑 걸으며 발질을 잘랑거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이마를 벗겨 보이시리라. 그날에 주님께서는 폐물들을 없애버리시리라. 발찌와 태양 목걸이와 반달 목걸이, 귀걸이와 팔찌와 머리쓰개, 모자와 발목걸이와 가슴띠, 향수병

부과 부적, 인장 가락지와 코걸이, 예복과 덧옷, 장옷과 손지갑, 망사옷과 아마속옷, 머리수건과 너울을 없애버리시리라. 향수 내음 대신 썩은 내가 나고 허리띠 대신 밧줄이 감기리라. 곱게 따았던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호사로운 옷 대신 자루 조각이 감기리라. 정녕 아름다움 대신 수치가 자리 잡으리라. 너의 남편들은 칼에 쓰러지고 너의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넘어지리라. 시온의 성문들이 슬피 통곡하고 시온이 황폐해져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네, 김시연의 도날라 파체 함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서는요, 이사야서 2장과 3장의 말씀 함께 네, 들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성경 듣는 것도 좋죠. 혼자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저랑 같이 지금 듣는 분.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런 느낌으로 우리 함께 듣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6439님이 9월 19일이에요. 오늘 서울 본당 공동체 성찬 봉사회에서 포천에 있는 광암 입역성당으로 순례 갑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신앙 더욱더 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성지순례 잘 다녀오셨나요? 벌써 한 일주일 다 되어 가는데 잘 다녀오셨겠죠? 이렇게 또 공동체에서 함께 순례를 가면 혼자 가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죠. 뭔가 신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곡 선물로 띄워드리려고요. 박명선 성지순례 가는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데레사님은 20일 저의 축일이에요. 이거 지났어요. 죄송해요. 저의 최애곡 한덕훈 신부님의 힘을 내라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축일 조금 늦었지만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대신 신청곡은 지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의 성지순례 가는 날 듣고요. 이어서 한덕훈 신부님의 힘을 내라 이어드릴게요.

박명선의 성지순례 가는 날 이어서 한덕훈 신부님 힘을 내라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성인 중에는 사원 클레오파스가 있습니다. 루카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이때 예수님이 성경에 관해 가르쳐 주신 다음에 빵을 나누어 주신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클레오파스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했다고 하죠. 성 클레오파스 축일이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룩보, 성녀 타타 등 14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한가위답게 또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한 축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파엘리아가 부릅니다. 주를 전하리.

네, 라파엘리아 주를 전하리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재물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재산이 많다고 해서 또 우리 삶이 귀해지는 건 아니겠죠.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는 재물보다는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과 사랑처럼 돈으로 사고팔 수 없는 것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은총 가득한 명절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끝곡 자케우 나무 세상 걱정과 하느님 나라입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26일 연중 제25주간 토요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신내동 본당 부주임 김종호 프란치스코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9월 26일, 연중 제25주간 토요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백성의 구원이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주고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0: 보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그 사랑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코헬렛 11장 9절에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3: 코헬렛의 말씀입니다. 젊은이야, 내 젊은 시절에 즐기고 젊음의 날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내 눈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부르심을 알아라.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고통을 흘려버려라. 젊음도 청춘도 허무일 뿐이다.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불행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런 시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0: 수가 줄어 손을 놓고 창문으로 내다보던 여인들은 생기를 잃는다. 길로 난 만미다지 문은 닫히고 맷돌 소리는 줄어든다. 새들이 지저귀는 시간에 일어나지만 노랫소리는 모두 희미해진다. 오르막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서도 무서움이 앞선다. 편도나무는 꽃이 한창이고 메뚜기는 살이 오르며 참양각초는 싹을 터뜨리는데 인간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야만 하고 거리에는 조객들이 돌아다닌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 그릇이 깨어지며 샘에서 물동이가 부서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깨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1: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0: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1: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0: 당신이 그들을 쓸어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가는 불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도다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나이다.
1: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0: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0: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1: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3: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지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3: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3: 찬미 예수님.
2: 네, 형제 자매님들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셨는지요? 우리는 한가위를 지내며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 조상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억하였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 코헬렛의 말씀은 젊음과 노년의 모습을

0: 함께 비유로서 나타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먼지는 흙으로, 목숨은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는 모두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며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사실에 비관하기보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현실과 삶을 감사하며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하느님과 함께 누리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진 시간 안에서 때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헬렛은 우리의 신앙은 이 시간을 기뻐하되 그 기쁨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소중한 선물을 깨닫기 위해서는 선물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 기억, 들음이 함께할 때 그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석 성경에는 직역으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라 라고 표현합니다. 귀에 담는다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형태로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아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마음 깊이 간직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순히 제자들의 이해력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것이 순환 예고인지 모르고 지나갈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루카는 제자들이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내가 생각한 계획과 방향이 아닐 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또 더 묻는 것도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코헬렛과 오늘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관계를 기억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 죽음을 이겨내고 그 너머에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행복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소홀하지 않으며 내가 선을 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시간을 소중히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들의 말에 경청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0: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천상 성사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0: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0: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성체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삶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0: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2: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얼마 전에 일본의 SNS에서 화제가 된 글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왜 낳아야 하냐는 질문에 청춘이 다시 찾아온다는 답변이 달린 건데요. 처음은 자전거를 배우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때로는 구침을 겪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주인공이 아니라요. 이제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주인공 자리를 내어준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부모님께 아직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면요. 남은 연휴 동안 그 마음 꼭 전해보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네, JFM의 지저스 패밀리로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9월 26일 토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네, 신나는 곡이죠 또. 지저스 패밀리, 우리는 다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가족이지만 또 우리의 진짜 엄마 아빠, 우리 이 세상에 엄마 아빠를 생각하니까 진짜 추석인데 찾아가서 괜히 음식만 얻어먹고 온 거 아닌가 하는 조금 미안함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에 저 너무 공감되는데요. 네, 자녀를 왜 낳아야 하냐, 이건 청춘이 다시 찾아온다는 답변이라고요. 근데 내가 청춘이 아니라 크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 청춘을 다시 돌아볼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부모님들이 옆에서 애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공은 좀 다르지만 관찰자의 시점으로 청춘을 다시 볼 수 있다.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뭐 아직 저희 아이들이 어리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20대 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절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도 아직 저를 많이 걱정하고 계시긴 하지만 맨날 잔소리 하셔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자,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토요일 순서 시작했고요. 오늘은 노래의 날개를 달고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른 성가의 노랫말을 함께 음미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성가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 텐데요. 그 사이에 보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 무료로 활짝 열려있죠. 예.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축일 축하하시고 싶으시면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세요. 곧 돌아오는 화요일이죠. 29일에는 새 천사 축일

내가 사막 가운데 홀로 있을 때, 내가 광야 속에서 길을 잃어도 나의 슬픈 영혼이 다시 기쁨을 얻고 내가 평화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 마음과 주님 생각을 간직하면서 살지. 우리 마음 속 가득, 나의 마음 속 가득 주님의 평화 넘치네. 내 마음에 오시는 주,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무너진 나의 집, 나의 마음, 새로운 힘으로 살게 하시네.

네, 노래 날개를 달고 오늘 소개해드린 곡은 제노의 내 마음에 오시는 주였습니다. 이 곡은 이제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나요? 24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CPBC 창작 성가제 24년 넘은 것 같아요. 26년, 7년, 27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CPBC 창작 성가제 제1회 예, 창작 생활 성가제 일대죠. PBC 창작 생활 성가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강희만 아브라함 형제님이 작곡한 곡이죠. 내 마음에 오시는 주 함께 들었어요. 이 가사도 너무 좋고요. 또 청년 성사 모임에서 워낙 사랑하는 그런 성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는 성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곡도 좋고 그리고 뭔가 따뜻하잖아요. 노랫말도. 저도 읽으면서 아까 소개해드리면서 아, 노랫말이 참 좋다. 이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노래의 날개를 달고 제노의 내 맘에 오시는 주였어요. 이 곡을 또 리메이크도 많이 했어요. 그쵸? 예. 팍스도 리메이크 했었죠. 그리고 하늘바라기도 리메이크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BSY 님인데 이분 지금 닉네임이 이게 빵톡이 바뀌면서 제가 잘볼줄 모르나 봐요. 닉네임이 안 보여서 샬롬 17이다 고백 신청해요 하시면서 완전 이달에 나온 신곡이죠. 예, 일주일 정도 된 신곡 신청해 줬어요. 네, 이곡 잠시 후에 들려드리고요. 클라라베스님은 이번 주 토요일 김광두 고스마 신부님 축일이에요.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센터 오셔서 미사도 해주셨는데 깜빡하고 축하 인사 못 드렸네요. 2027 WID 위해서 요즘 너무 애써주시는 고스마 신부님 건강과 평화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네, 빵톡 보내주셔서 고스마 신부님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요런 선물 요 노래 드릴까 싶어요. 축복합니다. 끝동네 쏟아 찬미단이 부르는 곡으로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17이다의 고백 듣고요. 이어서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의 축복합니다. 이어드릴게요.

네, 17이다의 고백이어서 꽃동네 시도자 찬미단 축복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고스마와 성 다미아노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죠. 그리고 의사였어요. 이 고스마와 다미아노는 종교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환자와 가축을 무료로 진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료 기술로는 낫기 어려운 환자들을 돌볼 때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실제로 이 형제의 기도 덕분에 환자가 낫는 기적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대박해 때 황제의 배교하라는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김광도 고스마신 분님 생각나네요. 축일 축하드리고요. 예, 고스마와 다미아노 세례명 쓰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려요. 이 밖에도 오늘 또 축일인 분들 성녀 유스티나, 성 요한 등 13분이 계시니까요. 예, 축일 맞이한 분들 주위에 계시다 싶으면 축일 축하해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한테 축일 축하한다고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화살기도 한번 보내주시는 것도 큰 선물이 되겠죠. 하늘바라기에 우리와 함께 주여 제2의 사랑한다는 말은 두곡 듣고 올게요.

네, 하늘바라기에 우리와 함께 주여에 이어서 사랑한다는 말은 제2의 목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그 뜻이 자신의 바람과 다를 때 쉽게 실망하곤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 내 의지에 반하고 지키기 어려운 가르침마저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어려운 가르침을 이해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저는 DES 워십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5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예, 오늘 보검은 좀 많이 평범해 빕니다. 짧기도 짧고요. 근데 좀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여기까지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예,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와,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을까요? 그저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 이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웠다. 예수님하고 잘 댕기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답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랍니다. 다른 순환 예고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싶습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했을 때 제자된 입장에서 그걸 듣고 싶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가 뭐 예, 내가 뭐 땅이나 주식이나 뭐 펀드 이런 게 있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그걸로 투기 같은 것도 안 해요. 그냥 평범하게 해요.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 땅값이 폭락할 것이다. 아니면 너의 주식이나 펀드가 두 배로 내려앉을 것이다. 이런 말을 누가 굳이 청해 듣고 싶겠습니까? 칼칸에 꺼리는 깁니다. 피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이 어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죠.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보다는 뭘 더 좋아합니까? 편안한 거짓말을 더 좋아한다. 진실로서 내 마음이 괴로운 것보다야 거짓으로서, 오류로서 그걸 덮어버리는 것을 더 선호한다. 문제는 그런다고 해가 어느 것도 해결하거나 직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장 예, 이 제자들은 그 내용이 무서워가지고 진짜로 예, 예수님 잡혀가시거나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들도 큰일 날 거를 잘 아니까 묻는 거를 피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 돌아가시는 그 미래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었죠. 결국은 그들이 맞이해야만 하는 미래였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손바닥으로 우리가 하늘을 다 가린다 해서 하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 눈만 가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끝도 없이 그 진실 진리를 청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느님께.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묻고 청해야 됩니다. 설령 하느님 당신 뜻대로만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내 뜻과는 좀 달라질까봐, 뭔가 잘못될까봐, 무언가를 잃게 될까봐 굳이 그렇게 청하지도 못하고 그저 내 뜻만을 하느님께 아뢰게 된다면 이미 그건 제대로 된 기도라고 부르기 어려울 겁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그것이 달콤한 잔이 되었든 쓰디쓴 잔이 되었든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받아 모시겠다고, 아멘이라고 오히려 얼른 주십사고 청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결국 하느님의 뜻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방해되는 것은 사람의 뜻, 사람의 약함, 사람의 이기심일 뿐입니다. 괜히 내가 막연한 나의 뜻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방해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령 우리가 하느님께 청해 묻기조차 두려운 주제나 뜻이라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오히려 청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 연중 제25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천주교 남산성당 서찬석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4: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4: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4: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4: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내 몸 안에 NK 세포를

0: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이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두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이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두 팔 안에 담습니다. 어릴 적 엄마 품에 안겼던 기억부터 강아지를 품에 안고 토닥이던 순간, 그리고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을 꼭 끌어안는 반가움까지. 두 팔로 만드는 작은 둘레 안에는 참 많은 마음이 머뭅니다. 자, 이번 연휴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을 두 팔 벌려 꼭 안아보셨나요? 말로는 다 전하지 못했던 마음도 이 두 팔을 쫙 벌리는 순간 조금은 전해졌을 겁니다. 저는 이 시간 보기들의 아침을 꼭 안아드릴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뿌띠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YB 윤도현 밴드의 안아줄게. 이 노래로 2026년 9월 26일 토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두 팔로 안을 수 있는 만큼을 세는 단위 아름. 근데 사람마다 한 아름의 크기도 다르겠죠? 저같이 팔이 좀 긴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안을 수 있고 또 아이의 작고 소중한 이 팔은 작은 아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아름까지 비례하진 않을 텐데요. 오늘은 내 아름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담을 건지 한번 생각해보는 편안한 토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멋진 가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색이 깊어지고 있는 요즘 아름다운 클래식과 함께할 수 있는 공연 티켓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가족분들 가운데 다섯 분을 선정해서 한 분당 두 장씩 총 10장의 티켓을 선물로 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티켓이냐면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을 맞아 마련된 6주년 음악회 온 에어. 소프라노 장일지,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타의 바리톤 노현우, 피아니스트 김도연, 유튜브 채널 뚱치땅치의 기타리스트 김희연, 성악 반주자 정희와 조이풀 콰르텟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은 10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고요. 을지로 4가역 10번 출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리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로 6주년 음악회 신청이라고 말머리를 달고 성함을 보내주시거나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9월 28일 월요일까지 받겠습니다. 가을날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행복을 여는 아침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랄게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추석 특집으로 어떻게 꾸며드리는지 소개해드릴게요. 토요일 1부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최대주주, 우리 보기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소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함께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우리 보기들 신청곡에 행여와에서 한 곡 더 얹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노래 선물 배당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2부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눈 오프닝들. 그중에서도 여운이 남았지만 못 나눈 이야기들을 더 깊게 나눠보고요.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선곡들도 만나봅니다. 지나치게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기대해 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토요일 코너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할리데이, 소유와 정기고, 썸.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을 존재하게 해주시는 최대 주주 우리 보기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방송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이번 주 다 소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고마운 마음 꾹꾹 눌러담아 전하는 시간. 웃음과 공감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선곡으로 배당해 드릴게요.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재밌는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었는데요. 0221님입니다. 얼마 전 가족들과 차로 이동을 하면서 라디오를 틀어놨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와 따라 불렀더니 우리 아이들이 노래 가사를 다 외우냐면서 놀라더라고요. 평소 아이들이 틀어놓는 노래에 이게 무슨 소린지 하나도 안 들려 라고 했더니 엄마를 뭐 노래 하나 못 외우는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저 이래봬도 걸어다니는 노래방이었는데 말이죠. 요즘은 사실 디지털 치매라고 해서 오히려 더 안 외우고 휴대전화가 발달을 하면서 그 전에는 우리 휴대폰 번호도 연락처, 집 전화번호 이런 거 싹 다 외웠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있으니까 뭐 생일 이런 것도 못 외우게 된 거예요. 저 옛날에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생일, 멤버들 생일까지 다 외웠는데 지금은 우리 엄마 아빠 생일밖에 몰라. 내 생일이랑 엄마 아빠 생일밖에 모르는 것 같아. 진짜 좋아하는 노래방 번호도 외우는 분들 계셨죠. 친구들 집 전화번호 싹 다 외웠죠. 아직도 손에 이거. 지금도 기억나. 근데 버스 노선, 지하철 노선까지 다 외우고 다녔었는데 그 시절 좋아했던 노래 가사 외우는 것쯤은 물론 너무 쉽죠. 아이들이 엄마가 노래를 외워서 부르는 거에 놀랐다고 하니까 오늘 그 실력 다시 뽐내보시라고 이 노래 신청해 주셨거든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그리고 그때 그 노래 한 곡 더 얹어서 보낼까 하는데요. 시아의 사랑의 인사 어때요?

자,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놓치기 아까운 사연들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보기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231. 초딩 딸이 반에서 장기자랑 같은 걸 한다고 춤 연습을 하는데 그 노래가 또 텔미인 거예요. 텔미, 텔미, 텔미. 제가 또 일산의 원더걸스였거든요. 딸아이가 그 맛을 너무 못 살리길래 제가 좀 코치를 해줬거든요. 아, 이 엄마를 리스펙하는 것 같은 눈빛 저만 느낄 걸까요? 장기자랑 때 복고풍 패션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줘야겠어요. 아, 괜히 제가 더 신나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귀엽잖아요. 아니, 초딩 딸이 엄마가 잘 췄던 노래 춤을 연습하니까 막 코치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스타일링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확실히 요즘 엄마들은 우리 시대 엄마들보다 좀 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와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고요. 장기자랑 하고 나서 후기도 꼭 행여아에게 들려주시길 바라면서 그 문제의 원더걸스 텔미 그리고 동방신기 미로티까지 함께 보내드릴게요.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번 주 못다한 이야기 알차게 챙겨왔습니다. 오복종회 감사 보고서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7978님입니다. 오늘 갑자기 연애할 때 남편이 노래방에서 늘 불러주던 노래가 생각나 신청합니다. 모세의 사랑인걸. 사랑인걸, 사랑인걸. 이 노래인가? 그땐 노래 부르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었었는데. 요즘은 한쪽 주머니에 손 넣고 부르는 모습이 얼마나 꼴비기가 싫은지. 바지 주머니를 다 꿰매버리고 싶어요. 아, 한쪽 주머니에 손 넣고 짝다리 짚고 뭐 노래 부르는 모습 왠지 상상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고개도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짝다리 딱 짚고. 머리는 별은 내 가슴에 강민머리 같이 하셨나요? 뭐 말은 말씀은 뭐 꼴보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셨지만 문자에서 뭔가 애정이 뚝뚝 느껴집니다.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모세의 사랑인걸. 이어서 다비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한 사연들 가운데 그날그날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복총의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1202님 장보고 집에 오면 꼭 뭐 하나 빼먹고 그래서 다시 마트 가면 꼭 엉뚱한 것만 사오고 잡채할 건데 당면은 안 사오고 이제는 장에 한번 가면 꼭 적어서 가야 하는데요. 그마저도 동선 꼬이면 까먹고 또 한두 개 빼먹더라고요. 너무 알죠. 알죠, 알죠. 분명히 뭘 사야지 목적 의식을 갖고 갔는데 막상 가서 구경하다 보면은 이것도 나 필요한데 나 이거 좋은데? 하면서 엉뚱한 것들만 사올 때가 많잖아요.

저녁거리 사려고 마트 가서 분명 뭘 샀고 영수증도 이렇게 긴데 막상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 간식만 가득해 막. 이런 사연들 보면 다행이다.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구나 싶어서 저는 왠지 위안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1202님과만 그러신 거 아니니까 우리 서로 위로하고 토닥거리면서 살아요. 맞죠 뭐. 까짓 거 다시 가면 되고 배달시키면 되죠. 1202님께서 신청하신 윤도현 끝이 아니길 백예린 레스트 듣고 올게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1부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과 신청곡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 이 아침을 조금 더 여유롭고 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2부도 함께 할게요. 에피톤 프로젝트 첫사랑 걸어두고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6: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7: 한우.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9: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1: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12: 파울!
13: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6: 고수익에 원금 보장?
1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1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0: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1336 1336 1336 1336.
6: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5: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7: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리쌍 발레리노로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 2부에서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을 여는 아침을 활짝 열었던 오프닝의 여운을 한 번 더 나눠보고요. 고민했던 오프닝 곡들 중에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곡들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놓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코 모음. 노래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볼게요. G.O.D.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헤이즈 널 너무 모르고.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시 꺼내보고요. 아쉽게 전하지 못했던 노래들도 함께 들어봅니다. 흩어졌던 행복들을 하나씩 모아 다시 완성해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지난 월요일 오프닝에서 물속에 들어가 있는 기린을 보고 하마가 물이 깊냐고 물으니 목까지밖에 안 와 라고 답한 기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서로의 물 깊이를 함부로 재지 않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었잖아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도 기억하시죠? 여우는 접시에 수프를 담아 두루미를 초대하고 두루미는 긴 부리 때문에 접시에 담긴 수프를 먹지 못합니다. 며칠 뒤에 두루미도 목이 긴 병에 음식을 담아서 여우를 초대하는데요. 어릴 때는 이거 읽었을 때 그냥 서로 골탕 먹이는 이야기 아닌가 싶었는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내가 편한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편한 건 아니라는 걸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동화책에서 만났던 이야기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다시 보일 때가 있죠. 오늘은 내 앞에 접시만큼이나 마주앉은 사람의 자리도 살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나영 우리 서로 화요비 마주보기 보아 옹니원 듣고 올게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화요일에 순 우리말 개취네스 알려드렸죠. 영어권의 bless you처럼 애취 bless you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재채기를 한 뒤에는 개취네스 개취네스 어느 나라 어떻게 억양을 인토네이션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개취네스 개취네스 개취네스 개취네스 개취네스 감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물러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외에도 생소하고 재미난 우리 순 우리말들이 더 있어요. 어린 아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내는 소리 뭔지 아세요? 이미 이 얘기했을 때 다 들어 올렸을 것 같은데 어뜨무러차! 어뜨무러차! 이렇게 읽어 이렇게 올려야 되나 봐요. 이렇게 무거운 거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릴 때 어뜨무러차! 힘이 나나?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들거나 아플 때 힘을 쓰면서 내는 소리는 이킹! 이킹! 이거는 지금도 내는 것 같은데? 이킹! 그리고 무언가가 잘못됐음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신기하게 여길 때 내는 소리 얄라차! 아, 재밌는 말 너무 많아. 어뜨무러차! 이킹! 얄라차! 개치네세! 아, 어색한 것 같으면서도 아, 순 우리말이라서 그런가 되게 정겹네. 이렇게 소리만 들어도 어떤 장면인지 떠오르시나요? 이팅! 어뜨무러차! 나 오늘부터 이 말 써야지. 자, 우리말 속에 담긴 이런 감탄사처럼 힘이 필요한 순간에는 힘을 보태고 놀라운 순간에는 함께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뜨무러차! 아, 진짜 배꼽 빠지게 웃겠다. 오석준 웃어요. 권진원 살다 보면 해바라기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올게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 여는 말에서는 서울의 종로 3가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1위로 뽑혔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생각해보면 굳이 종로 3가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 사이로 물든 나무도, 늘 걷던 동네 골목의 은행나무도, 또 매일 지나치는 한강의 풍경도 가을이 되면 괜히 새롭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어디가 특별히 아름다워서 떠나는 날도 있지만 그냥 집을 나섰다가 생각지 못한 풍경을 만나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걸어도 좋고 빙 돌아서 걸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늘 가던 길에서 한 블록쯤 벗어나거나 아니면 평소라면 지나쳤을 공원이나 골목에도 한번 들러보면 어떨까요? 늘 어딜 가도 아름다운 가을이니까요. 페퍼톤스 공원 여행, 스위스로우 첫 데이트, 원 모어 찬스,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쁘게 사느라 휙 지나간 행복한 순간들의 조각들을 모아서 딱 맞춰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까지 함께 했어요. 마지막 곡은 리사 다 괜찮아요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칠게요. 오늘 내일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뜨근뜨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1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고향으로 향하던 그리움이 어느새 고향을 뒤로하는 아쉬움으로 오버랩되는 시간입니다. 늘 느티나무처럼 커 보이시던 아버지, 든든한 석가래처럼 언제나 강인하실 것만 같던 어머니도 이제 많이 약해지시고 연로하신 모습이 눈앞에 밟히는 시간이네요. 고향에서의 시간은 늘 짧기만 한데요. 아쉬운 마음은 다음을 기약해봅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꽉 찬 풍요로움으로 가득했던